0: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일요일 여성시대 김일중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혜진입니다.

0: 2월도 어느새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예진 씨와 방송하는 마지막 날이 됐네요. 아, 물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청하면 언제든 오실 거죠?
1: 아, 그럼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0: 이제 여성시대 또 식구가 되셨으니까. 네. 한예진 씨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1: 혈액형이요?
0: 이게, 네. 어려서 왜 혈액형으로 우리 많이 따졌었잖아요.
1: 우린 늘 혈액형으로 얘기했었잖아요.
0: MBTI 전에 혈액형이었지.
1: 그쵸. 예. 전 A형입니다.
0: 소심하네. A형 소심.
1: 김일중 씨는요?
0: 저 O형.
1: O형.
0: O형 둥글둥글.
1: 예. A와 O가 좀 잘 맞다고.
0: 그래요?
1: 그때 그랬잖아요.
0: 맞아 맞아.
1: 예. A는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 뭐 누구랑 맞다. 뭐 이런 거 많지 않았나요?
0: 맞습니다. 근데 O형이 둥글둥글이라고 하지만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실은 뒤끝이 가장 긴 혈액형이기도 하다.
1: 어머.
0: 저 앞에서는 아 네. 좋아 그래. 뭐 시원하게 하지만. 끝끝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하는 혈액형이기도 해요.
1: 되게 피곤한 성격이네.
0: 그래서 제 아내가 B형인데 네. B형은 화끈해요.
1: 그렇죠.
0: 예, 앞이나 뒤가 똑같아요.
1: 맞아, 맞아.
0: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야.
1: 맞아요.
0: 근데 그런 B형 아내가 보기에 분명히 지난번에 괜찮다고 하고는 내가 나중에는 아 근데 요거 괜찮지 않겠어? 라는 O형을 피곤해하긴 합니다.
1: 네. 아우 피곤하다. 듣기만 해도.
0: 아니, 근데 이게 뭐 근거 없다고 하는데 네. 뭐 또 어렸을 때는 꽤 설득력도 있었고
1: 재밌었어요.
0: 재미도 있었어요.
1: 정말.
0: 예.
1: 아니 김일중 씨가 혈액형 물어본 이유를 알겠네요. 오늘이 세계 헌혈자의 날. 이라고 하네요.
0: 맞습니다.
1: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헌혈하는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는 날.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미국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의 생일에 맞춰서 정했다고 합니다.
0: 헌혈 하면 생각나는 여성시대 가족들이 많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시에 사시는 김지웅님. 세 아이의 아버지인 이분은요. 고등학생 때 백혈병인 친구를 위해서 헌혈 시작하셨고요. 이제 한 300번 이상 하셨을걸요. 예, 대단하신 분이고요. 또 요양병원 중환자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경기도 평택의 김미현님. 따님과 헌혈하시고 또 전라남도 강진의 김왕성님도 백혈병인 친구를 위해 헌혈하다가 지금까지 또 평생 헌혈을 하고 계십니다. 와. 이 외에도 우리 당당이 분들 중에 헌혈하신 분들 많습니다.
1: 우리 당당이님들 진짜 따습다.
0: 그렇죠.
1: 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죠.
0: 네.
1: 헌혈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고 헌혈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관리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자면 평소에도 얼마나 반듯한 생활을 하시겠어요.
0: 맞아요.
1: 헌혈로 이웃사랑을 신천하고 계신 전국의 당당이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

0: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0: 합니다. 그래서 하르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일요일 여성시대, 오늘 세계 헌혈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해서 A형 우리 한혜진 씨와 혈액형 얘기 나눠봤는데 남편분은 혈액형이 어떻게 돼? 우리 기성용 선수.
2: O형.
1: 오형 저랑 똑같네.
2: 예.
1: 약간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어때요?
2: 비슷해요.
1: 그죠? 둥글둥글한데 그래도 자기 고집 있잖아요.
2: 아 말도 못해요 그 고집을. 예, 못 꺾어.
1: 그래 오형 그런 거 있어.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네. 나아가서 네. MBTI는 어떻게 됩니까?
2: MBTI는
1: 한혜진 씨 MBTI.
2: ESFJ로 나오는데.
1: ESFJ. 네. 아 F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 확실히 공감 능력이 있어.
2: 그럴까요?
1: 네네.
2: 근데 막 굉장한 J는 아니거든요. 파워 J 막 이렇진 않거든요.
1: 계획적이진 않다.
2: 근데 계획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즉흥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걸쳐 있나 봐요.
1: 약간 J는. 중간 걸쳐 있죠.
2: 예예예. 예, 예. 예.
1: 저랑 딱 하나 다르시네.
2: 어 뭐예요?
1: 저는 ENFJ거든요.
2: 우와.
1: 예. 그러니까 S와 N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S는 약간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 편도 있는가 반면에 N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2: 어 공상.
1: 어 공상.
2: 많이 하죠.
1: 이런 것들 많아요.
2: 어. 뭐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문에서 말이 들어오는데 그 말은 어떤 색깔일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1: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 예, 저는 문에서 말이 왜 들어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1: 네. 얘기가 안 되는 거지.
2: 약간 현실적인 거를 좀 좋아하고 이렇게 공상을 많이 하시는구나.
1: 맞아요. 아~ 뭐 좀 상상력이 좀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
2: 이야.
1: 오. 그 ESFJ라고 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이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네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2: 아 맞네요.
1: 책임감, 성실함, 거기에 공감 능력. 네. 요거는 라디오 진행자로 아주 적합한.
2: 어우 딱이다.
1: 아이 그럼요.
2: 죄송합니다.
1: 네네. 아주 적합한 MBTI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2: 오늘 첫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 길을 걷다 소복하게 핀 입함나무와 붉은 장미를 보았어요. 문득 몇 년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떨림 가득한 그날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가르치는 공부방 선생님이었습니다.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더위가 찾아오는 이맘때가 되면 넓지도 않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참 힘들었죠. 얘들아, 다음 주엔 뒷산으로 소풍 가자. 글쓰기 노트랑 물, 맛있는 간식도 챙겨와. 저학년 꼬맹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소담하게 핀 라일락이며 장미, 입함나무가 아이들을 반겼고 저는 마음에 드는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봐. 이따 콘테스트 열 거야 하고 미션을 주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작은 들꽃과 나무를 하나하나 관찰하며 예쁘고 탐스러운 것들,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찰칵찰칵 사진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죠. 어른들 눈에는 평범한 시골길이지만 아이들 눈에는 길가의 고추밭, 상추밭도 훌륭한 놀이터였습니다. 구석에 버려진 썩은 호박이나 죽은 벌레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심 대상 1호. 아이들은 그걸 나뭇가지로 찔러보며 깔깔대기 바빴습니다. 한참을 걸어 뒷산 정자에 돗자리를 깔고 앉으면
1: 선생님 이거 드세요
2: 하며 고사리 손으로 음료수를 건네는 녀석,
1: 엄마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랬어요
2: 하며 간식을 주섬주섬 꺼내는 아이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친구 입에 넣어주는 정다운 모습을 보면

0: 마음이 말랑말랑 따뜻해졌습니다. 간식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꼭 과제를 내주었어요. 제목은 자유야. 오늘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시로 써보렴. 그러면 놀랍게도 그 장난꾸러기들이 순식간에 꼬마 시인이 되었습니다.
1: 썩은 호박을 보았다. 거뭇거뭇 나의 충치랑 닮았다.
0: 윙윙윙 벌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내가 먹는 과자가 먹고 싶었을까? 아니면 친구의 달콤한 참외가 먹고 싶었을까?
1: 햇살이 방긋, 바람이 솔솔, 내 마음이 방긋, 내 어깨는 덩실.
0: 아이들이 쓱쓱 써내려간 시를 읽다 보면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이 맛에 소풍 나오지 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교실 밖으로 나와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감성이 한껏 깨어난 아이들의 글은 제게 늘 뜻밖의 선물이자 위로 그 자체였어요. 아이들 스스로도 친구들과 부모님의 칭찬 세례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글쓰기를 놀이처럼 여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마법 같았던 그날의 야외 수업이 참 많이도 그리워집니다. 우리 당당이님들도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하늘 아래에서 시 한 편 지어보는 놀이 어떠세요?
2: 저도 이런 놀이 가고 싶다. 예, 이런 나들이 가고 싶네요, 진짜. 자연 속으로 함께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솔하에.
0: 네. 잊지 못할 추억이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와, 네, 아이들이
2: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0: 어쩜 이렇게 시를 잘 써요?
2: 참, 이게 운율도 딱딱맞아 떨어져. 방긋 솔솔 방긋 덩실. 썩은 호박 나의 충치랑 닮았다. 이게 얼마나 참 재치 있고 좋아.
0: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2: 이거 아이들 기억 속에도 엄청 오래 갈 거예요.
0: 그렇죠.
2: 예. 네. 아유, 진짜 아직도 내 꼬맹이 애기들이 있으면 이런 데 꼭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0: 그러네요.
2: 자연에서 네. 함께 놀다가 그 안에 앉아서 딱 글쓰기도 함께 해보는.
0: 요새는 아이들이 자연에 갈 기회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2: 없어요. 네. 키카지 키카.
0: 아쉬워요.
2: 네. 키카 키카 키즈 카페. 예, 진짜 자연 내 나가 숲에서 막 잔디밭에서 메뚜기 잡고 막 이런
0: 맞아요.
2: 거.
0: 예. 사실 공기 좋은 날도 손에 꼽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더 밖으로 나가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2: 아, 우리 혜진 씨도 어렸을 때만 네. 이렇게 메뚜기 볶아 먹고 그랬잖아요.
0: 아, 우리 뭐 번데기 뭐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2: 진짜 드셨나 보네.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진짜 먹었어요?
0: 우리 잔디밭에서 근데 메뚜기 정말 많이 잡았어요.
2: 아, 잡기 그치 잡았지.
0: 네.
2: 여치도 그렇고 방앗개비. 그렇죠? 요새 그런 걸 처음 못 봤어요.
0: 그러니까.
2: 진짜 우리 당당이님이 말씀 주신 대로
0: 네. 네,
2: 이렇게 자연에 나가셔가지고 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0: 그렇죠.
2: 날씨가 좀 뒷받침이 된다면.
0: 아니 일중 씨도 좀 벌레 좀 잡으셨나 봐요. 한 벌레 하셨나 봐요.
2: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그래도 초록색이 예쁘니까.
0: 맞아.
2: 아, 근데 지금은 매미만 봐도 못 잡겠어요. 어떻게 잡아 그런 걸? 어떻게 잡았어?
0: 벌레 많이 무서워하시나 봐요.
2: 무섭죠. 네, 벌레 무섭죠. 벌레가 보기에 제가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습니까만은 저도 그 작은 벌레가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는
0: 네.
2: 손편지로 도착한 아주 반가운 편지입니다.
0: 오, 필체가요?
2: 아니 편지지에 이렇게 손편지로 담아서 보내는 사연들 너무 정겹고 좋지 않아요?
0: 아니 이 편지지 정말 오랜만에 봐요.
2: 우편봉투.
0: 예.
2: 네. 이 편지지는 또 꽃 편지지야 뒤에 보니까.
0: 필체가 너무 예뻐요.
2: 맞습니다. 부산시 사상구에 양향숙님이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0: 네.
2: 고향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표를 늦게 끊은 탓인지 제자리는 기사님 바로 뒷줄. 그중에서도 오른쪽 줄에 있는 통로 좌석이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볼 생각에 실실 웃으며 앉았는데 제 옆 창가 자리에는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타시더군요. 우린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줄에 왼쪽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두 분이셨어요. 두 분은 친구 사이 같았는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 참을만 하겠지 싶었지만 제 오른쪽 창가에 앉아계신 아주머니가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0: 아이, 저분들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해보소.
2: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입시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결심한 듯 몸을 앞으로 쭉 내밀더니 손가락까지 들며 외쳤습니다.
0: 벗어! 거기 좀 시끄러워서 죽겠구만. 기사 바로 뒤에서 상식 없이 시부렁대면 되겠어.
2: 순간 버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아주머니도 바로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상식 있는 사람이 시부렁댄다는 말은 또 뭡니까? 순식간에 버스 안은 공개 토론장이 됐습니다. 떠든 사람이 잘못했다느니 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이 심했다느니 소리들은 점점 커져가고 저는 아유 이제 됐습니다 참으이소 하고 옆자리 아주머니를 말리려는데 더 웃긴 건 기사님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요지부동 마치 명상 수행자처럼 앞만 보고 운전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맞지. 운전에 집중하셔야지 기사님은. 그래도 다행히 시끌벅적했던 버스는 도서관처럼 조용해졌고 한참을 그 상태로 이동했을까요? 아직 휴게소에 들르기 전이라 다들 허기가 졌는지 여기저기서 비닐 뜯는 소리, 사탕 까먹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합창단 수준이 되니까 어디선가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
0: 아이고 참말로. 아 웬간이 뽀시락들 좀 하이소.
2: 그러자 버스 안은 또 정적.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뽀시락 뽀시락 거리던 소리가 하면서 조심조심 나는 겁니다. 마치 국가 기밀 문서를 여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눈치를 보면서 과자를 한입 한입 조심스레 까먹었던 거지요. 그 순간 저와 옆자리 아주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동시에 웃음이 빵 터져버려서 숨죽이며 배꼽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 버스는 섬진강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시간은 15분. 다들 볼일 보고 버스에 탔는데 기사님이 사람 수를 세더니 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하시더군요. 3분, 5분, 10분 기다려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0: 기사님, 그냥 가입시다.
2: 그때 저 멀리서 승객 세 분이 등장하는데 각자 손에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오는 겁니다. 기사님도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0: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2: 그러자 뒤에서 한 승객이 그냥 버럭!
0: 아 이럴 거면 자가용 타고 다녀야지 뭐 하는 짓이고!
2: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데 누군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0: 아이고 오늘 이 버스에 참 별난 사람 많네.
2: 저와 옆자리 아주머니는 더 조용히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혼자 고향 갈 때 시외버스를 가끔 타곤 하지만 이런 날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하루 일진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날 저는 친구 아들 결혼식보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들이 더 생생했네요. 친구들한테도 말해주니 다들 웃겨 죽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버스에 타셨던 승객분들 아마 아직도 서로를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평생 못 잊을 고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요게 실은 좀 남들한테 민폐죠.
0: 그쵸.
2: 네, 이 버스 안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막 떠드시고
0: 하나 그 시트콤 보는 것 같아.
2: 그러니까
0: 어떻게 이렇죠?
2: 참. 야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시간 다 됐는데 저 여유 있게 그냥 커피 들고 오시고
0: 10분이나 늦고 와.
2: 야 그렇게 왁자질 걸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데 기사님은 앞만 보고 묵묵히. 근데 그 뽀시락 거리는 소리는 또 참기 힘드셨나 봐. 예, 그거 가지고는 또 뭐라고 하시고.
0: 그러니까요. 각자마다 그 참기 힘든 소리가 또 있잖아요.
2: 그게 포인트가 있으신 거야. 근데 또 안 먹을 순 있나?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하듯이 참 아, 그 버스 안의 장면들이
0: 아,
2: 머릿속에
0: 재밌다.
2: 그려집니다. 아, 재밌네요.
0: 네, 예. 진짜 재밌다.
2: 아니, 저 대구 분이신가?
0: 아, 아니야, 저 서울 사람이에요.
2: 아, 그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저 또 다 저 미인 분들은 또 대구 분들이시라고 그래가지고.
0: 아, 맞아요.
2: 사투리 대구에... 연기가 또 자연스럽길래.
0: 아, 정말요?
2: 그런 줄 알았습니다.
0: 아, 사투리 그 저희 연기자들 사투리.

0: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1: 필요할 것 같아 배우분들은.
0: 이게 무슨 제2외국어처럼 난 사투리 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
1: 아 저도요.
0: 예.
1: 저도 부러워.
0: 정말요.
1: 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 어색하잖아.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 들으시고요. 저희 여성 살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선물도 챙겨드려야죠. 그죠? 우리 사연 주신 당당이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역시 양향수님께도 홈스토랑 꾸러미로 챙겨드릴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대전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겠는데요.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부근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고대 이집트가 왕의 영생을 위해 피라미드를 세우고 중세 유럽이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당을 올렸다면 우리 조선 500년은 어떤 가치를 어떤 공간에 담아냈을까요?
1: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살롱. 6월에는 건축사학자이자 건축가 김봉렬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배워봅니다. 저기 선생님 오시네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수업 종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잠시 자리를 비운 희은 누님을 대신해서 배우 한혜지 씨가 특별 진행자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봉렬쌤 방송 나가고 당당이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6873님이요. 남편이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책 한국 건축 이야기를 읽고 있길래 저도 따라서 읽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다시 듣기 하면서 책을 다시 정독해 보려 합니다. 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계시네요. 우리 교수님 책을.
2: 아유.
0: 예. 아, 근데 한 주 동안 목이, 예, 목 감기를 좀 걸리셨다고요.
2: 글쎄요, 뭐, 저도 방송인인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1: 아유,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네, 네. 목소리. 좋으세요.
0: 힘드시겠지만 빨리 쾌차하시기를 감사히 바라고요. 근데 이 한국 건축 이야기 이 책을요. 뭐 건축 전공자나 또 혹은 건설 회사 다니는 분들 말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요?
2: 그렇다고 해야지 읽으시겠죠.
0: 네, 그렇죠. 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안 읽을래요.
2: 이 건축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0: 예.
2: 항상 그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좀 한국의 미학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고 내용은 진지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은 가볍게 문체는 쉽게 이게 제 모토여서 비교적 뭐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비교적 쉽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예,
1: 그러면 형식은 가볍게 내용은 무겁게라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1: 네.
0: 사실은 저 영화 건축학 개론 이후부터 왜 거기 건축학도들이잖아요. 그 영화 속 주인공들
1: 보면.
0: 네. 그래서 야, 자긴 저 건물을 짓고 뭔가 건축을 설계하고 이런 게 참 흥미롭겠다.
2: 네. 네, 건축이라는 직업이 본인은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고요. 네. 가족한테는 약간 불행한 직업.
1: 왜요?
2: 우선 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수입은 별로 없고
0: 없어요.
2: 그러나 이 작업의 내용은 뭐 늘 즐거운 것들을 하죠.
1: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아요.
2: 예, 예.
0: 그리고 또 왜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왜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처음 설계 도면과 나중에 결과물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좀 단순화된다 그럴까? 처음 설계 도면 보면은 와 진짜 저렇게 나오면 대박이겠다 했는데 딱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좀 축소되는 것들 많은 것 같고.
2: 많은 부분이 그렇긴 한데,
0: 예.
2: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0: 있긴 있어요. 특히 뭐 특히 이제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든가 아. 뭐 이랬을 때 좀 예. 바뀌긴 하는데 예. 어떤 경우는 건축주가 좋은 분이면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1: 오히려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
0: 예, 뭐 그렇게 하고 꼭 이제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이 고차원의 욕을 하신다든가 이러면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답도 네.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막 그렇게 약간 중구난방이면 답을 쓰기도 어렵죠.
2: 아, 뭐 스타일을 뭐 이거 여기는 이렇게 저기 저렇게 막 완전 다. 근데 결국 또 비용 문제도 크겠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건축은 결국은 뭐 멋만 추구할 건 아니고 비용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사용자의 편의도 좀 적절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2: 아니 저희 아파트 저기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집에 그냥 맞죠? 리모델링.
0: 예, 맞습니다. 예.
2: 제가 저 앞에 베란다를 좀 그 캠핑장처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죠. 예. 그냥 베란다로 남아있습니다.
1: 과하다고 요구가.
2: 자, 한국의 미, 특히 건축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님과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게 배워봤는데 한옥의 구조를 알고 나니까요. 한옥이 모여있던 그 시절 그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600년 전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1: 네. 그 조선시대 건축물 하면 저는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화려한 궁궐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봉렬쌤이 조선의 정신, 조선의 진짜 속사를 보려면 궁궐 말고 여기를 가야 한다 그러셨다고요?
2: 어?
1: 네. 그래서 오늘 가볼 조선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2: 어디예요? 지금 네. 가야 돼?
0: 조선은 이제 알려지다시피 유교 국가잖아요.
1: 네.
0: 유교를 이념으로 했던 국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했다면 뭐 그걸 상징하는 건축이 있겠죠. 그런데 유교를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교라는 종교는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종교적 행위잖아요. 그 제사는 굉장히 여러 차례 지내지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 이 제사. 제사 지내는 데를 보통 그 묘라고 불러요. 사당 묘자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당은 가묘 이렇게 부르는데 최고의 사당이 있어요. 그게 종묘라고 하는 거죠.
2: 종묘.
0: 으뜸 종자에다가 사당묘. 그래서 나라의 으뜸이 되는. 결국은 뭐 그 역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시고
1: 네.
0: 거기에 이제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공간이니까 제사를 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기보다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 이 건국 정신을 그대로 이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종묘에서 제례 이걸 통해서 이 표현이 되니까요.
2: 오, 그래서 종묘를 꼭 가보셔라. 예.
1: 근데 그 서울 한복판에 종묘가 있지 않나요?
2: 있죠.
0: 예, 가장 네네. 중심되는 데 있죠.
1: 네. 근데 그러면 종묘는 건축학적으로 어떤 가치와 특징을 가진 곳인지 궁금해요.
0: 우선 그 위치 말씀해 주셨는데요.
2: 네.
0: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주나라라고 하는 아주 아주 옛날에 이제 중국이 시작했던 그런 주나라의 예법을 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주례라고 하는 책이고요.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종묘는 궁궐의 서쪽에 둬야 된다.
2: 궁궐의 서쪽에 네. 두어라.
0: 그다음에 이제 종묘와 비견되는 게 사직단이거든요.
2: 사직단.
0: 사직단은 궁궐의 동쪽에 둬야 된다. 그래서 서울도 그렇게 돼 있죠. 경복궁 있으면 경복궁의 네. 서쪽에 종묘.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 지금 사직공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직단. 그렇게 되어서 결국 궁궐, 종묘, 사직이 이 세 개가 그 도시의 가장 센터에 놓여지게 되고요.
2: 예.
0: 그게 있어야지만 왕조 국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예 규정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한양을 건설할 때도 제일 먼저 위치를 잡은 게 궁궐과 종묘와 사직.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2: 예. 사직이 어떤 거예요?
0: 사직은 좀 생경할 수도 있는데 사는 그 이 땅의 신이고요.
2: 예.
0: 농토의 신이고 지금 곡식의 신이에요.
2: 네.
0: 거기에 임금만이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2: 아, 그것도 제사 지내는
0: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농경국가였잖아요. 이 네. 과거는. 그러니까 농경국가에서 농업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국가를 부흥하게 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게 그게 이제 임금의 임무죠.
2: 예.
0: 근데 종묘는 또 뭐겠습니까? 종묘 그러니까 하나 퀴즈. 네.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뭐겠습니까?
2: 적통.
0: 그렇죠.
1: 네.
0: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종묘는 왕의 선조들을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예. 역대 왕을. 그러니까 내가 적통자라고 하는 거를 그 정통성, 왕가의 정통성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뭐 이렇게 약간 실정을 하면 그 충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나라 종묘사직을 예. 버리시나이까.
1: 아, 뭐 그래서 그
0: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2: 아, 종묘사직. 예. 거기서 사직이 나온다.
0: 이제 그 뜻은 뭐냐, 뭐겠습니까? 국왕의 정통성과 임무를 포기하겠느냐 이런 협박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고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왕권을 상징한다 그럴까요?
1: 예, 예, 예.
0: 또 유교적 적통성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이죠. 근데 건축적으로 궁궐은 아까 뭐 한 선생님 막 화려하고 막 그렇다 그랬는데 종묘감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엄숙하고 똑같고 특징도 없고 반복적이고 예. 이런 것들이어서 일반인들이 좀 이거 좀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유교의 정신이에요.
2: 하긴 조선을 알려면 그 조선은 유교 이념이 강한 국가였으니
1: 네, 왠지 그
2: 종묘를 가
1: 종묘 가면 네. 낮에 가도 뭔가 좀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엄격하고 네. 엄숙한 분위기.
0: 잘 보셨어요. 그 궁궐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살아있는 왕을 위한 건데 종묘는 죽은 왕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사실은 이 죽은 분들이죠.
2: 네.
0: 돌아가신 분들이고 왕이 이제 거기 왕과 왕세자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인간으로는 가장 높은 인간이지만 종묘에 들어가면은 그냥 일개 후손에 불과한 거예요. 왕과 왕이나 왕세자도
2: 네.
0: 신하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뭐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는 좀 많이 다르죠. 좀 네.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묘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 행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고
2: 네.
0: 그게 이제 죽은 자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빠릿빠릿 다니고 일상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러는데 죽은 시간은 이제 거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으로도 상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2: 예.
0: 설계도 했고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엄숙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무거워진다. 느려진다. 막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가 있는 거죠.
2: 그 공간이 주는
0: 예. 예,
2: 그 분위기가 있군요. 어린 아이들과 손잡고 가도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0: 조용해지죠.
2: 조용해질까요? 왠지 모르게 느끼겠죠. 맞아, 그런 맞아. 분위기를.
0: 네.
2: 야,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매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좀 길게 예, 한옥집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붕을 본 기억이 나요.
0: 우리나라 건물 중에 제일 긴 건물인데요.
2: 예.
0: 실제로 재보면 한 108m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막 뛰어도 보통 한 20초가 넘겠죠.
2: 그렇죠.
0: 100m 달리기를 하면.
2: 네.
0: 그런데 그게 이제 열악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열악칸이 돼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2: 네.
0: 근데 이제 이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보통은 5칸 이상은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7칸인지 이게 9칸인지 구별이 안 돼요. 5칸을 넘어가면 층수단 5층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 많잖아요. 이게 네. 20층짜리인지 25층짜리인지 그거 구별을 못 해요.
2: 하늘이 안 들어오죠.
0: 예. 그게 이제 휴먼 스케일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식은 크다. 또는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월적 스케일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네. 경우에.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 버리는 건데 종묘는 초월적 건축이죠.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2: 네. 하긴 길게 길이가 108m나.
0: 네, 예, 예. 그것도
1: 여러...
0: 이제 종묘가 처음부터 길었던 건 아닌데 네 번에 걸쳐서 증축을 해요. 네 칸씩 처음에 7칸으로 했다가 네 칸 했던 11칸, 15칸, 19칸 그것도 모자라서 건물 하나 더 지어요. 더 지어서 거기도 16칸. 16칸에 지금 한 칸, 왜 그렇게 칸수가 많겠습니까? 한 칸에 한 대의 그 임금과 왕비의 이 신이가 모셔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19칸이 있다는 건 19쌍이 거기 모셔져 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조선왕 지금 19칸 그다음에 이쪽에 하여튼 16칸이 다 차 있는데 조선왕조가 계속됐으면 더 증축을 해야 돼요.
2: 더 늘어나. 예. 근데 그 길이를 그럼 계속 가로로만 계속 늘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구나. 가로로 늘리는 거죠.
1: 아니 그럼 그 한 칸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이제 고역인 거죠.
2: 아이고야.
0: 그러니까 이 종묘 대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각 왕의 기일마다도 제사를 각각 드리지만 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모아서 아주 국가적인 제사를 하는데 네. 그때는 19번을 제사를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선조부터 해서 쭉 19번을 하니까 아주 우와. 그게 제사를 지내는 이제 주 제관이 제일 제고 이제 큰 제관이 이제 임금이신데 네네. 아무리 임금이어도 여기서 이제 연로해 주면 여기서 영조 같은 이는 막 거의 한 90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2: 네, 장수하셨죠.
0: 이러면은 그게 아주 건장한 청년도 버티기 어려운 행사인데.
1: 겁나겠어요. 예. 진짜 제사 한번 예. 드리고 나면.
2: 보통이 왕 못하겠다.
0: 그 대신 이제 그날만 고생하면 되니까.
2: 그날만 고생하면 돼.
1: 또 그렇긴 하기도 하고요. 예.
2: 아이고.
0: 그 진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 임금님들이 이게 이제 대제가 가까워지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니까 어떤 분은 아프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행을 하죠.
2: 아, 예. 그 날짜가 다가오면 예, 아파지기 시작해요.
0: 특히 뭐 숙종 임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왕권이 강력했던 임금이 숙종인데 숙종 임금도 이제 후기가 되면 자주 아파요. 특히 관절염에 시달려요. 관절염 시달리는데 관절염에 아주 쥐약은 뭐예요? 절하는 것은
2: 굽혔다 폈다
0: 근데 한 번의 제사에 적어도 이 절을 한 서너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19번 지속을 하면 뭐 힘들잖아요. 이제 어떤 애는 정말 도저히 아파서 못해서 세자를 이제 대행으로 보내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많은 경우는 대제가 끝나면 쾌차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들
2: 어느 정도 꾀병도 줬고
0: 글쎄 말이죠.
1: 아니 다가오면 이제 스트레스 그래, 예. 몸이 먼저 아는 거야.
0: 그치. 그리고 네. 영령전이라는 건물에도 이제 16분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는 영의정이 보통 대행을 합니다. 워낙 이게 좀 힘드니까. 근데 시간도 오래 걸려.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해. 요새 종묘 대제를 이제 5월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제관 19분이 동시에 쫙 해가지고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그 시간 동안 뭐 어떻게 이제 관객들이나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2: 누가 진행을 하면 전주희 씨 가문에서 그렇죠.
0: 네. 전주희 씨 대종회에서 예. 하시는 거죠.
2: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 네. 조선의 왕이 27분이셨습니다. 예. 근데 종묘의 방은 19칸이라고 말씀하셨죠?
0: 아니요. 전체가 35칸이에요.
2: 전체가 35칸.
0: 그러니까 정전의 19칸, 영령전이라는 사당의 16칸.
1: 영령전.
0: 영령전. 네. 그래서 사당이 큰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35칸이나 됐는데 그럼 막 남아 돌지 않느냐. 꽉 차 있어요, 지금.
2: 또 꽉 차 있어요?
0: 예. 게다가 27분 중에 네. 두 분은 빠져요. 연산군, 광해군은 왕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2: 종묘에 못 들어왔어요.
0: 군이니까 그냥 일반 네. 평민이다 그래서 못 들어왔고 그러면 25분이잖아요. 10분이 네.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지은 게 종묘예요. 네. 궁궐보다도. 종묘가 완공되자마자 천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궁궐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야영을 했어요. 심지어 그런 정도로. 근데 왜 근데 이상하잖아요. 일대 임금인데 선조가 없잖아요.
2: 네, 본인이 일대인데 조선에.
0: 근데 4대조까지를 왕으로 추존을 해요. 그래서 도조, 익조, 환조, 목조 뭐 이런 분들을
2: 예.
0: 자기 그러니까 이성계의 태조의 이제 4대조까지를 왕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종묘에다가 딱 이 봉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통성을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나는 이 원래부터 왕가의 후손이었다. 후손이었는데 고려 왕조는 아니다 이게. 새로운 다른 왕조인데 이 고려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웠다. 이런 의미. 그래서 종묘에 봉안을 해야지만 이제 임금의 자격이 있고 그걸 이제 당시에 이제 명나라한테 보내죠. 그래서 책봉을 받죠. 인정을 받는.
2: 그런 정당성을 위해서.
0: 네, 그래서 추존된 임금들이 꽤 되세요. 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아는 사도세자. 네. 이런 분은 왕이 못 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때 굉장히 이걸 추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나중에 고종 때 가서 사도세자는 장조라고 하는 임금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종묘에 모셔지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추존 임금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합쳐서 그게 한 10분. 실제로 임금했던 분이 25분, 그래서 35분이 지금 꽉 차 있죠.
2: 근데 요새 워낙에 사랑받았던 그 단종. 영화에서 보면 이게 시신도 좀 제대로.
0: 단종도 노상군이라고 강등이 돼갖고 종묘에 못 들어왔어요.
2: 그러니까요.
0: 못 들어오다가 숙종 때인가 한참 뒤에 복원이 됐어요. 복권이 됐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복권이 돼서 그때 이제 종묘로 들어온 게 된 거예요.
1: 그럼 또 궁금한 분이 태조.
0: 네.
1: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어디에 모셨을까요? 뭔가 센터에 계실 것 같지 않아요?
2: 제일 시작했으니까.
0: 이게 좀 날카로운 의문이신데 그게 이제 그 논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2: 그래요?
0: 어디다 모시느냐가.
2: 네. 이 순서도
0: 그렇죠. 순서대로 이제 그 뭐 한 선생님 말씀 같이 센터에 모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종묘는 이 서상제라는 또 묘한 제도를 채택을 해 서쪽 제일 첫 번째 칸에 모셔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순차가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 있는 분이 제일 낫죠. 제일 동쪽에 있는 분이 영친왕이에요. 아직 이 황태자로 그냥 조선이 망했던 시절에 황제는 못 됐지만. 그래서 그게 제일 끝.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영령전이라는 그 별도의 별명은 도조, 익조, 환조. 그러니까 태조의 선조들이 어디 있느냐 센터 있어요. 이분들은 또. 그래서 형식이 좀 달라요.
1: 영령전에는 또 다르고.
2: 신기해. 저는 그냥 왼쪽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0: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왼쪽이 이제 서쪽이니까. 서상제 이제 왼쪽부터는 그 정전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가시면 이제 태조가 계시고.
2: 알겠습니다.
1: 근데 종묘도 그 조선 시대 최고의 시설인 만큼 출입 통제가 좀 엄격했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당연히 그 임금이 사는 궁궐에도 엄격한데 여기는 막 30몇 분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 일반인 통제는 뭐 아주 엄격했죠. 그 성종 때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묘 제례 이제 하면은 그 제사 밥들 있잖아요. 네. 제사 음식들. 이거를 그 들고양이가 먹었어요.
1: 어머.
2: 큰일 났네 이거.
0: 그래서 이 그 관리소에서 성종한테 그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양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종묘는 신성한 공간이어서 마음대로 또 이렇게 뭐 포획이나 살생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용 사냥 덫을 놓게 해달라는 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종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덫을 놔서 고양이를 소탕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했죠.
2: 너무 저 속 빠져서 듣다 보니 벌써 마친 시간이에요.
1: 아쉬워요.
2: 진짜
1: 재밌었는데.
2: 종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꼭 한번 저는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 자, 다음 주에도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타고 떠나는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혜진 씨 이제 방송으로 꼭 들어주세요.
1: 꼭 들어야겠어요.
2: 그죠, 흥미롭죠.
1: 정말 오늘 흥미로웠어요. 네.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5: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2: 혹시 TBX 멤버십?
1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3: TBX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저희는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다시 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울산 MBC 건

0: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현지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3일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국정 2인자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출국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워 규정상 대면 서명식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복합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진행된 철거 작업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센터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이미 변경했지만 민주당이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케네디 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카타르가 스위스와 비겨 사상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카타르는 스위스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부알람 후이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극적으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카타르는 지난 2022년 대회에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지만 3전 전패로 승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LPGA 투어 팀 대회인 다우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김효주와 최혜진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효주와 최혜진은 3라운드에서 한타를 줄여 중간합계 10원 더파로 미국의 진아 김, 야나 윌슨의 한타 앞선 1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아림, 율리나 조가 4타 뒤진 6위, 디펜딩 챔피언인 임진인 이소미 조가 공동 7위에 올라 내일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일시 중단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밤 10시 34분쯤 방류가 재개됐다며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최대 50mm, 그리고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권 최대 30mm 등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저출생 현상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헌혈입니다. 국내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 나이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죠. 그래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임직원들과 함께 헌혈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이 헌혈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거나 특별 휴가를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죠.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ESG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6: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8: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9: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김일중입니다.
10: 배우 한혜진입니다.
9: 지난 금요일에 김미경 강사님 오셔가지고 4060 세대가 AI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주고 가셨는데 기억나시죠?
10: 아유, 그럼요. 4060 세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라서 AI를 잘 부려먹을 수 있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9: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4060 세대가 얼마나 강하게 자랐는지 그 이유가 돌던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10: 네.
9: 자, 우선 4060 세대는요. 토요일에도 학교 갔습니다.
10: 맞아.
9: 물론 오전반 뭐 하고 그랬지만.
10: 네.
9: 친구들, 가족들 전화번호는 뭐 일단 그냥 다 외우고 다녔고.
10: 맞아요. 맞아요.
9: 예. 챗GPT 도움 없이 내 손으로 자기소개를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10: 자기소개서 요새 챗GPT로 쓰나요?
9: 그러게. 이거 내 손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 그러게.
9: 자, 그리고 2G폰.
10: 예.
9: 글자수 제한 속에서도 우리 할 말은 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요약 정리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10: 맞아. 글자수 제한 있어가지고 메시지 몇 개 보냈어야 됐잖아.
9: 문자 보낼 때도 우리가 짧게 딱 보낼 수 있었어.
10: 와, 그랬네.
9: 그리고 배달시킬 땐.
10: 네.
9: 가게 사장님이랑 직접 통화하면서 사회성을 키웠죠. 예. 그때부터 나온 말이 그거. 2인분 같은 1인분 좀 부탁드리고요. 단무지 좀 많이 주시고.
10: 군만두 서비스.
9: 서비스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마시는 소주. 도수가 일단 다 2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인지 네. 싸이월드는 또 각종 흑역사가 넘쳐났던
10: 너무
9: 세대다.
10: 너무 넘쳤죠.
9: 우리 강하게 컸다.
10: 우리 눈물 셀카 많이 올리고. 아, 부끄러워.
9: 맞아 맞아. 감수성을 그렇게 표현했었죠.
10: 그렇죠. 불편했지만 낭만이 있었고 또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래서 더 지혜를 배우게 됐던 그 시절 추억들 많이 떠오르시죠? 지금부터는 그때 우리가 많이 사랑했던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 극장.
9: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죠. 여기는
10: 여성시대예요.
1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5: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8: 30다 데이백
17: 건강해.
18: 하루 한번 전해요.
17: 30다 데이백.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0: 첫 곡은 5560님이 주셨네요. 두 분 혹시 유난히 기억에 남는 노랫말 있으세요? 저는요, UN의 Crazy for You라는 노래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달빛 아래 말할게 라는 부분을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사랑 고백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다니까 이게 참 웃기면서도 어린 마음에 심쿵했달까요? 이런 가사가 있군요. 지붕 위로 올라가 달빛 아래 말할게.
1: 그때 우리가 지붕에 좀 올라갔었나요?
0: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이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늘 옥상이 이렇게 있었지.
1: 아 맞네.
0: 예예, 뭐 한 2층짜리 3층짜리 이런 데
1: 빨래 널어놨던.
0: 그래 맞아요. 그런 게 많았죠, 그런 집들이. 근데 보통 고백은 그 밑에서 하지 않나? 위를 올려다 보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서 했나? 고백을. 이야. 재밌네, 상상하니까.
1: 근데 그때 그 감수성 너무 좋다.
0: 그죠? 네. 네. 옥상이라는 게 좀 많았던.
1: 네, 맞아요.
0: 지금 뭐 아파트 옥상 올라갈 수나 있습니까? 아찔해가지고.
1: 그거 잠겨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UN의 Crazy for You.

0: 네, 유엔의 노래였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미니로 이은정님이 주셨네요.
1: 친정 다녀오는 길에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절에 다녀왔어요. 어릴 땐 부모님이 제 취업 합격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엔 남편이랑 딸이랑 가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리던 제 청춘의 한 자락도 생각나고 부모님 기도 덕분에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부모님의 숲은 언제나 저를 감싸주네요. SES에 감싸 안으며 신청합니다.
0: 아유, 너무나 공감되죠. 네. 부모가 되면서 더 깨닫게 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말이죠.
1: 그러게요. 예.
0: 아유, 나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날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겠구나.
1: 부모님 기도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 요새 좀 많이 들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대전 계시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연락드리면 아유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쵸? 우리 아들, 네. 우리 아들 저기 며느리, 우리 손주들도
1: 손주들까지
0: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정말.
0: 네. 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SES의 감싸 안으며.

0: 네, 여성시대 명곡극장 SES의 감싸안으며 들으셨고요. 다음 명곡은 5314님의 추억 속으로 가볼까요?
1: 네, 대학교 기숙사 시절의 추억을 주셨네요. 4대4 방팅으로 처음 만난 오빠.
0: 어허?
1: 서로 호감이 갔지만 아쉽게도 이뤄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수없이 들었던 노래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신청합니다.
0: 방팅, 아 기숙사니까
1: 이런 게 있었나 보죠.
0: 각자 그 한 방 룸메이트들끼리 만나는 방팅인가 봐요.
1: 아, 몰랐어요 저는. 기숙사 저도. 생활을 안 해봐서.
0: 그러니까. 다른 미팅은 해보셨어요?
1: 그 단체 소개팅 한번 해봤죠.
0: 단체 소개팅?
1: 네.
0: 오.
1: 대학교 때.
0: 야, 그치. 대학교 때는 꼭 한번 미팅 네. 소개팅은 해봐야지. 잘 안 됐죠?
1: 안 됐죠.
0: 네. 몇 대 단체면은 몇 대 몇 정도가 나가신 거예요?
1: 많아요. 진짜 막 후루룩 나갔던 것 같아 다.
0: 그래?
1: 네. 근데 다 잘 안 됐더라고요.
0: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1: 안 돼요. 네. 1대1로 만나요.
0: 거의 회식 분위기로 그냥 놀다 네. 끝나. 예.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방팅의 추억을 떠올려주시며 신청해 주신 곡 저희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명곡극장 4부로 돌아옵니다.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내리겠고요. 일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5에서 50mm, 강원 내륙과 충북, 경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되는데 특히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강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옥산 분기점부터 지체입니다. 김주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요일 아침에 곁들이면 딱 좋은 맛있게 익은 음악들 주문하시면 배달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6924님의 사연이에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식물 집사에 도전했거든요. 남들은 집안을 초록초록하게 잘만 꾸미던데 저희 집에 오는 애들은 죄다 족족 누렇게 죽어나갑니다. 물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고 방구석에서 시들어가는 화분들을 보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노래로라도 초록색 기운 좀 불어넣어주고 싶어요. 얘들아 노래라도 가든이다. 제발 힘 좀 내봐. 카더 가든의 나무 신청해요.
0: 야, 이 식집사에 도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잘 안 되시나 보다.
1: 그러네요.
0: 처음부터 좀 너무 어려운 우리 식물들에 도전하신 거 아닐까요?
1: 그러셨을까요? 왜 물 좀 안 줘도
0: 다육이나
1: 그런 식물들
0: 우리 엄마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잘 자라던데. 네. 집에 이렇게 좀 식물 같은 거 있어요?
1: 저도 식물을 키우는데 저도 좀 쉬운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저도 물을 잘 안 줘요. 저희 친정 엄마가 가끔씩 집에 와 보시면서 네. 친정 엄마가 물을 주고 계세요. 걔네랑 대화를 하면서
0: 아 진짜
1: 목마르지 말하면서
0: 아유 참 그 식물들도 그냥 그렇게 친정 엄마 오기만 바라겠네.
1: 그러니까요.
0: 어머님이 오셔야 우리가 물을 마셔요.
1: 왜 이렇게 물을 안 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0: 깜빡깜빡 하는 거지 뭐.
1: 그러니까요.
0: 예 이게 식물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얘네가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
0: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자, 미니로 고윤희님께서도 같은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들려드릴게요.

0: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오늘은 특별 진행자 한혜진 씨와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1: 이제 조금 적응했다 싶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0: 그렇죠. 네. 아니 뭐 첫날부터 너무나도 능숙하게 잘하시니까.
1: 아닙니다.
0: 진짜 라디오 진행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1: 감히 뭐 있습니다.
0: 뭐 제가 시켜드릴 건 아니지만 그냥 의향을 여쭤보는 거야. 네. 있으시구나 근데.
1: 불러주세요.
0: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또 그 라디오 PD분들도 또 기대 한번 들으실 테니까. 예. 여성시대에도 좀 자주 와주시고.
1: 그럴게요. 네네. 네. 휴가 가시면 연락 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음 명곡도 혜진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번에는 5145님의 추억 속 명곡입니다. 어디를 가도 거리가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거기서 보자 하면 다 알아듣고 모이던 아지트도 너무 그립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그때 들었던 노래는 지금도 들을 수 있겠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라저 댄 라이프 듣고 싶어요.
0: 그렇군요. 이때가 이제 길보드 차트가 있던 시절.
1: 네.
0: 길거리 걷다 보면 요즘 어떤 노래가 인기인지 다 알 수
1: 있었잖아요.
0: 그리고 이런 팝송들은 보통 무슨 메가히트 뭐 이런 걸로 다 묶어서 나왔었어.
1: 맞아요.
0: 친구들과 이렇게 자주 뭉치던 아지트 같은 거 있었어요? 뭐 특별한 공간 이런 거?
1: 그렇진 않았는데 제가 그 학교를 양재 말죽거리에서 다녔어요.
0: 진짜?
1: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 그 강남역 네. 타워 레코드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0: 그래. 저는 저기예요. 은행동 저기 이한경원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대전에.
1: 다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0: 무슨 사거리 같은데 항상
1: 맞아요,
0: 뭔가 꼭 그 가게. 예. 그런 데 앞에서 많이 만났었지. 그 시절 추억하면서 듣겠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라저 댄 라이프.

0: 자, 백스트리트 보이즈에 이어서 마룬5까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들으신 곡은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4511님의 추억 속 명곡이었어요.
1: 4511님 대학 시절 제일 친했던 친구의 컬러링이 이 노래였대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이젠 멀어진 친구지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셨어요. 왜 멀어지셨을까?
0: 그러게. 근데 뭐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올 인연은 오고 가게 되는 또 인연들은 가고.
1: 네.
0: 이제 또 한혜진 씨도 이게 뭐 한혜진 씨도
1: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0: 이걸 또 그렇게 돼. 그러니까 다음 주 네. 저는 이제 안 오시잖아요.
1: 그렇죠, 안 오죠. 예, 시절 인연.
0: 아니, 나 무슨 예. 되게 미련 남겨져 있는 사람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실 거잖아요.
1: 네.
0: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네. 저희도 들을 때마다 혜진 씨 떠올릴 수 있게 한혜진 씨의 추억 속 명곡. 궁금합니다. 네네네. 마무리 곡으로 듣고 싶어요.
1: 네.
0: 자, 광고 듣고 올 동안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어떤 곡을 고르실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죠. 여기는
1: 여성시대예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양희은 누님 대신 이번 한 주 애써주신 우리 한혜진 씨를 보내드리며 마지막 명곡을 나눌 텐데요. 한혜진의 명곡 극장에 어떤 곡입니까?
1: 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로 골라봤습니다.
0: 오.
1: 네, 우리 또 아름다운 이별 해야 되잖아요.
0: 그러네. 아, 그래서 이 곡을 예, 추억 속 명곡으로.
1: 질척거리는 마음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0: 눈물이 흘러. 이거 김건모 2집의 수록곡이었나?
1: 아, 너무 명곡이잖아요.
0: 아, 명곡 많죠. 네, 이거 명곡입니다, 진짜.
1: 이거 이별하시면서 남자분들이 많이 노래방에서 부르셨거든요.
0: 네, 아니면 저는 거기 더 나가서 사랑이 또 사랑이 떠나가네. 뭐 이것까지 가긴 했는데 좀 더 네. 차분한 느낌으로 아름다운 이별 좋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한혜지 씨 덕분에 네. 이번 한 주 우리 당당이님들 또 많이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감사합니다.
1: 아우 제가 많이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저도 이제 당당이로 돌아가서. 여성시대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일주일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1: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0: 자, 내일 아침부터 양희은 누님과 다시 오겠습니다. 한혜진 씨의 추억 속 명곡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1: 여러분 안녕히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1시 뉴스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해외 순방지와 국내에 체류 중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함께 참여해 수석식별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 국정 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현재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방식으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3일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국정 2인자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출국을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규정상 대면 서명식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 첫날 폭사한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치른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테헤란 이슬람 성지에서 이란 국민과 작별 의례를 거친 뒤에 6일 테헤란에서 7일에는 시아파 성지 곰에서 운구 행진이 이어지고 9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성지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했던 하메네이는 전쟁 발발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과 함께 사망했고 이 차남 모즈타바가 뒤를 이어서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자니 토스카나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니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 무대에 선보여 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 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복합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진행된 철거 작업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최대 50mm,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권 최대 30mm 등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0: 11시 5분입니다.
1: 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2: 안녕하세요, 홍성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류재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안전운전엔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7: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잠실 일대 집회 시위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장동영 대표가 요즘 국회보다 이제 서울 송파구 그 올림픽 공원에서 많이 보여서 그게 또 화제인데 부정선거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혀서 이걸 두고 이제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의견이 엇갈린다기보다는 비판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항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 제1야당 대표로서 하실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잠실에 가서 하시는 행동은 일단 본인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럼 찍은 사람은 본인 측근일 것이고 알리고는 싶은데 거기에 신분을 감추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서 나오는 구호에 그럼 이제 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부실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부실이 아니라 부정으로 한 글자가 바뀌게 될 때는 이 선거의 결과를 고의로 바꾸기 위한 의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 대표 주장처럼 글자 가지고 왜 그러냐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판사를 지냈다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을 공부했던 분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그 팻말 내용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용어가 뭐가 문제냐 이 사태 본질에 더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9: 근데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서 이제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분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은 부정선거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따르면 되는 건데 자꾸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저렇게 무리한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양당 특히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줬던 이 당권파들도 네. 이제 장동혁 대표의 퇴장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사퇴를 하지 않고 더 당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내가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당원만이라도 내가 내 세력으로 결집을 시켜놓으면 예. 내가 당대표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당내 의사결정이나 당직선거나 뭐 공직후보자를 뽑을 때 본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일종의 뭐 장동혁계를 만들고 싶은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만 있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도부를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은 동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방금 강설피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게 차후 어떤 뭐 장동혁계라는 걸 형성해서 설사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더라도 자신의 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그 강렬한 에너지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사람은 장동혁 대표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 그 자리에 갔던 주진우 의원도 있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있었고 어제 나경원 엊그저께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도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선관 규탄도 하고 이런 것들 어떤 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본인이 깔때기처럼 흡수하고 싶은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설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되기는 어렵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의 개표, 수개표. 이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워딩은 아니고 그 올림픽원에 모인 시민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구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시민의 어떤 저항의 구호고 굉장히 정치적 구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 시민의 저항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제도권으로 수렴해서 생산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활동에는 엄청난 그 세금이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밥값을 해야 되는데 밥값이라는 건 뭐냐? 그 시민들의 구호에 본인이 같이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수렴할 것인지 대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뭐 입법안 같은 걸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마스크 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밥값 못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이번 네. 이 선거 부실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정선거가 아닌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밝혀지고 있고 이번 사태의 시국선언을 한 대학 국가에서도 부정선거가 아닌 어떤 참정권 침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3: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미국에 가는 행보나 또는 단식했던 거하고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기 상황 그리고 거취에 대한 어떤 그 물러나라는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태가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당대표 거취 이야기할 때냐 시간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정권 침해 문제하고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 올림픽 공원에 있는 목소리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목소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좀 갈라지는데 어떤 분들은 부실이 많으면 그게 부정이다. 부실도 쌓이면 그게 부정이 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나 거의 압도적인 다수는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지난 대선, 지난 총선도 다 부정선거였음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일하는데 부정선거가 없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정선거의 배후를 중국으로 지목합니다. 네. 아직도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하거든요. 이준석 의원 제가 평소에 비판 많이 했지만 이번에 높게 사는 것이 그거 가가지고 거의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이준석 의원이. 뭐 중국 쪽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막 이런 말도 듣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하고 이 모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선거들의 배후에 중국이 장난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친중 세력이다. 내통 세력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이 갈등 현장에 가가지고 옥석을 가려줘야 되고 그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법적 기준에서 법치주의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재선거하자. 당선인들 단체로 선거 무효 소송, 뭐 선거 뭐 중지 가처분 이런 거 신청할 거예요. 전면 재선거 누가 하자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불가능한 것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기도 하고 그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제가.

0: 드립니다, 제가.
1: 그러니까요. 보수논객 이제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도 철부지 장동혁보다 대학생들이 더 어른스럽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직격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위의 성격을 일부 정치권이 변질시키고 본질을 오히려 더 흐린다. 이런 비판인 거잖아요.
2: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예를 들어 선관위가 주차가 돼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표지조차 인쇄 제대로 안 해서 투표지가 모자란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무능한 선관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해서 결과까지 낼 수가 있겠어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정권 차원으로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건데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92년 총선 때 말이죠. 서울 노원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어요. 임채정 의원 국회의장까지 하셨죠. 김용채 의원 두 분이 김용채 의원이 처음에 됐어. 재검표를 했는데 묶음이 바뀐 거예요.
1: 네네.
2: 임채정 의원 표에 100개 묶음이 저쪽으로 몇 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당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진짜 개표 과정에서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당락을 바뀔 정도의 큰 실수가 났고 누가 의도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승복하고 당선자가 다시 바뀌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때의 사회 상태와 지금의 사회 상태는 왜 다르냐. 그거는 시위를 하시는 정말 시위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또 거기에 올라탄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예.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선거 전에 선관위 실수 그 지역 선관위 직원의 실수로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원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그래서 재차 확인까지 하고 그랬죠. 후보에 나섰는데
3: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선관위 위원이 이제 부정선거 했다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민주당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도 이걸 빌미로 뭔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주목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룰이 뭐냐면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 간외 사전투표는 폐지를 하고 선거 전날 하루만 관내 사전투표만 합시다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정치인들이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그 상황을 규명을 하고 대안을 이렇게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게 은근히 사전투표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동조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민의힘 좀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로 선출됐으니까 이분 중심으로라도 좀 원내에서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 말씀을 하셔서 나경원 의원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 재선거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아, 절 쳐다보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0: 아니 저기 나 의원님 경선 나가지 그랬어요. 네? 서울시장 경선 나가셨어야지. 안 될 줄 알고 안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마다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1: 예.
0: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면 재선거를 합니까? 아니 본인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정치욕구를 하시는 거예요?
3: 류 정원호.
1: 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 말에 해석을 해주세요.
4: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건 진짜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당장 해야 된다고 말해라 이렇게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예. 자신을 오세훈의 반대편에 위치시킴으로써 차기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떤 지금 개혁 세력으로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오세훈을 보통 꼽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본인을 위치시키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무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든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에게 내가 당신이라면 재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 그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 지금 저들의 반대편에 나경원이 여기 혼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 그러니까
4: 있습니다.
1: 당내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략이면 조금 덜 보여야 되는데 너무
0: 아니
1: 명약관하게 보이지 않나.
0: 국민의힘에서는 개근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나 의원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뭐든지 하여튼 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나가시니까.
4: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대선도 빠지고 서울시장 경선도 빠지고.
3: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땐 답답한 게 뭐가냐.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보수의 여성 정치인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나경원 의원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가 부족하냐면 개파도 없고 특히나 팬덤이 없어요. 본인은 지금 선거에 다 출마할 때마다 실패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와 관련된 이 5% 10% 정도만 좀 있어도 내가 좀 뭘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런 정치 도구도 아닌가 생각해요.
2: 제가 나경원 네, 의원을 네.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렇진 않아요. 당내에 적어도 당원 구성에 있어서는 팬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2등 의미 있는 2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지금 이렇게 매 선거마다 계속 출마할 수 있는 동력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당내에는 팬덤이 있습니다.
3: 예. 그 당원들한테
2: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요. 예. 당 직위 관계없이 개인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강조는 하긴 했는데 서울시 선관위에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2: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에 저희 당에 당무감사위원장 직을 갖고 있는 당무감사위원장 맞죠?
1: 네, 맞아요.
2: 당무감사위원장 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자격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직을 벗어난 후에 개인 자격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거죠. 정말 하겠다면.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분 행위는 그럼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거가 돼요. 그럼 당에서 후보를 그래도 냈는데 오세훈 후보 당선이 됐는데 그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 이거 재선거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했다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장동혁 대표의 생각만 따라가는 나는 당직자이고 우리 당에서 당선자를 내건 말건 나는 상관없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말 창피합니다.
0: 이거 선거 소청 관련해가지고요. 네. 선거 무효 소청 이게 그냥 제기만 하면은 선관위에서 알아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열심히 조사해볼게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1: 그러면
0: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네. 왜 무효인지 기존 우리 대법원 판례와 이런 것도 다 종합했을 때 정상적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표까지 다 무효화 시킬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청을 그냥 질러버리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0: 그렇죠.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난감한 게 이거 기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참정권 침해당한 분들의 숫자의 총합이 6만 표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다른 수백만 표를 갖다가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참정권 침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수백만 표는 유효한 표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버릴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면 선관위는 법에 따라야 되니까 또 그걸 기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선관위를 더 궁지에 모는 거거든요. 야 이거 기각시키는 거 맞자 뭐가 있나 봐. 진짜 부정선거 맞나 봐. 또 그렇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좀 행동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 그러니까 제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원래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 한동훈 대표 그 제명할 때 그때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도 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공인의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뭐 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그렇지. 이게 당무감사위원회 입장인 건지 2호선 개인 입장인 건지 헷갈리게 막 올려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해 대체 누구를 고발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게 해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분이고 또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 법과대학 교수일걸요? 그런데 이게 법대 학부생 수준만 돼도 이분이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름의 거의 뇌피셜로 글을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분이어서 지금 그렇게 이제 강수행 변호사 하시는 말씀이 이분한테는 별로 타격이 안 될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4: 이게 지금 하시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 타격, 오세훈 시장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정치적 목적이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

0: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기 위한 자기 정치 용도입니다.
1: 공격해서 뭘 얻기 위해서예요?
0: 장노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 그러면요?
0: 그냥 오세훈 한동훈을 이 당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근데 제가 이 2030 청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꾸 뭐 선거 그러니까 무효표가 된 것들 참정권을 훼손당한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6만 표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참정권을 훼손당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선거를 하든 뭐 무효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것을 참정권을 보호해줄 생각을 해야지 뭐 네가 그 행사하려고 했던 표가 뭐 결과에 당락에는 영향을 못 줘.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사실 분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
1: 그러니까 이 전년 재선거에 대해서 국민 생각은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면 전면 재선거에 찬성이 44고요. 반대가 48. 그러니까 절반씩 엇갈리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선거 부실이다 이것도 같은 갤럽 조사를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이거는 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지금 보기 어려운 사안인 거잖아요.
3: 지금도 보면은 이제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 중에 시민들이 주장하는 재선거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재선거는 단어는 같아도 뜻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 참정권이 훼손됐으니까 이 선거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지. 아무리 내 한 표 때문에 당락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거 다 알잖아요. 재선거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특히나 법을 공부했다는 분이 뭐 2호선 이분은 그냥 법대 교수도 아니에요. 법대 학장까지 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구별해야 된다. 1번 재선거와 2번 재선거는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적극 동감해요.
1: 예,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5: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0: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영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1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특히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어렵고 수원 부근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전년 재선거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강성필 대변인이 적극 네. 동의한다 네, 하셨는데 맞아요. 이어가시면요.
4: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아,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당락에는 이게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선거를 해서 내 참정권을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최초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치권에서는 당락에 상관없으면 그냥 뭐 재선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나경원 의원도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청년이 하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듣는데 정치인들이 해버리면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고 의미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개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각자 내지 말고 당대 당으로 만나서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나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자 이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5: 그 말씀하신 것의 보완이 그 표 차이보다 하자 있는 표가 적으면 이건 그냥 상관없는 문제야라는 게 무슨 어디 법에 적혀 있거나 그게 아니고 법원이 그렇게 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재선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상적인 선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 표 차이보다 적은 것 때문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표까지 오염된 상태로 또 투표를 하는 거라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깜깜이 기간을 두고 하는데 네. 이건 여론조사보다도 천만 배 위력이 있는 선거 결과를 보고 또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선거 무효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예, 예. 너네들 수가 적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희생당해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목소리는 정당한 분노이긴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럼 이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가 사회적 갈등 구조 속에서 이걸 생산적으로 풀려면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파격적인 조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건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조용해. 표창 얼마 안 되잖아. 이거 갖고는 당연히 잠재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도 다 포함해서 주체로 격상시킨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막 밤샘 토론을 해야 마땅한 때에 그냥 정치적 구호만 남발해가지고 뭐가 되냐는 겁니다.
6: 예. 그렇게 정치적 구호를 남발하면 오히려 선관위 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선관위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어떤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강력한 그 청년들 시민들의 에너지를 이거를 이제 개혁안으로 만들려면 사실 거의 그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거의 선관위 해체하고 재창설하는 수준의 뭔가 필요해요. 저는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사실 그 동일한 효과를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관위 조직을 완전 처음부터까지 다시 재진단해서 규모도 막 바꾸고 그리고 현재 있는 선관위 직원들 있죠. 적격 심사 대상에 다 올려서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채용 100% 공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선관위를 처음부터 다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선관위법 전면 개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자꾸 정치권이 그 재선거를 요구하는 어떤 강렬한 에너지에 올라타려고만 해서는 그런 선관위 개혁의 동력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죠. 이러다 흐지부지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은 선관위입니다.
3: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대단한 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국민적인 네. 바람인 건데 그 국회 상황을 보면 지금 국조특위 요 구성 요거 갖고도 지금 합의에 못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8일에 본회의 열어서 뭘 처리를 하겠다. 이제 민주당은 이런데 과연 타협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진도가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7: 일단 국정조사를 먼저 하냐?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하는 예. 그 범위에는 뭐 예를 들어 청와대 대통령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대단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만 속으로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선관위가 태어난 게 60년도 3월 15일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를 같이 했단 말이죠.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그 선거를 무효화해요. 무효. 무효가 돼서 그게 재선거입니다. 그래서 4대 대통령의 무투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이 돼요. 부통령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지금 정치권의 일부가 하고 있는 건데 과연 3.15 부정선거에 대응할 정도의 이 맞다고 할 정도의 지금 국민적인 인식이 부정선거로 돼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선을 거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정조사 뭐 특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청와대 들어가자는 얘기가 뭐겠어요. 청와대까지 보자는 얘기가 부정선거라는 의식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4: 근데 이제 문제는 순서로 따진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입건시켜서 뭐 특검을 발의를 하든지 그럼 특검이 돼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법원 가서 확정 받으면 되는 이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은 재선거를 하는 거. 근데 지금 장도혁 대표가 이거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7: 반대죠. 예.
4: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고 국정조사 특검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뭐 유재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론은 이 문제는 예. 결론은 개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감사원법을 개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제가 뭐 길게는 말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구멍들이 또 있더라고요. 전문가 말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개헌이라는 게 이렇게 뜻밖의 사건에 의해서 이게 급무사를 타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는 제가 봐서 원만하게 동의하고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검을 하면은 또 추천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과감하게 국민의힘에게 맡기고 싶어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특검까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논의를 좀 제대로 이어가서 개헌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3: 들어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그치. 텐데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요. 2030의 60%가 전면 재선거에 찬성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2030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분석하면서 2030의 표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보수화됐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근거가 됐던 출구조사가 잘못된 걸로 이번 주에 나와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뭐 우리뿐만 아니죠 모든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건가
7: 제가 기억나는 건 예. 30대 여성이 정원 후보를 덜 찍었다 우세훈 후보를 더
3: 그렇게 얘기했죠.
7: 이제 30대 여성의 주거 문제가 확실히 현실에 닿았기 때문에 이익 투표를 했다. 큰일 났다. 그러네요.
4: 부끄럽습니다.
8: 아니, 저도 아니,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나도.
3: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슈인가요? 이렇게
7: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지.
3: 여쭤봤죠.
5: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할 때는 부동산 문제, 스타벅스 문제 그런 것은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20대 전반 성별을
3: 전반의
5: 떠나서
3: 보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5: 보수화도 아니고 반민주당 성향.
3: 예.
5: 보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싫어. 이 위선이 싫어. 나의 부모 세대의 위선이 끔찍히 싫어. 저들은 맨날 도덕적 우월성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약인데 왜 선택적 분노해? 너네들 진짜 나쁜 사람이 국민의힘인데 왜 그 바보같이 역사인식도 없이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도 없이 왜 자꾸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왜 청년들의 분노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에 성별을 불문하고 다 분노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3: 더 큰 포괄적인 분석을 해주셔서 그건 유효하겠네요.
5: 그럼요. 예. 그건 이거 뭐 사전선거
7: 살았네.
5: 네.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그 사전투표에 그 당연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3: 예.
5: 반영 안 되는 거는
3: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요 네 개 지역 출구 그러니까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지역에 출구 조사 담당했던 한국 리서치가 사전 투표 데이터를 누락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그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2030이 왜 떠났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던 거잖아요.
7: 이렇게 하고도 용역비를 받나요?
5: 소송한다던데요.
8: 소송해야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7: 이게 그렇죠. 몇십억 단위 프로젝트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우리 MBC 라디오 개표 방송에서도 네. 저는 그날 난 출구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방식을 들여다보니까 당일날 했던 출구조사 플러스 그러면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산을 해가지고 출구조사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나.
3: 그래서 그 방송에서 나는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4: 네,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3: 나도 살았네. 네.

0: 나도 살았어. 지금 우리 평론가들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출구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여론조사를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된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그 제대로 된 업체들끼리 룰을 정해가지고 법적으로 룰을 정해가지고 너무 많은 여론조사를 한 지역에 몰입하지 말고 이런 룰을 좀 정하는 그런 개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2030 표심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거는 어쨌든 지표상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는 당연하죠. 주장들이 있긴 있어요.
2: 예, 그거를 외면하고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가 없죠. 그리고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그래도 우리 민주당 정통적인 지지층이었던 20대 여성 그렇게 우리 싫어하지 않아. 또 유이재명들 이것 또 이간질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수치만 가지고 그냥 민주당 괜찮아 아직까지는. 20대 남성은 뭐 그 일베 이런 거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버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20대 버리고서는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0: 그래서 일부 범여권 스피커들 중심으로 이 2030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뭐 좀 과격한 표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지난주에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범여권 스피커 그건 명백한 실언들이어서 다시 언급은 안 할 텐데 어쨌든 그 이번에 올림픽공원에 2030 중심으로 모여서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공정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세대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삶이 뭐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그래서 집 사고 하면서 집을 키워가고 하는 어떤 예측 가능성 위에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굉장한 삶의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저는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내가 그래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나의 한 표 이것까지 흔들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불안 공정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제대로 포착하고 저는 좀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출구조사 결과는 저는 원래 믿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그거 가지고
0: 야 나도 강력하게 나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3: 출구조사 결과를 전제로 분석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산 북과도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4: 예. 아 그거는 뭐 저도 그랬었거든요.
0: 아니 근데 우리 정치인사 예. 들으시는 애청자들은 예. 우리 평론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살겠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4: 방송 처음부터 그랬어요. 방송 출구조사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관련 총선 때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네. 두고 보시죠 라는 말을 계속했으니까
1: 네. 그때 저도 그랬잖아요.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돌아가도다.
4: 제 옆에 안 계셨는데 그때 옆에 있었나? 아니,
2: 우리도 전부다 근데 또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거 분석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이게 아, 3개월 뒤면
3: 이거 또 정말 2030 세대
0: 아니 이게 정확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선거 끝나고 3개월쯤 후에. 되면 예. 선관위에서 나오는 그
4: 자료. 아니 선관위 걸 또 어떻게 믿냐고요.
0: 선관위가 내놓는 거예요.
3: 선관위 또 잘못 표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사실 우리가 뭐 2030이 너무 극보수화됐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수근수근 되는 목소리가 야 그러면 뭐 광주 전남은 극진보화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말이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하면 선거 때 왜 그럼 대구하고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또 선거에서 이기기도 했고 더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2030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이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별의 이슈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조금 다시 뭐 데이터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뭐 정원호 후보가 2030한테 뭐 11% 뒤진 게 아니라 6% 더 얻었다. 이런 걸 위로 받을 건 아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유하면서 SNS에서 내가 정신 승리? 하고 물음표 그들의 정신 패배 이렇게 글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퇴는 나는 절대 안 하겠다. 이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4: 그렇죠. 본인이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걸 역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받아들일 의미가 다르고 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당대표를 계속 하고 있네. 왜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못 바꿔? 정말 뭔가 좀 불편하다.

0: 이런 말씀인데 이미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진퇴 여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전국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렀다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아예 절연을 한 상태에서 이겼어요. 당의 지원 없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당대표 자리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당대표가 유명무실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년 임기까지 거취를 어떻게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다?
0: 바뀌게 되죠. 원내지도부의 비장한 각오를 한번 보십시오.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친윤이고 친장이라고 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장동혁 대표 보고 당시 이렇게 되면 제2의 윤석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이분입니다. 원내대표 되시기 전에. 두 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륜선언해라 이렇게 주도하신 분도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란 말이죠. 그럼 원내지도부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지도부가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동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둘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민주당 전당대회 즈음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의 진퇴 여부, 정청래 대표가 출마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여당의 지도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쪽도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 저러는데 제1야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리 장동영 노선을 지지하고 지금 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체제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여당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나 비당권파 이 인식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이분은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두 세력 모두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뭐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위주의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 당권파가 네. 아직 장동혁 대표를 내렸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또 당권을 유지해 나갈지 아직 계획이 안 섰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잔여 임기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짜리 공천권도 없는 이 잔여 임기의 당대표를 누가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비대위로 갈 것인가?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구로 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저는 당권파가 나름의 계획이 있으면 저는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실제로 당 내에 어떤 인사들의 그 생각을 한번 취재를 해보면 네. 당권파든 뭐 비당권파든 상관없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물 대표가 됐고요. 다만 그러면 언제 퇴진시킬 것이냐. 본인 스스로는 안 물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끌어내려야 되는 건데 언제 끌어내릴 것이냐. 그 시기와 끌어내리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주류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를 세운 당내 주류 의원들이 장대혁 대표 이후에 제 생각에는 혁신형 비대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낯이 서거든요. 혁신형 비대위를 세울 때 그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거기에 대한 물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비대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보수의 어떤 밖에 있는 다른 세력들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라든가 세력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까지 제 생각엔 논의를 그 혁신형 비대위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주류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당대표가 뽑힐 확률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겠죠.
1: 자 그러면 아까 뭐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토가 지금 강한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과 미래 있잖아요. 소장파 모임. 여기 소속 의원이 25명인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5명이 다 사퇴에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대표는 당원들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원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목소리인가.
3: 이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제가 안철수 의원은 좀 잘 아는데요. 예. 안철수 의원 얘기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미 안철수 의원은 이게 당내 중지가 장동혁 대표 사퇴 쪽으로 모였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아까도 나경원 의원 잠깐 말씀 나왔는데 그 뒤에 그렇죠. 전당대회를 보고 어떤 컨셉으로 전당대회 당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이냐를 각자 이제 컨셉을 잡는 거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을 타격하면서 컨셉을 잡는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도엽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노선을 상당 부분 계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런 컨셉을 잡으면서 전당대회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1: 각자 지금 본인의 포지셔닝들을 하고 있는
3: 그렇죠.
1: 거예요?
3: 다 차기 전당대회로 그러니까, 보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4: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한가롭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정당 보조금을 받는 공당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정당이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되고 장동혁이 물러난다는 건 그 개인을 축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윤어겐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고성국TV와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 당원들 다수를 포섭해가지고 끌어당겨서 국민 여론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보수 지지층이라고 평가하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하고도 상관없이 극우적으로 이 당을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야당의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는 이 현상에 대한 명쾌한 종료 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밀어놓으면 이게 잔불이 돼서 지금 장동영 하는 거 보세요. 계속 그쪽으로 소구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영 개인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유튜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 당원들 중에 유튜브에 포섭된 분들도 우리가 적극 설득을 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은 윤핵인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정치 못한다. 이거를 누가 됐든 전당대회에서 누가 나오든 어떤 사람이 주자이든 이게 명쾌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당권을 누가 잡아야 되는 거지 골몰하는 듯이 인상이 비춰지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전체가 외면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장동혁 대표가 5%에서 많게는 1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이제 구구 지지층의 어떤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체제를 계승하려는 듯한 모습이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가 있을 때 그 누군가는 장동혁이 가지고 있는 구구의 5%의 10%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편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본인의 지식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하나의 개폐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존속하는
0: 근데 좀 다른 게요. 뭐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를 한번 보시죠. 경선 과정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경선 과정에서도 오세훈 시장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박수민 후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왔단 말이죠. 뭐 결과는 다 아시고 본선 보세요. 본선도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본인이 설득하고 있다. 좀 센 보수층을 오세훈 미워서 안 찍으려고 하고 자기가 설득하고 있다. 근데 안 될 것 같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이 맞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노선이 이 당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는데도 공직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죠. 한동훈 의원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이 당의 대표로 하겠다는 건데 그 당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당 대표입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1: 국민의힘의 지도부 교체의 이 시기와 방식은 정점식 원내 신임 대표의 앞으로 행보 요거를 좀 보면 된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7표 차로 선출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
3: 그거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민의힘은 긴 터널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김도우 의원이 예전보다 2024년 12월 우리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도우 의원이 굉장히 점점 많은 원내에 그 어떤 개혁 성향의 표를 받았어요. 7표 차이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많이 받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많이 바뀌었다. 당신이 달라져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긴 터널에 초입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냐 요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다 돼서요. 광고 들으시죠. 예.
5: 철새의 왕 철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지친 나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육회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유재화, 강수영,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5: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이란과의 합의가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양해각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상 특파원입니다.
7: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할 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로 합의 날짜를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0: SNS를 통해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명 방식으로는 화상회의를 통한 전자서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벽을 세울 것이라면서 이란은 구매나 개발 등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수천억 달러를 이란에 건넸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일컫는 핵 먼지를 확보해 폐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후의 대안이 있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서명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14일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하고 내용도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춰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SNS에서 14일 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것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 집착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전쟁 첫날 폭사한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부터 치른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테헤란 이슬람 성지에서 이란 국민과 작별 의례를 거친 뒤 6일 테헤란에서 7일에는 시아파 성지 곰에서 운구 행진이 이어지고 9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성지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란을 37년간 독재했던 하메네이는 전쟁 발발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과 함께 사망했고 차남 모즈타바가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해외 순방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함께 참여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 국정 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사흘 만인 어제 압수수색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모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일시 중단됐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밤 10시 34분쯤 방류가 재개됐다며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어제 오후 5시쯤 후쿠시마 원전의 20차 오염수 이송 공정에서 경보가 발생해 방류가 자동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우리의 다음 상대는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이전까지 월드컵에서 두 번 만나 모두 패했었는데 이번 멕시코 대표팀은 개인기를 앞세운 과거와 달리 견고한 수비 중심의 실리 축구를 앞세워 조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2: 개구리 점프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28년 전 월드컵부터 손흥민의 그림 같은 만의 골에도 한 골 차로 졌던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를 만날 때마다 저돌적인 공격 축구에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 만나 모두 졌습니다. 이번에 맞붙는 멕시코는 조금 다릅니다. 2년 전 아기레 감독이 취임한 이후 탄탄한

0: 수비를 앞세운 실리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도 점수차를 지키는 전술로 홈 관중의 야유를 받기도 했지만 남아공전 포함 올해 9경기 무패 행진으로 성과는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호날두를 제치고 사우디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퀴뇨네스가 개막전부터 결정력을 과시했고 간판스타 히메네스도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에서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사상 처음 개막전에서 승리하고도 2대0이라는 점수가 아쉽다는 분위기인데 우리와의 2차전에선 주축 수비수 몬테스가 퇴장으로 결장하는 대신 멕시코의 메시로 기대받는 2008년생 모라를 투입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벌써부터 A조 최고의 빅매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멕시코 2차전에서 사실상 조 1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시티에서 MBC 뉴스 손정훈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호 브라질이 지난 대회 4강팀 모로코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은 모로코와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21분 이스마엘 사이바리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32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2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 브라질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네이마르가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C조 1위 결정전에서 힘겹게 비기며 대회를 출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복합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진행된 철거 작업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센터 이름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공연예술센터로 이미 변경했지만 민주당이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케네디 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BTS 공연장 일대에서 암표 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내외국인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김모 씨는 중국인에게 정가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68만 원에 되팔다 단속에 걸렸고 20대 중국인은 필리핀 국적 BTS 팬 7명에게 입장 팔찌를 불법 양도하다 적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5에서 60mm, 광주, 전남 북부와 전북 5에서 50mm 등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는 사랑하는 여인 로테의 그 빛나는 눈동자를 잊지 못합니다. 자나 깨나 그녀의 눈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나타난다.

0: 고혹적인 매력이 압도적이었던 엄정화의 데뷔곡 눈동자. 이 노래를 불렀던 엄정화 씨부터 군인들의 대스타, 이른바 군통령의 계보가 시작됐다죠.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눈빛이죠. 근데 문제는 나는 내 눈빛을 볼 수 없다라는 건데, 뭐 그 덕에 내 짝사랑을 빨리 들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차갑게 보거나 밉게 보고 있다는 걸 나는 몰라서 연인이나 배우자랑 다툴 때 흔히 그러잖아요. 왜 날 그렇게 보는 거야? 뭐 뭘 내가 어떻게 봤는데? 이러면서 도무지 숨겨지지 않는 눈빛, 일요일의 평화를 좌우합니다.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보셨을까요? 복수를 끝낸 이병헌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3: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할라니까.
2: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신청곡 가서 손틀 하나 들어버릴까 보다. 그렇습니다. 일요일 손트라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잔뜩 틀어드립니다. 장르 상관없이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벌써부터 신청곡이 쫙 들어왔네요. 우리 7321님께서 라인 댄스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순서 외우느라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나이든 사람이 하기 좋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2AM 영화처럼 듣고 싶어요. 상큼하게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근데 이게 그 몸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춤이 조금 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조금 인내심을 갖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전보다 훨씬 빨리 외우네. 금방 따라잡으실 거예요. 우리 44155님께서 태진님, 저 배수구 머리카락 청소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어찌나 아프던지 겁나서 혼났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다섯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2주 후 실밥 푸는데 빨리 손이 나았으면 좋겠네요. 신청국의 다비치의 파리파리.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신청곡이랑 이렇게 너무 연관짓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는 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걱정되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정말 너무 큰일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2AM의 영화처럼 그리고 다비치의 파리파리. 파리.

방금 들으신 곡 다비치의 파리파리, 그리고 그 전에 들은 곡은 2AM의 영화처럼이었습니다. 오늘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살펴볼게요. 우리 8299님께서 일요일은 내가 짜장라면 요리사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날. 두 가지 요리를 했는데 우선 김치가 킥인 연어김치 김밥은 성공. 근데 새우국수는 마음처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진은 점점점 잘 만든 연어김밥만 보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은 태연의 위켄드 부탁해요. 아, 참 이게 요리라는 게 쉽지가 않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처음 해보는 메뉴들은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 이 연어 김밥 정말 잘 싸셨네요. 이거 레시피를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말이죠. 네. 사실 이분께서 지금 제가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메뉴들을 지금 다 해주셨네요. 연어와 김치 이 둘 조합 좀 이상한데 이게 어울린다고? 의외로 진짜 맛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태연의 위켄드 듣고 계속 2부에서도 신청곡 나갑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며 비를 뿌리겠습니다. 저녁까지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밤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영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면원부터 5km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7946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주말에 남편이랑 하프 마라톤을 뛰고 왔는데요. 달릴 때는 힘들었는데 뛰고 나니까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SES 달리기 듣고 파요. 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들려드렸고요.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는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쭉쭉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5202님께서 점심 먹고 걷기 하는데 너무 뜨거운 날씨네요. 여기는 장성입니다. 선곡 이런 날 생각나는 노래 레드애플 바람아 불어라 들려주세요. 그런 날씨에 진짜 제발 바람아 좀 불어라 이렇게 외치고 싶죠. 같은 노래 신청하신 분이 또 계신데요. 1320님께서 손트라 들으면서 한적한 곳으로 친구랑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점심은 건강에 좋은 추어탕입니다. 기분이 좋은지 친구가 신청곡 부탁하네요. 레드애플

앞을 바라마 불어라.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네요. 네, 이번 무더운 여름 벌써부터 벌벌 떨리는데 바람이라도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애플의 바라마 불어라 띄워드릴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방금 들으신 곡 5202-1320님의 신청곡 레드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들었고요. 이어서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5505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지난 주말 바뀐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10년 만에 대학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선후배 모임에 갔는데요. 다들 너무 반갑더라고요. 대학 시절처럼 변함없이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하면서 친구여 신청해 주셨어요. 참 이상하게 오래된 친구들, 동창 친구들 만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되게 어려지는 듯한,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살펴볼게요. 6693님께서 큰딸과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 자꾸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오는지. 큰 공주 영수가 그래도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서운한 마음 풀고 점심에 맛난 거 시켜 먹자. G.O.D.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제목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인데 그냥 미안해로 보내셨어요. 네, 이게 기억해였습니다. 아, 우리 영숙 씨 이 정도면 엄마 마음 좀 알아주시고 이제 푸시길 바랄게요. 두 분 다 만난 거 드시면서 화해하시고요.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1,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장르 상관없는 신청곡들 쭉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2부 마칠 시간인데요. 9408님께서 어제 산책을 하던 중 나비 두 마리가 제 주변을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저를 꽃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참을 따라오더라고요. 작은 날개짓으로 곁을 맴도는 모습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행복의 역치가 낮은 편이라 그런지 이런 사소한 순간에도 마음이 환해지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손트라와 함께하며 이 기분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YB 나는 나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작은 순간에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잠깐 이렇게 숨 고르고 다시 호흡해가면서 힘을 낸다는 게 보기 멋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괜히 나비가 막 이렇게 따라오면 왜 날 좋아하나? 그리고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방과는 좀 달라요. 예, 나비가 날아오면 특히 예쁜 나비들 있잖아요. 다 모두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YB의 나는 나비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1시 5분에 팝스트롯 양지훈 작가와 함께 돌아오니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DC.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뉴스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 사흘 만인 어제 압수수색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초른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모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현지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방식으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3일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0: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해외 순방지와 국내 체류 중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함께 참여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 국정 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BTS 공연장 일대에서 암표 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내 외국인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김모 씨는 중국인에게 정가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68만 원에 되팔다 단속에 걸렸고 20대 중국인은 필리핀 국적 BTS 팬 7명에게 입장 팔찌를 불법 양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암표 거래를 한 11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조시설 없이 외주 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등산용품 제조 판매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복합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진행된 철거 작업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55에서 60mm, 광주, 전남 북부와 전북 5에서 50mm 등입니다. 전종원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더 재밌던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같은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할 얘기도 많고 웃을 일도 많다. 일요일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올드팝을 들으며 그때 그 영화, 드라마, 그 온도, 그 습기를 나누는 시간. 이야기의 시작은 다 우리 청취자들의 신청곡으로부터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신청곡 채택되시면 참 알찬 선물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바로 신청해 주세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0: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트로트 좋아하세요?
3: 올드팝 좋아하세요?
2: 그럼 같이 들어요. 우린 제법
3: 잘 어울려요. 일요일엔
2: 팝스 트로트. 뭘 하나 정했다 하면 사방팔방을 다 뒤지는, 궁금한 게 생기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하 한 500m 안반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분이죠. 올드팝 뒷얘기 뒷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올드팝 사설탐정, 가수 겸 올드팝 캐는 남자, 인간 굴착기 양지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올드팝 비하인드 두더지.
2: 두더지.
4: 아, 한반수 시원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4: 날씨도 더운데
2: 지하 500m라니. 네,
4: 지하 500m 안반수. 네. 시원하게 팝송 비하인드 많이 파왔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늘 그래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제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아, 오늘은 조금 뭔가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그 전에 뭐 가정의 달이었다가 뭐였다가 뭐 이렇게 나왔지만, 아, 지금은 이게 뭐가 있을까?
4: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2: 네.
4: 그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됐죠.
2: 아, 월드컵이요.
4: 아, 그렇습니다.
2: 어? 그럼 축구, 스포츠.
4: 네, 그렇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팝송도 없지는 않겠지만.
2: 네네.
4: 축구만 파기에는 너무 좁아서.
2: 네.
4: 이 또 이게 월드컵이 또 보다 보면은, 아, 내가 더 잘하겠다 막 이렇게 그런 아니, 분들 꼭 계시죠.
2: 아니, 거실에서 우리 모두 다 뭐 대표 감독이 되잖아요.
4: 에, 그러니까요. 에,
2: 아, 그래. 저기서 저렇게 패스하지 그랬어. 에,
4: 뭐 축구도 있는데 요새 농구 보다가도, 아, 내가 더 슛 잘하는데. 그러면서
2: 그렇죠.
4: 막
2: 그런
4: 분들
2: 맞습니다.
4: 계신데.
2: 네.
4: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 스포츠 전반에 관련된 어떤 올드팝 그리고 네. 가요를 준비해봤습니다.
2: 야,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을 안 해봤는데.
4: 일단 스포츠와 관련된 노래 중에 유명한 곡이 하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3612님께서 네. 영화 로키 주제곡 Eye of the Tiger 듣고자 햄수다.
2: 햄수다 하면 제주도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4: 그러신가요?

0: 선수가 아침 달리기를 시작하는 씬이 유명합니다.
1: 아, 딱 이렇게 흐르네요. 진짜 뭔가 어디론가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와, 진짜 이거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0: 들을 때마다 막 이렇게 트레이닝복 챙겨야 될 것 같고.
1: 네,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저절로.
0: 그리고 특히 이 영화 장면, 로키 1에 나오는 이 음악이 나온 장면에서 이제 네. 아침 조깅하는 씬인데, 조깅하기 전에 냉장고에 딱 문을 열고 네. 실버스터 스텔론이 달걀을 깨거든요.
1: 네.
0: 달걀을 깨서 컵에 담는데 네. 다섯 개를 깹니다.
1: 아,
0: 빡 하나, 빡 둘, 몇 개까지 깨는 거야?
1: 네.
0: 다섯 개까지 깨고 그거를 원샷을 딱 하고
1: 야
0: 달미는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너무 그때 유행이 돼가지고
1: 네.
0: 달걀 다섯 개씩 먹는 게 유행인데
1: 아.
0: 달걀 두 개 이상 먹으면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 밥 먹고 뛰지 말라 그러거든요.
0: 그러니까요. 달걀 먹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장면이 정말 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 네.
0: 그 필라델피아의 어떤 이 사는 곳이 약간 빈민가 슬럼가인데
1: 네.
0: 여기서 막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다 뒤에 같이 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게 이 필라델피아에서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셨던 분이 네. 설명해 주더라고요. 빈민가에서 원래 저렇게 뛰면 안 된다고.
1: 아, 아 그렇죠.
0: 거기서
1: 그렇죠.
0: 뛰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 줄 알고 네. 다 같이 따라 뛴다고.
1: 같이 따라 뛴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그 장면을 표현한 거다. 막 이렇게
1: 아.
0: 맞나? 약간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가 사실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처음으로 네. 출시한 작품이거든요.
1: 네.
0: 1편이 1976년에 나왔을 당시가 이 실버스타 스텔론이 30세였고요.
1: 네.
0: 근데 이 당시에 이 영화의 각본과 그 복싱을 연출하는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다 한 거였습니다.
1: 이걸 본인이 다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어.
0: 전문 복서가 아닌데 이제 자문을 받아서 했고요.
1: 네네.
0: 이게 워낙 떠서 1편이 워낙 떠서 1979년 2편부터는 본인이 감독까지 하고.
1: 이야.
0: 그리고 또 실버스타 스텔론 하면 또 람보라는 영화 있지
1: 않습니까? 람보 있죠. 네. 네.
0: 그 람보 각본도 본인이 다 직접 쓸 정도로.
1: 아, 람보 각본을 본인이 썼군요.
0: 그렇습니다.
1: 몰랐습니다. 와,
0: 대단하신
1: 대단합니다.
0: 분이죠.
1: 그리고 지금 방금 그 연주곡이 로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로키 3의 오늘 주제가 Eye of the Tiger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 이유가 뭘까요?
0: 아, 그 원래는 그래서 지금 들었던 빌 콘티 작곡 Gonna Fly Now라는 이 노래가 1편과 이 로키 영화 1편과 2편까지는 주제가로 쓰였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3편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부터 뭔가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팝송이 들어가는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Endless Love 이런 것도 다 영화 음악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작자가 뭔가 주제가를 여기도 우리도
1: 넣어야
0: 넣자.
1: 됐다.
0: 아, 뭔가 권투한 장면에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퀸이란 그룹 아시죠?
1: 네.
0: 퀸이란 그룹에 Another One Bites the Dust.
1: 아~
0: 땅땅땅. Another One Bites the Dust.
1: 그거를 이것도 괜찮았겠는데요?
0: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퀸을 찾아갔어요.
1: 네.
0: 그런데 퀸이 아, 무슨 권투 영화에 우리 같은 멋진 음악을 네. No 거절한 거죠.
1: 네.
0: 그래서 머리를 싸매다가 당시 신성 뜨기 시작했던 시카고 출신 밴드 서바이벌이라는 밴드에게 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 같은 느낌의 긴장감 넘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1: 네.
0: 그래서 나오게 된 노래가 바로 이 Eye of the Tiger. 내용이 정상을 향해서 이글거리는 호랑이 눈을 가진 스트리트 복서 내용을 가사를 붙여서 만든 이 곡. 이었던 거죠.
1: 야,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Eye of the Tiger가 왜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 그 같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또 퀸이 우리 노래 쓰지 말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0: 그렇습니다.
1: 아무튼 이 Eye of the Tiger도 세상에 못 나올 뻔했잖아요.
0: 완전 못 나왔죠.
1: 네, 네. 사실 Another One Bites the Dust는 퀸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0: 미국에서 히트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 맞아요.
0: 상대적으로 아마
1: 네.
0: 그 당시 금지곡이 내용도 좀 그렇고
1: 네.
0: 그런데 사실은 Eye of the Tiger가 훨씬 더 유명해졌죠. 노래가 됐고 이 노래가 결국 영화도 히트하고 뭐 퀸도 약간 땅을 쳤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까지 히트하다니
1: 그래서 얼마나 히트했나요?
0: Eye of the Tiger가 빌보드 6주간 1위하고 뭐 영국 뭐 포함해서 10여 개국 1위를 휩쓸면서 천만 장 넘게 판매되고
1: 우와.
0: 특히 이 노래 덕에 당시 이제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서바이벌한 밴드가 2집까지 냈는데 그렇게 히트곡이 크게 없었거든요.
1: 네.
0: 이 노래가 이 서바이벌한 뜻이 생존

0: 비슷하잖아요. 생존하다. 네. 이 노래가 완전 생존 에너지 드링크가 되면서 아. 이 노래 이후에 로키4의 또 버닝 하트라는 노래도 히트시키고 가라데 키드 우리나라엔 베스트 키드
1: 알죠. 아, 예.
0: 무술하는 미야기 선생님 나오는 예. 거기 주제가까지 히트를 시키면서 세계적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록밴드로서 등극하게 된 그런 노래죠.
1: 영화뿐만이 아니고 밴드에게도 호랑이 기운을 불어넣은 바로 그 노래 영화 로키3의 주제가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띄워드립니다.

0: 팝스트롯 월드컵이 시작한 김에 스포츠와 관련된 노래들 듣고 있는데요. 아, 첫 번째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진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스포츠와 관련된 노래들이 다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권투. 아,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종목은 또 따로 있을까요?
1: 아, 다음은 구기 종목으로 가는데요. 네. 이 공을 태진 씨한테 던져봅니다. 패스. 아, 바로 농구.
0: 아, 네. 최근에 제가 좀 지금 녹화 중인데 이제 7월 중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라이징 이글스라고 네, 제가 농구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 중입니다. 지금 한참 토너먼트 중인데.
1: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농구를 잘하시게 된 거예요?
0: 아니, 그냥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했고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0: 그때 이제 학교 그 농구부에서도 이제 했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농구부는 한국처럼 선수 길을 가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거에 못지않게 꽤나 전문적이게 이렇게 뛰는데, 그 이후로 뛴 적이 없다가 다시 뛰니까 와,
1: 옛날
0: 체력이
1: 같지 않죠.
0: 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거 스쿼트만 몇번 뛰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1: 심장이 터질 것
0: 아,
1: 같고.
0: 터질 것 같고. 하여튼, 아, 근데 농구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음악이 있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농구가 한때 우리나라에도 크게 붐이 이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1990년대 초중반에 일단 슬램덩크라는 또 일본
0: 아.
1: 만화가 유명해지면서
0: 네.
1: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인기에 힘입어서 농구 대잔치.
0: 네.
1: 아,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농구의 열풍에 정점을 찍은 MBC 드라마가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0: 그렇죠. 아유,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 그 약간 장면들은 봤는데, 너무 어렸을 적이라.
1: 그렇죠. 이게
0: 네네.
1: 또 정말 유명한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필청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0: 네.
1: 스포츠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초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뭐 나온 배우가 장동건과 손지창이 라이벌로 일단 나오죠.
0: 네네.
1: 그리고 이종원, 이상아, 심은하, 신은경.
0: 아,
1: 이
0: 진짜
1: 쟁쟁한 분들이 이 당시에 완전 리즈 시절이었어.
0: 거의 탑 클래스가 다 나왔네요.
1: 이 탑클래스가 거의 데뷔작. 그러니까
0: 네.
1: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모였고, 그리고 놀라운 건또 특히 장동건, 손지창, 이종원이 프로 농구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실제로 농구 연기를 했습니다.
0: 했습니다.
1: 그럴듯하게
0: 맞아요.
1: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현역 선수들, 그 당시에 허재 선수가
0: 네.
1: 있었는데 실제로 카메오로 출연을 할 정도로
0: 네.
1: 이렇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로서 한때 최고 시청률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0: 50%를 육박하는 그런 드라마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1: 국민 둘중 하나가 봤다. 이건 정말 엄청난
0: 국민 둘중 하나가 봤다. 야. 그리고 또 출연 배우 모두가 진짜 이 덕분에 또 스타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농구 신드롬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또그 대학 농구가 진짜 핫했을 때,
1: 맞아요.
0: 예, 그게 70년대생 들한테는 그 여성분들은 진짜 뭐 연대든 고대든 어디든 가서 엄청나게 응원하고 봤다는 그런 얘기가
1: 그
0: 있어요.
1: 농구 대잔치에서 원래
0: 네.
1: 농구 대잔치에 실업과 뭐 대학팀이 다 같이 뛰는데
0: 네네.
1: 연세대학교가 한번 우승을 해가지고
0: 네.
1: 대학팀이 우승을 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0: 맞아요.
1: 났죠.
0: 예.
1: 그랬던 적도 있고.
0: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 이 주제가 얘기 안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이 주제가가 사실은 뭐 MBC 드라마 주제가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제 KBS 가요 톱10에서 5주간 1위를 하고, 그래서
0: 네.
1: 골든컵을 수상하고요. 뭐 그래서 난리가 났죠.
0: 네.
1: 그런데 나중에 훗날 이 주제가가 안타깝게도 그보다 2년 전, 드라마보다 2년 전에 발표된 어떤 일본 노래를 표절한 것이 밝혀집니다.
0: 아하,
1: 이게
0: 그렇군요.
1: 들어보시면 표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번안가요
0: 네.
1: 수준인데, 이게 사실 1990년대 특히 이 정부가 좀 적던 시절에
0: 네.
1: 일본 가요 이런 걸 많이 표절을 한게좀 어떻게 보면 가요계의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죠.
0: 네.
1: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부 멜로디를 수정해서
0: 네.
1: 새로 녹음한 버전이 나왔고요.
0: 아하.
1: 이 버전을 들어보시면 뭔가 도입부가 아까 들려드렸던 아이 오브 더 타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오마주 느낌이 있습니다.
0: 네.
1: 한번 들어보시죠.
0: 알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과거의 패배는 좀 있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아, 또 새로 녹음한 버전 마지막 승부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저희 라이징 이글스 멤버들이 또 마지막 승부를 녹음을 또 새로 편곡을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1: 들어봐야겠네요.
0: 그 버전이랑 얼마나 다를지 뭐 한번 볼까요? 마지막 승부 김민교 띄워드립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왕.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전주와 대구도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충남에는 최대 60mm, 호남에는 최대 50mm로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현재 자외선도 강합니다. 전국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2km 구간 정체는 더 심해졌습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믿어 밀드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팝스트롯 월드컵을 맞은 김에 스포츠와 관련된 올드팝과 우리 가요들을 캐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뜬금 퀴즈 시간 할 때가 됐나 봅니다. 오늘 문제 궁금합니다.
2: 90년대 농구 열풍을 몰고

0: 전설의 드라마 마지막 승부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이 드라마로 가장 스타가 된 사람이 심은아 씨죠.
1: 아, 당시 뭐 신인이어서 거의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그 연기했던 여주인공 캐릭터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죠. 아,
0: 그렇습니다. 뭐 대중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게 이 두 명이 이 라이벌이 농구공을 놓고 승부를 벌이는 거냐, 심은아를 놓고 승부를 벌이는 거냐. 거의 마지막 승부가 도대체 무슨 네. 승부냐 이럴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청년의 가슴을 흔든 그야말로 국민 여자친구.
1: 국민 여자친구였는데
0: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1: 네.
0: 마지막 승부에서 심은하가 맡았던 착하고 순수한 여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 그 국중 이름이 국민 여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은하보다 더 유명했던 이름. 아마 보기 들으면 그냥 가슴이 저절로 뛰기 시작할 겁니다.
0: 1번 다슬이, 2번 다중이, 3번 다람쥐.
1: 아, 야, 이 중 이름 하나는 저렇게 불렸다면 국민 여자친구가 아니고 국민 뭐 반려. 네,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심은아 씨가 연기한 여주인공 이름 1번 다슬이, 2번 다중이, 3번 다람쥐.
0: 정답은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명곡들. 아, 이렇게 그냥 가슴 뛰게 만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 세상 실감하고 있는 부분. 아, 스포츠 관련된 명곡들이 정말 많구나.
0: 그렇죠.
1: 라는 생각 들게 합니다. 우리 권투. 농구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0: 6월인데 벌써 거의 여름 더위지 않습니까? 한낮에는.
1: 네.
0: 그 더위도 잊을 겸 다음은 시원한 얼음 위.
1: 네.
0: 빙상 스포츠 관련 올드팝으로 갑니다.
1: 오, 잠깐만요.
0: 네. 네. 신청 사연 주시죠.
1: 52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기무라 타쿠야 주연 일본 드라마 프라이드에서 인상적인 OST로 쓰였던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신청해요. 아이사키 선수였던 주인공이 역동적으로 경기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왔는데 찰떡처럼 어울렸어요. 아우, 이 노래도 좋고
0: 그렇죠.
1: 아이사키가 나왔네요.
0: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아이사키 이 드라마가 기무라 타쿠야 주연 드라마가 프라이드 일본 말로는 거기서 프라이더 네. 이렇게 나오는
1: 프라이더
0: 프라이더 이렇게 나온 드라마인데 네. 아마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신청해 주신 오이사오님도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은데
1: 네네.
0: 기무라 타쿠야가 또 워낙 스타니까 팬들도 네. 국내에 많고 그리고 이분이 또 가수로도 유명하잖아요.
1: 네.
0: 아이돌 그룹인 스맙 출신이고 올해 9월에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아내와 저도 이 기무라 타쿠야의 팬인데 저 아내가 이제 표를 샀다고 두 장을 샀다고
1: 네.
0: 자기 친구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1: 네.
0: 저는 팬인데 네. 아니 오빠는
1: 나도 껴주지.
0: 오빠는 가수로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아. 배우로서 좋아하는
1: 아.
0: 거잖아.
1: 약간 찔리셨나요?
0: 아,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1: 넘어갔습니다.
0: 어쨌거나 저도 이 배우의 이 기무라 타쿠의 팬인데 이분이 뭐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많이 묘사하거든요.
1: 네.
0: 검사도 하고 총리, 요리사, 항공 기장 뭐 이렇게 야. 하는데 여기서는 또 하키 선수를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해서 이 상대 배우 여배우인 이제 일본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 이분은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영화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과의 네. 케미가 폭발하면서 이 드라마 자체도 우리나라까지 많이 알려지면서 또 드라마로 주제가까지 이 I was born to love you가 사용이 되는데 일본 드라마인데 퀸 노래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1: 네.
0: 이 퀸과 이전에 소개했던 카펜터스가 일본의 70년대 내일 공연을 했습니다.
1: 네네.
0: 그것 때문에 이 드라마 제작자들이
1: 아, 이 노래를
0: 네, 퀸 노래를 많이 드라마에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노래이죠.
1: 아, 이 노래 아 진짜 그 도입부터 이것도 아, 왜 이렇게 자극적인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게 스포츠는 뭔가 예열시키는 게 필요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I was born to love you 막 이러면서 막 시작한데
0: 엔진 소리 막 나와요.
1: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음료 광고에 나온 게 한때 밈이 되어서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아주 아이스 하키랑 어울리는 시원한 팝송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겁니다.
0: 그렇죠. 아마 아까 안반수 얘기도 했지만 네. 뭐 이 노래가 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당시 어떤 캔커피 광고. 네네. 여기에는 또 손창민 배우와 리즈 시절이 막 등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광고 때문에 많이 알려졌고 당시에 이제 이런 올드팝이 사용됐던 국내 광고들이 뭐 음료수나 맥주 이쪽에 많았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이 노래가 또 일본 맥주 브랜드의 광고 음악으로서도 일본에서는 맥주 광고 음악으로도 유명한 노래인데 네네. 사실 신청해 주실 때 이 노래가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들 퀸의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노래는 프레디 머큐리가 잠시 솔로로 활동할 때 발표한 노래입니다.
1: 아,
0: 본인의 솔로.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영화에도 옛날 네,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나오죠.
1: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본인의 솔로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아주 정열적인 그런 노래. 제목처럼 시원한 고백의 탄산음료 같은 사랑가. 우리 날씨도 더운데 한번 들어보.

0: 프레디 머큐리의 I was born to love you. 아,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제가 싱가포르에서 자랐을 때 이제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20분 동안 웜업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막 뛰고 뭐. 근데 저희가 홈일 때는 그 홈에서 저희가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네, 음악을 몇 개 틀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뛰고 있으면서 몸 풀고 이제 경기 준비하는 아
1: 어, 노래 나오는 내내 어쩐지 발을 계속 구르시면서
0: 그래, 막 구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우리 아이스 하키를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 아 아이스 하키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0: 이제 익숙한 그런 스포츠는 아니죠.
1: 그렇죠.
0: 때로는 보다가도 쟤 둘 왜 싸우고 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 옆에서 심판이 왜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것 또한 거기에서 문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적당한 시점에 서로 뭐 이겼다 졌다 이거 즐기면서 5분간 이제 퇴장하고 뭐 이런데 자 우리나라에는 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스포츠 드라마 중에서.
1: 아, 사실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본 드라마 프라이드는 2004년에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스하키 소재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거든요.
0: 네네.
1: 약간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마지막 승부가 나온 게 1994년인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996년에 비슷한 공식으로 심지어는 주연을 장동건을 썼어요.
0: 네.
1: 그러면서 아이싱이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0: 네.
1: 이게 타이밍상 너무 일찍 만들어서 드라마가 좀 안 알려졌죠.
0: 아, 시대를 오히려 너무 앞서가서 드라마가 성공하지 못했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국내에서 동계 스포츠 자체를 주목하기 시작한 계기는 쇼트트랙이 맞는데
0: 네.
1: 본격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고조된 거는 김연아 선수 때문에.
0: 아, 그렇죠. 피겨가.
1: 이 김연아 선수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세계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선수로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피겨 부분에서 금메달을 빡 목에 걸면서 정점을 이루죠.
0: 그러면 우리 마지막 주제는 뭐 피겨가 될까요?
1: 피겨로 갈 수도 있는데
0: 네.
1: 사실 이 아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이싱이라는 드라마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딱 요 2010년 전후로 해서 나온 영화 동계 스포츠 관련 영화가 대박이 난 게 있습니다.
0: 어허.
1: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이자 노래인데
0: 어떤 영화죠?
1: 딱 그 2009년에 개봉된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었죠.
0: 아하. 이게 스키점프.
1: 그렇습니다.
0: 이야기죠.
1: 이 이야기에 실제로 1998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 스키 점프 팀 이야기를 감동 코믹으로 각색을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900만에 육박하는 흥행으로 국민 영화 반열에 오른 영화가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더 감동이었던 게 이게 실화를 바탕한 영화들이 정말 잘 되면 감동이 몇 배로 터져요.
1: 그렇죠.
0: 네.
1: 영화 봤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쳐다보는데
0: 네,
1: 이게 또 실화를.
0: 네.
1: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그 참가했던 선수들 사진이 올라오면서 기립박수 치게 되죠.
0: 근데 이제 이 빙상 스포츠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도 꽤나 우리가 즐겨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원래 이제 빙상 종목 얼음 위에서 하는 종목은 쇼트트랙은 90년대부터 이제 강국이 됐는데
0: 네.
1: 사실 이 국가대표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스키 점프 팀은 성적은 크게 내지 못했지만
0: 네.
1: 뭔가 이제 계기가 돼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게 또 결실을 맺어서 올해 처음으로. 설상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따게
0: 그러니까요.
1: 되지 않았습니까?
0: 심지어 네. 고등학생이
1: 그러니까요.
0: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영화 흥행에 크게 한몫한 게 또 이 주제가 아 저도 참 좋았는데 버터플라이.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그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갑자기 그 스키 점프 그 자세를 이렇게 다 모두 저절로 취하게 됩니다.
1: 앞으로 이렇게.
0: 네, 앞으로 이렇게 쓱 하면서.
1: 정말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0: 그렇죠.
1: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에 참여한 보컬도 당시에 국가대표 급이었죠.
0: 네,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이게 버터플라이를 발표한 그룹이 러브홀릭스라는 밴드로 돼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 밴드가 당시에 메인 보컬로 활동하던 여성 보컬이 탈퇴를 한 시점이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버터플라이라는 노래가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고
0: 네.
1: 이전에 발표를 한 노래인데 발표할 때 뭔가 노래도 잘 나왔으니까 당시에 같은 소속사였던 다른 가수들을 피처링을 한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당시 클래지콰이,
0: 네.
1: 호란 알렉스도 참여하고 박기영 씨
0: 네.
1: 이런 걸출한 보컬들이 대거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노래가 갑자기 약간 위아더 월드 분위기가 된
0: 그렇죠.
1: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영화 감독이 아 이거 OST로 딱이다 해서 네. 채택하면서 결국 이 국가 대표
0: 네.
1: 영화의 국가 대표급 가수들이 참여한 노래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0: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선전도 정말 기원하면서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시죠.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3, 4부 팝스트롯. 오늘은 월드컵 개막을 맞아 스포츠 올드팝과 가요를 파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달려보았는데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뜬금 퀴즈 풀고 가야죠.
9: 풀어야죠. 90년대 농구 열풍을 몰고 온 국민 드라마 마지막 승부로 스타 배우가 된 심은아. 그 심은아가 연기한 순수하고 착한 여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었나?
8: 네, 당시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을 울린 그녀의 이름은 당연히 다람쥐는 아니고요. 1번 다슬이었습니다.
9: 심은아 씨는 당시 신인 배우라 본명은 잘 몰랐고 네. 그냥 다들 다슬이로 불렀죠.
8: 네.
9: 원래는 이 역을 같이 나왔던 이상한 씨가 처음에 맡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8: 네.
9: 캐스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8: 아마도 이 드라마 또 마지막 승부는 농구라는 스포츠가 있는 한 영원히 소환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얘기는 제가 또 전에 듣기도 했지만 우리 서장훈 씨가 제발 본인 어디서 출연할 때 마지막 승부 좀 띄워주지 말라고.
9: 너무
8: 맨날 뭐 할 때마다 처음부터 맨날 이것만 나오니까 아 이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농구 관련된 무언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소환될 그런
9: 어쩔 수 없습니다.
8: 그렇습니다. 예. 정답자 중에서 선물 당첨자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두고요. 우리 끝곡 한 곡 더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어떤 노래 보내드릴까요?
9: 아무래도 월드컵 시즌.
8: 네.
9: 레이지본의 우리의 힘을 이란 노래인데요. 아마 첫부분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8: 네네.
9: 한국 하는 노래인데
8: 네.
9: 이 노래도 사실은 원곡이 네. 이거 번안가요입니다.
8: 아.
9: 번안가요라기보다 원곡을 차용한 노래가 있는데
8: 네.
9: 영국의 테크노 듀오인 패시업 보이즈라는 밴드의 Go West라는 노래를 이제 Go West 하는 네. 노래인데 한국 이렇게 가져와서 쓴 노래이죠.
8: 아우 좋네요. 레이지본의 우리의 힘을 정말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내고자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같이 인사하죠.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내.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마무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된 공문,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액은 477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9%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371억 6천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AI 서버용 저장장치 수출액도 39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ICT 수입은 157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서 32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에 합의는 내일 체결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적었습니다.

0: 또 이번에 서명될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구매나 개발, 어떠한 방식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선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 또는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 순방지와 국내 체류 중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함께 참여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BTS 공연장 일대에서 암표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해 내 외국인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김모 씨는 중국인에게 정가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68만 원에 되팔다 단속에 걸렸고 20대 중국인은 필리핀 국적 BTS 팬 7명에게 입장 팔찌를 불법 양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암표 거래를 한 11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은 5에서 60mm, 광주, 전남 북부와 전북은 5에서 50mm 등입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임백천의 두시만세.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0: 안녕하세요. 지니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1: 아, 우리 영진 씨는 어릴 때 방방을 좀 탔나요?
0: 방방이요.
1: 정식 명칭은 트램플린? 아하. 뭐 이런 거잖아요. 트램플린. 예. 예. 입에 좀 안 붙죠.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다 방방이고. 예? 그 방방 들고 리어카에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2: 그렇습니다.
1: 설치하는 거 말고. 예? 그런 분들 우리가 방방 아저씨라고 부르고 예. 막 그랬었는데.
0: 저희 영남 내륙 지방 김천 구미 상주 이쪽은 아마 봉봉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1: 아, 동네마다 다르다니까.
0: 그럼 달라요.
1: 봉봉
0: 많이 탔었죠.
1: 그래, 탔어요.
0: 바닥에 내려오면 또 뛰고 바닥에서 뛰어도 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 아저씨한테 100원을 내면 그물 안으로 일단 입장을 시켜주죠.
1: 그렇지.
0: 한 30분씩 타게 해줬는데 그냥 시간인데 완전 고무줄입니다.
1: 아하.
0: 타고자 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경쟁률이 세요. 어.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줍니다. 갑자기 저기 딱 야야 박준영이 나와 너 시간 다 됐어. 이제 손님이 없으면은 조금 많이 서비스를 줍니다. 한 시간 뭐 두 시간.
1: 손님 없으면 근데 그 집도 예. 애들이 놀질 않잖아.
0: 예.
1: 그 아무도 안 와. 어. 그래서 좀 누가 있어야 돼 거기서.
0: 그럼요. 예.
1: 근데 만약에 그런 애가 나였다. 하루 종일 노는 거죠.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 방방의 탄성이 엄청나서 거의 어깨 높이까지 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진짜 잘 뛰는 친구는 양반 자세하고 기도하는 자세도 하고 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0: 아, 그렇죠.
1: 덤블링도 하고
0: 뒤로 돌기 앞돌기 뭐 다 가능하죠. 그럼. 앉았다 일어나기.
1: 이게 나오네 지금.
0: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예, 지금 뭐 방방이라고 하는데 저희 김천 구미 지역은 봉봉. 그 부산 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부울경은 퐁퐁이라고 그랬대요.
1: 재밌다. 야, 진짜 재밌다. 경남 동남부 전남 영동 지역은 콩콩이라도 콩콩. 아, 콩콩은 우리가 이제 스카이 콩콩만 콩콩이라 그랬는데.
0: 아, 겹치네요 좀.
1: 근데 공기 놀이 할 때 콩콩 잡아서 잡는 거 있어요. 하늘에 던지고 밑으로 딱 손바닥으로 콩콩. 그걸 콩콩이라 그랬는데. 아, 동네마다 다르네.
0: 예.
1: 아, 서울 강남 서초 강동 쪽은 덤블링이라 그랬대요.
0: 아, 덤블링. 아이,
1: 이렇게는 안 했겠지. 덤블링이라 그래 그때.
0: 아, 이게 초등학생들의 놀이로만 알았는데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있는 거 아시죠?
1: 뭐라고?
0: 이게 사람이 윷놀이에 윷마냥 빙그르르 도는데 그냥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야, 이게 있어요.
1: 방방이 타고 온 날은 밥 먹을 때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예, 꿈도 방방 타는 꿈도 꾸고 그랬는데 100원으로도 놀이동산 느낌 낼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시죠. 비비에요.
0: 하늘땅 별땅.

0: 박준영 파영진의 2시 만세 비비 하늘 땅 별 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여기입니다. 2시 만세.
0: 야, 야, 야.
1: 야, 이게

0: 말들이
1: 말 있죠.
0: 말, 사자,
1: 사자, 호랑이,
0: 호랑이
1: 코끼리
0: 뭐 그런 것들이 쫙 있고 그거 타는 거야.
1: 타고 놀았죠.
0: 음악은 시원하게 스피커를 시원하게 동요를 틀어놓고 타는 거야. 50원 내면은 뭐 얼마 몇 분 이렇게
1: 양 내 쪽에 스프링이 달려 있죠.
0: 아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1: 떠잉 떠잉 떠잉.
0: 그거가 서울엔 리어카로 동네마다 돌아다녔어요. 1번. 그리고 또 뭐가 돌아다녔냐면 저희 때는 그 리어카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저거가 있었어요. 관람차가.
1: 관람차 있죠.
0: 그 이제 관람차를 타고 위아래 이렇게 두, 위에 이렇게 돌, 그 돌 내려주는.
1: 선생님이 함께
0: 돌아가는
1: 아, 수동으로.
0: 맞습니다.
1: 예, 돌려주셨어.
0: 아, 아. 그 약간 그때 수동이었나 그게?
1: 자동이었어요?
0: 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1: 수동으로 한번 서서 그러니까 돌려주셨어요.
0: 돌긴 돌았어요. 이야 이게 별게 다 있네.
1: 저 물레동에는 한 번씩 오십니다. 트럭에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
0: 아 이게 지금도 있다고요?
1: 예. 바이킹이에요.
0: 바이킹 있어요?
1: 바이킹
0: 잠깐만
1: 트럭에. 아니, 그래서 저랑 아내랑 밥 먹고 지나가는데
0: 진짜 바이킹이
1: 있어요? 사장님이 어른도 타도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0: 아니 바이킹이.
1: 바이킹 있어요. 미니 바이킹.
0: 아니, 말도 안 돼.
1: 사진 있잖아.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저거는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0: 야 네. 자동차에다가
1: 트럭에 바이킹을
0: 실어서. 바이킹이
1: 달려 있어요. 물레동 한번 오세요.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0: 야 물레동 진짜 좋은 동네네.
1: 물레동에 있습니다. 예 옆에 지나가면
0: 자동차에 바이킹 있네. 예. 야, 이런 게 있었네요. 이건 저희 동네
1: 밤에 타면 불도 들어와요.
0: 와 진짜 놀만하네.
1: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예, 방방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0: 여의도에 예. 그 여의도에 라이프 쇼핑센터라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옥상에
1: 아, 옥상
0: 저 초등학교 때 엄청난 놀이기구들이 있었습니다.
1: 아.
0: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에어로 그거예요. 공기 바운스.
1: 아.
0: 야 진짜 그래서
1: 신세계죠.
0: 우리 어렸을 때 딱 신세계. 여의도만 오면 여의도 사는 애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야,
1: 그러니까요.
0: 이거를
1: 도복권이잖아.
0: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놀 수 있다고 막. 뭐 와, 세상에
1: 너무나
0: 나만 너무 촌것이 된 듯한 그런 느낌.
1: 촌것이라니요. 예.
0: 걔들이 다 그런 눈으로 본 것 같아요.
1: 아, 왜 기세니 또 그런 자격지심 같은 그런 눈으로 안 봐요 아무도. 예.
0: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쇼핑센터는.
1: 이제 잊으세요.
0: 아, 잊어요?
1: 이제 좀 잊으세요.
0: 아, 잊어요.
1: 예, 그거 고맙습니다. 잊으시고 요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결정적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도시만 세 결정적 순간.
5: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6: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5: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는
7: 도시만 세
5: 결정적 순간.
8: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리는 쿼카. 쿼카라는 동물이네요. 근데 얘는 항상 웃는 얼굴이네요, 보니까. 이 라디오를 들어서 그렇답니다. 이게 뭔 아, 이게 뭔 오프닝이냐?
7: 아, 꽈까가 우리 라디오를 듣군요. 예, 두 중입니다. 우리 꽈까.
8: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라디오 작가의 필력입니다.
7: 장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8: 장희진 작가라는 분이 쓰시는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느 날 이분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드라마를 쓰셔서. 바로 뭐 등장인물을 죽일 수도 있고
7: 쿼카가 등장했다 그러면 예. 아 우리 장혜진 작가가 쓴 드라마

0: 생각해 주시고.
1: 예, 엄청나네.
0: 커카더 웃긴 바로 그 순간.
1: 약간 수달처럼 생겼네.
0: 다시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 홍삼을 잡아라. 주제는 나도 잘 먹고 다녔어. 그리고 화요일은 그 까이까봐 대충 살자. 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들어도 또 웃긴 그날의 상황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친한의 어부입니다.
1: 아, 박영진 씨 좋아하는 지금 어부 사연. 예. 어부 사연 들어옵니다.
0: 엊그제 오랜만에 민어가 잡혀서 집사람과 둘이 한 접시 때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전을 부쳐 먹기 위해 남겨뒀어요.
1: 아하.
0: 여름 민어 아닙니까? 여름 민어? 야, 이거 수라상에 올라간 여름 민어. 와, 이거 또 이렇게 듬성듬성 쓰르셔가지고.
1: 근데 이렇게
0: 기름장인가요? 마늘장?
1: 사실은 투박하게 좀 써셨는데 잘 써셨어요. 근데 투박하게 써셨는데 약간 이렇게 자르는 게 횟집에서 자른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
0: 식감 일단.
1: 그렇지. 두툼하니.
0: 어? 막회 스타일로.
1: 8481님 전화 연결합니다. 8481님
0: 홍삼 받으세요.
1: 8481님 어부.
0: 어? 바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1: 두시만세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두시만세.
0: 예. 홍삼 받으시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이거 고맙습니다. 저는 신안의 작은 섬에 귀여해서
0: 귀여하셨네.
2: 준학 작업을 하고 있는
1: 준학으로
2: 이제 고기 잡고 있는 김기천이라고 그럽니다.
0: 네. 네, 우리 기천이 형님.
1: 기천님. 아니, 근데 민어가 뭘 잡으려고 했는데 민어가 잡힌 겁니까? 원래는 뭘 잡아요? 원래는.
2: 아, 준학으로 이제 그 장어, 우럭. 뭐 간점이 이런 걸 잡는데 인자 이 지역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밖에 있던 민어들이 한 마리씩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1: 예.
2: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물속에서 푹 나오는 거죠. 뭐.
0: 네, 고급어종인데 고급어종.
1: 그럼 몇 마리 잡혔어요?
2: 아, 이번에 한 마리밖에 안 왔어요.
1: 한 마리.
0: 그래서 일단
2: 주로 이제 그 민어를 또 잡는 분들은 전문을 잡은 분들은 있는데 네.
1: 따로 있구나.
2: 예, 예, 저는 이제 준학으로 그걸 잡다 보니까 어쩌다가
1: 예.
2: 뭐 한두 마리씩 이렇게 올라와요.
1: 선생님, 그러면 준학으로 이렇게 좀 잡다가
2: 예, 예.
1: 도저히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게 뭐 올라온 적은 없습니까? 물고기 중에 새로운 게, 야, 이런 게 올라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2: 아, 열대 고기들이 가끔 와요.
1: 어, 진짜로?
0: 아, 우리나라에.
2: 예, 예. 저기 우리가 테레비로 가끔 보면 뭐 그래서 세계 막 이런 네. 여행 다니다 보면
0: 열대어 있잖아 색깔 들어가 있는
2: 예,
0: 거.
2: 예. 예, 거기서 낚시해서 먹던 그런 어종들이 가끔씩 낚여요.
0: 아,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네.
1: 그럼 그걸 어디 가서 팔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먹어야겠네요.
2: 어, 그러죠. 이제 먹어보는 거죠 뭐.
1: 근데 맛은 어때요? 그거 맛있어요? 괜찮아요?
2: 맛은 어저께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 이제 누가 잡아가지고. 한 마리 주워서 이제 구워먹어보라고 줬는데 아, 우리 고기보다 맛이 떨어지던데요.
1: 아, 맛은 떨어졌구나. 맛은 떨어졌어.
0: 아, 이 친구들 좀 예.
1: 역시
0: 예.
1: 바다도 우리 것이요.
0: 예.
1: 우리가
0: 예,
1: 적은 맞아요. 것이요.
0: 아니, 민어는 저 뭐 민어 부레가 참 그 고급이라 그러는데
2: 예예. 예.
0: 부레는 어디 저 뭐 어떻게 탕으로 해서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1: 부레?
2: 아니, 민어 부레는 원래 생으로 싱싱할 때 이제 그
0: 바로 먹는
2: 기름 소금 해가지고
0: 바로 찍어서
2: 그 회도 마찬가지지만
1: 예.
2: 반드시 소금 하나씩 딱 들어가면서 기름이랑
1: 그 소금이 들어가야 돼.
0: 아, 예. 그래서 저 기름장이 찍어... 있었구나. 보내 주신 사진.
2: 예예예 예. 예, 예, 예.
0: 아, 저 하얀 부분이 민어 부레예요, 그러면?
1: 그렇지.
2: 예예, 예, 그렇죠.
0: 아,
2: 그렇죠.
0: 아, 저거구나.
2: 예.
0: 야.
2: 그 크기가 한 5.5kg 되었거든요.
1: 아, 그 큰 거 아닙니까?
2: 예, 크죠. 근데 집사람 그냥 내가 판다 가면은 좀 서운해 할 것 같고 그래서
1: 아,
2: 우리가 먹자. 그냥 좀 돈이 좀 욕심나긴 했는데.
0: 아, 고민하셨. 근데
1: 그거 만약에 팔면 한 얼마 받아요, 그거는?
2: 팔았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시세 안 따지고 키로당 3만 원 정도씩 받아요.
1: 그럼 15만 원짜리 그거?
2: 예. 네.
1: 야, 비쌌네.
0: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도 나머지... 15만 원인데. 야.
1: 그럼 여기 네. 만약 서울 사람이 그거 먹으려면 한 30 줘야 돼.
0: 30만 원 있어야지.
2: 어이, 30만 원 먹기도. 죽어도 먹기 힘들죠.
0: 예.
1: 아,
0: 어떻게 저기 기천이 형님 한번 저 내려가면은 어떻게 민어 한번 쓱.
1: 아니, 전화를 원가로. 했어요 지금 나한테. 왜 전화 안 했어요?
2: 아, 전화 드렸을 때야 됐나.
3: 9550님이 산에 도시락 싸왔습니다. 반찬만 있고 밥이 없어요. 대충 반찬만 먹고 짜니까 물만 2리터를 먹었습니다.
1: 그럼 밥을 안 싸온 거예요?
0: 아, 밥을 누가 놓고 왔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본인이
1: 어떻게?
0: 만약에 누군가 같이 가는데 너 밥 싸와 나는 저기 김치 싸고 나는 반찬 싸게 했는데 누군가 밥을 안 싸왔거나 아니면 혼자 가는데
1: 이분 살짝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0: 안 싸왔거나
1: 지금 뭘 드셨는지 반찬이 뭐였을까 좀 궁금해서 산에 도시락을 싸왔다니까
0: 이게
1: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이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반찬 아니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그래도 반찬 들고 간 게 낫잖아. 밥만 들고 간 게 오히려
1: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자 받으시면 홍삼입니다.
0: 자, 일단 홍삼
1: 여보세요.
0: 두시마세입니다.
1: 두시마세
4: 안녕하십니까.
1: 예, 두시마세
0: 두시마세입니다. 홍삼 받으세요. 예.
1: 지금 저기 일단, 본인 소개 살짝만 해주세요. 예. 어느 동네 사시는 누구세요?
4: 네 여긴 강원도 춘천에 예. 네, 두더지 대감입니다.
1: 아 두더지 대감님. 춘천에 뭐 어느 산에 계신 거예요?
4: 아 여기 춘천에 강촌 쪽에 있습니다. 강촌
1: 아, 쪽에.
0: 강촌. 지금 산이에요?
4: 네네.
0: 어이구 지금
1: 그럼 요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락을 쌌어요? 네네. 밥을 안 갖고 간 겁니까?
4: 아 저희 이제 식당에서 아주머니께서 예. 정성 들여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싸주시는데
1: 예.
4: 어떨 때는 밥만 싸주고 어떨 때는 반찬만 싸주고 수저가 없을 때도 있고
1: 잠깐 이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0: 식당의 부탁을
1: 식당에서 지금 밥을 어떻게 싸주느냐에 따라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는군요.
4: 네 거의 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몇 분이
1: 일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일 때문에?
4: 저 산림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0: 그러지 이게 점심을 이제 받아서 가시는 건데
4: 아하. 네네
0: 아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밥을 또 이렇게 깜빡
1: 안 싸준 거예요
0: 안 싸주신 거예요
4: 네
1: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 가가지고 밥 반찬 수저 그 좀 확인을 하고 받아오시지
0: 예
4: 그럼 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1: 예
4: 거의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또 많고
1: 아 사람이 많아.
0: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매번 그래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1: 어.
0: 소중한 점심 시간에 밥을 못 드시고
1: 그럼 반찬이 뭐였어요 오늘 반찬이?
4: 아 우엉 무침에 뭐 무말랭이 콩자반 멸치볶음 뭐 이렇게 가지수는 많은데 밥이 없으니
0: 오늘따라 저기 밥이 많이 필요한 반찬이네 또
1: 다 조림 같은 건데
0: 다 짠 건데
1: 어 다 짠데
0: 아니 뭐 계란 부침이라도 좀 있고 이러면
1: 계란은 없어요 소시지나?
4: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0: 아,
1: 그게 아마
0: 두부라도 있으면
1: 밥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밥 쪽에 후라이가 아,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0: 아니면 저기 이게 산림 게 산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또 밥만 또 싸갖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1: 본인만 반찬 두 개가 받아온 거 아니에요?
4: 그럴 수도 있습니다.
1: 통이 저쪽은 비슷해. 누구는 밥 두 개를 가져가고
0: 통이 비슷해서
1: 여기는 도시락 두 개 밥만 두 개
0: 통이 비슷해서
1: 아니 그러면 식당 아주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무 저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너 그러면 가서 아주머니한테 좀 따집니까 얘기 좀 네. 해요
4: 아예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아. 새벽에 저희들 때문에 고생을 아이고.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이고. 이해합니다
1: 아이고. 거기 보통 그러면 한 몇 인분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4: 어 여기저기 산마다 직원들이 다니니까 거의 뭐 한 50인분 정도는 따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면 뭐 엄청나구나.
0: 이게 막 섞여서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이고.
1: 근데 자 지금 만약에 반찬이나 밥이 둘 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만 없어도 돼요. 하나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반찬만 있으실래요? 아니면은 밥만 있으실래요? 본인의 선택은?
4: 야 안 먹겠습니다. 짜가지고 지금 죽겠네.
0: 아 지금 짜가지고 짜가지고 지금 너무 힘드시군요.
4: 근데 물도 떨어졌어요 다 먹고.
1: 아 이거 너무 괴로운데.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만큼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도 30.2도, 전주는 30.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에는 최대 60mm, 호남에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볕이 강하겠고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 부근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9: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8: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들으셨던 노래는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였습니다. 요즘 다시 마이티 마우스가 톡톡으로도 활동하는데 얼마 전에
10: 봤어요,
8: 개콘에
10: 우리가.
8: 오셔가지고
10: 노래를 부르러 와줬어요.
8: 저랑 박성호 선배랑 챌린지도 같이 했었어요.
10: 저도 했어요.
8: 톡톡 챌린지.
10: 예.
8: 마이티
10: 저는 따로 혼자.
8: 예, 아, 따로 하셨군요.
10: 얼굴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예. 자기들이 가려주니까 그러니까 통통통. 예.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8: 예. 아주 신나는 노래, 마이티 마우스 노래 들었고요.
10: 쇼리와 상추.
8: 그렇습니다.
10: 여전했어요.
8: 자, 이번엔 그러면 이제 꽁트의 신들, 우리 배칠수 김경아 씨와 함께한 사랑을 했다 코너에서 골라왔는데요.
10: 9076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22살인 줄 알았더니. 아, 이거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8: 들어보세요.
10: 그 사연 지금 들어보시죠.

0: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들 어? 응? 응? 뭐? 하게 되는 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인터뷰한 작가님도 예? 예? 네? 전 진짜요?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 나이 30살 구미시의 한 관광 나이트에서 시작됩니다.
1: 아우 사운드 커. 아야 이 머리 알아서 웨이브를 준다. 야.
2: 아 친구야 이게 많이 시끄러운데. 네 귀 안 아프나?
1: 뭐라고? 뭐야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2: 귀 안 아프냐고 귀 안 아프냐고.
1: 그러나 뭐. 간다 지금 춤만 추고 말았대.
2: 그래 진짜.
1: 제사 지내러 왔나? 빨리 이래 이래 하고 이래 이래 하라고 이래 이래. 이래.
2: 그럼 뭐 이래. 이래.
1: 야오
2: 이래.
1: 우리 칠수 웨이브 좀 내라.
2: 뭐 이래.
1: 그래 해가지고 타란 말이야. 연 누구?
0: 그때는 말이죠. 나이트를 가는 일이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노래방 가듯이 나이트를 갔거든요. 호프집 가듯이 나이트를 갔어요. 젊은 청춘들이라면 나이트를 갔죠. 친구 4명이서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가면 가격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부킹도요 물 흐르듯이 했어요.
1: 야야야야 저기 여자들 보이나? 저도 내시고 우리도 내시고 어떻게 내가 한번 갔다 와볼까? 어? 뭐 안 돼요 말고 자 가있어봐. 자요 여 여 좀 봅시다.
0: 우리 중에 젤로 외향적이고 잘 노는 친구 영진이가 둠칫둠칫거리면서 여자들 무리로 가서 뭐라 하는 것 같더니만 우리한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1: 일로
0: 그 여자 무리 중에서도 우리 친구 영진이 같은 우두머리 여자가 있었죠. 어? 넷이 이렇게 다들 친구? 30살이라며?
1: 네, 우리 다 30살이야. 아, 그래, 저 여는 같은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2: 미용실.
1: 그래. 그래가지고 나이는 좀 뭐 다 다르고 하고
2: 달라.
1: 이 누님이 제일로 나이가 많대. 부원장 쌤, 이 누님만 31살. 나머지 분들은 다 머리 간다.
0: 뭐 얘 좀 봐.
1: 왜요?
0: 지금 나한테 누님이라 그랬어? 누님이라 그래. 야, 한 살 차이야. 그냥 갈순이라고 불러. 갈순이. 그리고 나한테 말라 누나라고 하지 마. 너 나이트에 와서 예의 차리고 난리야. 너 유교부이야?
1: 아이고.
0: 일단 내 옆으로 앉아. 일로 와서.
1: 누부야라고 하는데 누부야? 알았어. 그래 뭐 갈순 누나 됐지?
0: 그래.
1: 치수야 니가 말아.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좀.
3: 아, 그 미용실에서 일하신다고 예. 와 그래야 그러나 다들 이래 잘 꾸미시고 미모들도 상당하십니다.
1: 맞지?
0: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3: 아니 누님한테 한 말 아니고요.
0: 나 아니야.
4: 저한테 한 말 맞지? 아까부터 치만 보던데요.
3: 아닙니다. 누구를 뭐 특정해가 한 말은 아니고.
1: 예, 너도 아니래.
0: 니들 어쩔 거야? 춤 더 출 거야? 아니면 같이 나갈 거야?
1: 아,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들어갔고 조금만 더 쳤으면 좋겠는데.
0: 우리는 초저녁부터 흔들었더니 고된데.
4: 우리는 저쪽에 앉아서 술 좀 먹고 있을게요.
1: 그래.
0: 춤을 춘다며 스테이지로 갔지만 우리의 눈은 네 명의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께 가 있었지요.
1: 와, 야, 어떤 놈? 내가 섭외 잘했지? 맞나? 칠순이는 어떤데?
3: 나이트 조명이 반짝반짝해가 뭐 잘 모르는데. 근데 이쁜 거는 같은데.
1: 야, 칠순이 이제 뭐 아까 니한테 말 걸던 그분 마음에 든 것 같은데 맞지? 어이마, 내가 밀어줄게. 확실히 얘기해라.
3: 뭔가 좀 당당하고 막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 일단 뭐 마음에는 든다.
1: 오케이. 접수. 그래. 니 좀 이따가 저기 가서 저 자리 가면은 술 좀 마시라. 니 너무 맹진신이다. 치수, 니는 저기 술이 좀 들어가야 말도 좀 하고 개그도 좀 한다 아이가. 그래 술 꼭 마시라.
0: 작전 회의가 끝나고 차례로 돌아가서 그분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4: 저는 8살 어려요. 22살.
0: 예? 22살. 아직 신인. 우리 중에 제일 막내.
4: 아니 우리 저 술도 좀 취했겠다. 요 앞에 감자탕집 가서 2차 안 할랍니까?
1: 아이고 마이마 뭘 좌지네. 아이 당연히 가야지. 어떻게 뭐 수제비 사기 넣어야지.
4: 콜콜.
1: 아 그래요?
5: 그렇게 우리는 감자탕집에 갔어요. 근데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4: 칠수 오빠 취했어요? 저 보이소? 감자탕은 요래요래 뼈에 있는 살을 살살 발라가면야지. 그리 젓가락질 해갖고 언제 먹습니까? 저 보이소? 저 갈순 언니가 다 먹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지가
0: 빨아봐요 갈순.
6: 이 술이 약한데 뭐 기분이 좋아가 좀 맛있습니다. 그런데 경아 씨는 참 개활한데 또 다정하고
5: 꼭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같습니다.
4: 어머니요?
5: 나란히 앉은 우리는 둘만의 대화를 나눴죠. 저는 그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김에 제가 헤어질 때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봤고요. 꼭 다시 만나자고 했죠. 문자는 계속 주고받았습니다만 이상하게 만나는 걸 여자 쪽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이었습니다.
6: 그래 한다 자꾸.
1: 치수야 에헤 참 그래 되겠나. 고마 약속 잡았구라. 아니 나오라 캐라.
6: 그래.
1: 에이, 참.
5: 그렇게 몇 주가 흘러서 저의 일방적인 약속 통보로 우리는 그때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과일 빙수집 아시죠?
7: 야간. 개가 씨. 여기요.
4: 네네네.
7: 과일 빙수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주는 게 대유행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맞지?
4: 과일 빙수 위에 아이스크림을요? 응. 난생 처음.
7: 에?
4: 아 맞다. 친구랑 먹어봤다. 기억났다.
7: 좀 어색하다.
5: 나이트 조명이 아닌 자연광에서 만났는데 경아 씨는 여전히 예뻤고 여전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주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아 씨의 리드로 대화도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차로 호프집에 갔을 때 그땐 저의 이런 마음을 내비춰보리라 다짐을 했죠.
4: 자, 짠!
7: 됐습니다.
6: 경아 씨는 미용 일을 해가 그런지 이 사람 대하는 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경아 씨 앞에서는 막 진문서도 내놓겠습니다.
4: 예? 아이 말도 안 됩니다.
6: 경아 씨, 혹시 다른 남자한테도 일이 잘합니까?
4: 엄마야, 제가 뭘 잘한다고 그럽니까? 그냥 뭐 평소 제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긴데.
6: 에이, 모르겠습니다. 경아 씨, 우리 한 만나보면 안 됩니까?
4: 제수 씨.
6: 제 서른 목소로 여자한테 이래 고백하는 거 처음입니다.
4: 아니,
6: 만나보십시다.
4: 아니요, 저기 재수 씨.
6: 나이트에서 여자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4: 재수 씨.
6: 제가 원래 이래 막 들이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4: 재수야.
6: 가.
4: 내게 좀 들어라.
6: 어이, 저 예. 지금 괴마 씨 입에서 악기가 뛰어나온 것 같은데.
4: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노?
6: 어이.
4: 잘 들어라. 내 지금부터 솔직히 얘기할 테니까. 네. 12살이 더 많다.
6: 응?
4: 12살 어리다고 속였다.
6: 응?
4: 알아듣겠나?
6: 12살이요?
4: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라.
6: 그럼 가만히 있어. 잘해봐.
4: 잘 들어라. 잘 들으라고. 그 동공 관리 잘하고. 내가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6: 예.
4: 나 원래가 나이트에선 다 나이 속이고 막 그러는 거다. 남자들은 일부러 올리기도 하고 여자들은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 아이가.
6: 내리든.
4: 내는 니를 당연히 한번 만나고 끝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속였지. 또 만나자고 할 줄은 내 몰랐다. 니가 다시 보자 아이가. 나는 안 볼락 했는데 니가 일방적으로 잡았다 아이가.
6: 아이 제 이모님 그런데요.
5: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좀 전까지 나에게 다정스레 존댓말을 하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가고 반말을 찍찍하는 누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6: 그러니까 이모님 12살
4: 누님이라 캐라.
6: 12살을 그다 더해보마 좀 들어봐요. 그러면 당시에 누님이 22살 캐으니까
4: 그렇지
6: 34살이라고요 34살 이모님.
5: 그렇습니다. 8살이 어리다던 그녀는 졸지에 나보다 4살 많은 연상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상녀나 커플이 많지 않은 때라 가슴이 벌렁벌렁.
6: 그러니까 저보다 4살 많은 그 34살이라 아닙니까?
8: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6: 뭐 아닙니까? 22 더하기 12 하면 34시지.
8: 니보다 12살이 많다코. 니 토끼띠. 나도 토끼띠.
6: 잠시만 삐끼 보이소. 좀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8: 깡총 깡총이다.
6: 42살이라고요.
8: 조용히 해라. 그 입 닫아라. 팔이 들어갔다. 그, 조용히 해라. 사람 듣는다 야, 지금.
0: 20살이
8: 지금.
0: 아이고, 20살을 생각했어.
8: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
0: 야,
8: 네가 그 조용히 하이소. 그 네가 한 번도 만나자고만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끝나는 날이다 그날은. 응? 어떻게 그래 내는데 그 오늘도 그냥 즐거웠고 그 빙수도 잘 먹었고 잘 지내라. 앞으로는 언젠가는 남자들도 미용실 와서 머리 깎는 시대가 나는 온다고 생각한다. 니도 생각 있으면은 우리 미용실 와가지고 깎아 줄 테니까는 요는 누나가 내가 내고 갈게. 잘 먹고 가라잉.
5: 진짜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답니까? 22살 여자가 갑자기 20살을 더 먹어서 42살로 둔갑할 수 있단 말입니까?
6: 영진아, 영진아. 개가씨, 다이가 개가씨. 개가씨가.
1: 왜 뭔데?
6: 우리랑 같은 토끼띠라 알아라.
1: 뭐? 토끼띠? 에이, 좀 그때 뭐라 했나? 뭐 8살 뭐 어리다더만 뭐 토끼띠? 아이고. 그럼 우리랑 동갑이가 얘래 얘 미쳤다 정말로. 8살 낮춘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6: 아니 8살 낮춘 게 아니고 20살을 낮췄다 알아라. 20살 한 바퀴 이해 토끼띠.
1: 뭐라고
6: 더 놀래라 임마.
1: 잠깐만 있어봐라. 가만히 보면 나이 위대로 에이 그럼 우리 막내 이모랑 동갑이다. 기신씨 있나? 절대. 어이구야. 근데 그래 안 보이던데 마흔둘 같지.
6: 심지어는 그 갈순 부원장 있다 아이가. 글마도 서른 하나가 아니고 만 알아라다.
1: 에이 사람 정말 와익하겠노.
6: 최대한 놀래라 임마.
1: 에이 이거 참 그래 안 보이던데. 어? 미친 아이가. 뭐 아시네 나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홀리노. 에? 어차피 우리한테 자꾸 술을 먹이잖아.
5: 그렇습니다.
1: 술을 자꾸 먹이서 그때 우리한테.
5: 그녀들은 아니 그들은 20년 넘게 미용에 종사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미용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외모도 잘 가꾸고 옷도 세련되게 입어서 동년배보다는 훨씬 어려 보였지요. 저는요 그 배신감으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에 설레었지만 그렇게 저의 띠동갑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일줄 아셨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랑 반대인 화통하고 적극적인 그녀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연락을 했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연애를 했고 제가 32, 그녀가 44세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심지어 나이를 속여 서너 살 많다 정도만 얘기했는데도 격렬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은 그냥 서너 살 많은 걸 알고 많은 줄 알고 결혼을 했고 우리 어머님은 결국 와이프의 나이를 끝까지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들 딸 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용서하시겠죠.
1: 아이고.

0: 너 솔직히 말해 누구야?
1: 누군데 그리 사연스러워 팔짱 아무리 잘해줘봤자 말짱꽝이야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 다 퍼준 게 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몰랐네 꿈에도
0: 밥이나 먹어야지 근데 뭐 먹지?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박준영 박영길의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사랑을 했다 사연 들으시고 나서 또 들었던 노래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나? 네.
10: 그렇습니다.
9: 듣고 왔습니다.
10: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김희숙 님이 사연 들으니까 그 시절 나이트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도 나이트 죽순이 시절 휴대폰 파는 오빠야들과 부킹 좀 했었었는데 그나저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동갑연하라니 너무너무 부럽네요 하셨고요.
9: 마지막은 또 부러운 걸로. 이 사연 들으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나이트의 풍경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10: 네. 사고팔오님이 어떻게 20살을 낮춰서 속일 수가 있죠. 어머니도 끝내 그 며느리의 나이를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혹시 자녀분들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9: 네, 자녀분들은 아시겠죠. 신분증을 한 번씩 이제 보겠니까.
10: 20살을 속이진 않는데요.
9: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는 거예요.
10: 그럼요.
9: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10: 예.
9: 예. 행복하면 되는 거죠.
10: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9: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랑을 했다
10: 코너를 함께 해봤고요.
9: 예.
10: 자,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들려드리고 잠시 후
9: 내가 태어나던 날로 돌아옵니다.
11: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해.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세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현지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방식으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3일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일정 등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국정 2인자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출국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미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워 규정상 대면 서명식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마무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앞서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된 공문,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해외 순방지와 국내 체류 중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함께 참여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수석 비서관과 영상으로 하는 사상 첫 대수보 회의라면서 대통령은 순방 기관과 직후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은 5에서 60mm, 광주, 전남 북부와 전북은 5에서 50mm 등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8: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제가 야구 은퇴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구입니다. 누가 야구 예능이래요. 진짜 야구인데. 그러니 죽겠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한데 출전 기회는 잡아야지. 상대는 쌩쌩한 어린 선수들이지. 한 번씩 정근우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하게 되는데 왕년의 나 생각하면 할 게 없어요. 인생 못 즐깁니다. 왕년의 나는 이제 없다. 지금 제일 잘하고 멋지다. 이 마인드 아니면 타석에 절대 못 선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번을 들어요.

0: 1년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하루.
1: 내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
0: 그때 유행했던 히트곡과 그 시절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1: 내가
0: 태어나던 날.
1: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2: 여러분들의 생년월일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세요. 생일과 관련된 추억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드린 내 생일날 사연 보내주세요.
1: 자, 시작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155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941년생이신데 두시만세를 종종 들으시며 아이고 둘이 참 재미지게 한다 하십니다. 194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어려울 듯하여 7월 1일 어머니 생신 축하만 해 주십시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생신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2: 41년생이면은 예. 아, 뱀띠신가요? 뱀띠 같은데요.
1: 어, 예.
2: 그러네.
1: 지금 이제 만 85세 되셨고요.

0: 감사드립니다.
1: 예, 항상 건강하시고
0: 건강하십시오.
1: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0: 무릎 건강하십시오.
1: 예.
0: 내가 태어나던 날 첫 번째 사연 가볼게요.
1: 유가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네.
1: 저는 2006년 6월 10일에 생일입니다. 저는 두시만세 라디오를 통해 박준영, 박영진 두 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박영진 DJ님, 너튜브에서 너무 웃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두 분이 나오는 개그 콘서트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그 해에 개그 콘서트 인기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맞죠? 두 분 앞으로도 우리나라 개그계를 위해 힘써주시고요. 박준영 씨 그 내 땡땡에 검색하면 그 안 좋은 소식부터 그 뜨던데. 아무튼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PS 6월 13일 BTS 데뷔일 축하해 주세요.
0: 고맙습니다.
1: 네, 아미시군요. 아미세요.
0: 6월 13일 BTS 데뷔를 위해
1: 어제네요. 어제. 네. 네.
0: 많이들 또 쳐다봐 주시고 네. 내용도 준비해 주신 유가연님 네. 고맙습니다. 네.
1: 축하드리고 또 저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 뒤늦게라도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0: 그게 박준영을 치면은 박준영 별세가 뜨네요. 박준영 죽음 이런 게 뜨네요.
1: 그거 정리 안 됩니까? 이거 좀 가짜뉴스 그런 뿌리 뽑아야 될 텐데요. 그 왜 놔두지 그게? 그 포털에서 그런 거는 좀 필터를 좀 정화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오. 그 가짜뉴스가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0: 저는 이렇게 오래오래 살 것 같아서 괜찮은데요.
1: 아 오히려 긍정적인 초긍정의 사나이.
0: 아, 그래서 이야 이런 걸로 아, 또
1: 출처를 뭐 찾아내거나 어디 뭐 누가 올렸는지 뭐 이걸 뭐 아니, 내가 사이버 수사 안 합니까?
0: 아, 막 더 엄청나게 막 어? 국민적으로 막 아, 그렇게 되나 아니, 지켜봤는데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쉽다.
1: 뭐가 아쉽습니까? 어? 가짜뉴스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0: 어쨌든 감사드리고.
1: 예, 유가연님 감사드리고요.
0: 2006년에는 그 개콘이 정말 인기가 많았죠. 아, 2002년, 3년, 4년, 5년, 6년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1: 이때 또 박준영 씨의 뭐 전성기 시대가 아닙니까? 나왔다 하면 감사합니다. 코너가 나왔다 하면 대박 나고.
0: 아, 이때 약간 좀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 이때가 이제 맞박이가 대박이 났던 해고.
1: 2006년이에요.
0: 예. 패션 7080이 이제 2006년, 2007년이 이제 맞박이가
1: 받았고
0: 기억이 나는 게 네. 검색어 순위에서
1: 네.
0: 맞박이가
1: 거의 뭐
0: 텔미와 원더걸스의 텔미가 이제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1위를 막 다투는 그때는 막 검색어 순위가 있었어요.
1: 실시간 검색어.
0: 아 실시간 순서 검색어 당연히 1등을 하고 막 엄청 계속 1위였는데
1: 네.
0: 그해 검색어 총 토탈 량이. 텔미하고 거의 접전까지 가서 졌을 거야. 막. 텔미가 1위, 맞박이가 2위 아마 그랬던 걸로
1: 그 정도로
0: 기억은 납니다.
1: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0: 예,
1: 2006년이었습니다.
0: 2006년에 또 독일 월드컵도 있었고요.
1: 예.
0: 요때 또 뭐가 있었냐면 아이월드
1: 미니홈피
0: 그게 있어가지고
1: 도토리 미니홈피
0: 그때 또 이게 제 이 미니미가 있어 그 안에 거기를 막 꾸미는 것 중에
1: 있죠. 막 아바타
0: 미니미
1: 아, 돌아다니는
0: 아바타.
1: 친구들
0: 이게 제게 출시가 됐어요. 이게 막 걷는 거 패션 7080에 걷는 거.
1: 야 대박이.
0: 얘가 출시가 돼가지고.
1: 박주영 씨가 미니미가 있었네.
0: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1: 에.
0: 그래서 수익이. 그 수익금을.
1: 에.
0: 아.
1: 그래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쉽다. 아 그때 내가 그걸
0: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마 하여튼 휴가를 갔어요. 포상으로 하고.
1: 아하.
0: 그 돈으로. 그 기억이 납니다.
1: 후배들이랑 같이 또 예.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0: 그랬습니다.
1: 좋겠죠.
0: 좋았습니다.
1: 2006년에는 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유가현님께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 우리 유가현님이 아미이신 것 같아서 BTS 노래를 또 한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소우주 준비했고요.
0: 나일스 버클리의 그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네. 크레이지 준비했어요.
1: 네. 들어보시죠.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

0: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중이 분들 언제 태어나셨는지 만나볼게요. 6763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5: 1986년 2월 15일 제가 태어나던 날 우리 아버지는 망망대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계셨지요. 그날 새벽비는 장대같이 오고 어머니가 진통이 시작되어 난리가 나고 어쩔 수 없이 옆집 살던 동네 과일집 아저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아저씨가 리어카에 어머니를 태우고 산파 아주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빠른 구루마는 처음 봤다고. 아버지는 배에서 전보를 받으시고 이틀 뒤에 오셨고
4: 아이고.
5: 한동안 어머니는 죄 없는 아버지를 미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란 들통에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놓고 이틀 뒤 또 배를 타고 나가셨지요. 지금은 더 이상 두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그 시절 묵묵히 서로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신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습니다.
4: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태어나는 게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좀 일련의 어떤 그런 고통들.
5: 그렇습니다.
4: 수많은 희생들이.
5: 우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또 아기가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틀 뒤에 다시 바다로 나갔다는.
4: 이게 뭐 이 당시에 뭐 출산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5: 그렇습니다.
4: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밭일 하다가 나와서 그냥 아이 낳고 바로 타시고 가는 그냥 하루 잠깐 있다가 이 지금 글로만 보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그 폭삭 소가수다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5: 그렇군요. 그러니까
4: 이 당시에는 참 다 비슷비슷했어요. 86년생이신데 이제 이러잖아요. 저는 81년생인데 저도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제 진통이 와서 그냥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5: 아하.
4: 너무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5: 아하.
4: 그래서 그냥 급하게 옆집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예, 가위로 그냥 김치 자르던 가위로 잘라서 아직도 제 배꼽에서는
5: 김치 냄새가 나면서
4: 예, 이걸 팔 수가 없어. 이거
5: 그래서 예전에 막 좀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배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콕 찍어서 맛을 보면은 김치 맛이 나서
4: 그렇게까지
5: 배꼽을 이렇게 침으로 찍어가지고 아까 먹으면서 만화를 봤다는
4: 그거는 너무 양념이네.
5: 그래요.
4: 예.
5: 아,
4: 그렇습니다.
5: 86년도에 뭐가 있었나 이렇게 딱 봤더니 86년도에 김치랑 딱 어울리는 제품이 탄생했네요.
4: 그럼 라면인데?
5: 아, 우리
4: 이 라면이구나.
5: 그
4: 이 라면.
5: 제일 판매량이 많은 그 라면. 라면이.
4: 사나이 울리는.
5: 그렇습니다.
4: 네.
5: 사나이 울리는 라면. 그럼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강부자 선생님이 했어요.
4: 강부자 선생님이.
5: 왜냐면 강부자 선생님이 여기 그 꽤 오랜 시간
4: 전속으로
5: 전속 모델이셨기 때문에 있었죠. 뭐 하여튼 뭐 안성 쪽에서 나오는 거나 뭐 다 하셨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근데 구봉선 선생님이 지금도 계시네요.
4: 함께
5: 맨 앞에 구봉선 선생님 계속 계셨네.
4: 파트너 코미로 많이 좀 하셨던 게
5: 원래 구봉선 선생님이 계시고 구봉선 선생님하고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4: 형님 박규석, 먼저 드세요.
5: 박규석 선배였어.
4: 아우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예예. 예.
5: 그러다가 이제 박규석 선배님은 안 계시고 구봉서 선배님과 강부자 선생님이 꽤 하셨네.
4: 아 우리 저기 강부자 선생님은 거의 최장 모델이신 30년 이상 35년 동안 이 회사랑 같이
5: 35년을 함께 하셨으면은 저기 전화해가지고. 라면 좀 보내줘요. 그러면 라면 엄청 보내줘.
4: 이 정도면 금 10세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속 아닙니까? 근속. 예.
5: 얼마나

0: 그 고마운 일입니다. 예,
1: 이게 시작이 네. 돼서 지금
0: 이런 거는 거의 복되고 복된 거예요. 탤런트 중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는 네. 일일 드라마. 근데 지금 일일 드라마 말고 네. 예전에 한 90년대 80년대 후에 일일 드라마 네. 200회 300회를 갑니다.
1: 쭉 가죠. 네.
0: 그러면은 주 5회 해요. 주 5일 하는데 한 300회 간다고 쳐. 야. 그럼 6년 7년이에요.
1: 그 네? 아역들이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성장하는
0: 애가
1: 거잖아요.
0: 커요.
1: 애가 크지 않습니까?
0: 근데 그게 이제 매일 그러면 이제 횟수로 연예인은 돈을 받으니까. 아유 이거는
1: 아니 뭐 또 돈
0: 아 이거는 복되고 복된 뭐 일입니다.
1: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0: 그러면 예전에 탤런트 네. 형님들 사모님들은 형수님들은 적금을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받아서 적금을 들어야 되니까.
1: 그쵸, 월급 네. 같은 거니까.
0: 아 이거 뭐
1: 매달 들어오니까.
0: 예. 엄청났었다.
1: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86년도에 네네. 우리 6763님께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요. 여기서 깜짝 퀴즈를 일단 내드리겠습니다. 86년도 MBC에서 첫 방송이 된 이 드라마는요. 서울 봉천동 골목 주택가를 배경으로 이웃들의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순돌이라는 아역 캐릭터와 만사 아버지 우리 최지봉 씨 인기를 최지봉 씨가 인기를 끌었는데
0: 근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봉천동이 아닌데 이게 또 어디서 좀
1: 아 그래요?
0: 그 골목 제가 볼 때는 대림동이거든요.
1: 아 그래요? 골목이 좀
0: 그
1: 차이가
0: 대림동의 그 물탱크 거기가 네. 봉천동에?
1: 저는 이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얘기라. 예.
0: 네. 저희 30년 믿음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대림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예예. 예.
1: 요거 아마 로고송을 김창완 선생님이
0: 그랬던 것 같은데.
1: 예, 자, 기억이
0: 이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사 오고 이사 가고 그랬는데 예. 1층에 누가 살았습니까? 1층에 주인집에.
1: 주인집 주인 선생님이 계시죠?
0: 현석 선생님.
1: 예, 아 현석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오미연 선생님.
0: 오미연 선생님이 이제 부인. 네. 이셨고 네. 위층에 누가 사세요 위층?
1: 심양홍 선생님.
0: 심양홍 선배님. 네. 그리고 그 아역이 네. 이종.
1: 아 예, 그 아역까지는
0: 잘생긴 친구 있어요. 네, 이종 예, 예. 지금보다 저보다 형님이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쪽 세 방에 네. 순돌이네.
1: 순돌이네가 있고.
0: 예, 그리고 박원순 선배님, 이면식 씨 네. 그리고
1: 순돌이
0: 네. 권주.
1: 있었죠. 그리고 아. 나중에 여기 우리 이영범 씨, 김혜수 씨가 또 이렇게
0: 그렇죠.
1: 아주 신세대 부부로
0: 들어오는 거죠.
1: 신세대 부부로
0: 있었습니다.
1: 아이 기억납니다.
0: 사람이 계속 바뀌었어요.
1: 자, 요 정답 보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요.
0: 노래 듣고 갑니다. 유럽이에요.
1: The final countdown.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먹구름이 하늘에 들이오면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역과 전주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동할 때 빗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에 사고 보입니다. 인천 방향으로 대관령 6터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진부와 평창, 횡성휴게소, 만종, 여주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11km 구간 정체인데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서평택과 화성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최주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박준영 관객님 2시만 세 내가 태어나도 날 여러분들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 그때 있었던 일 유행했던 가요 팝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는데요. 정답은요 바로 한지붕 세 가족이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네.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한지붕 세 가족의 형태였어요. 저희 집도 우리 주인집이 있고 2층 집이 있고 저희 집이 바로 붙어 있고 주인집이
1: 저희 집도 그랬어요. 네. 한지붕 세 가족이 되게 많았네요. 생각해보면. 네,
0: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1: 안방 쪽이 집주인 쓰고 그다음에 약간 이쪽으로 건너방 쪽을 네. 새들어 사는 집 쓰고 저쪽 약간 떨어져 있는 별채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또 세 번째
0: 그냥 같이 살았다고 보면 돼. 거기도 뭐 2층에서 막 1층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 작은 방 가려면은 주인집 그 마루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1: 그렇지.
0: 그 주인집 식사하시는데 그냥 지나가고
1: 그냥 아, 그럼. 그냥, 안녕하세요. 같이 사는 거야.
0: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1: 같이 살았어요.
0: 같이 살았어요. 예. 자 한지붕 세 가족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두시만세 홈페이지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계속 갑니다. 2854님 떼넨바이오로 1972년 11월 29일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엄청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앞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뒷마당에 갔다 오면 다시 앞마당에 눈이 쌓이고 다시 뒷마당에 눈이 쌓이고 쓸고 오면 앞마당에 쌓이고 이걸 여러 번 하다가 제가 태어났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서울의 11월.
0: 네.
1: 아, 일 최신 적설 기록.
0: 네.
1: 아, 11월 28일이 어허.

0: 12.4cm였는데.
1: 아, 많이 왔네, 많이 왔어요.
0: 엄청 내려온 겁니다. 왜냐면 11월에 24년에 와서야 4cm 정도가 더 쌓이면서 기록을 갱신한 거래요. 그럼 그 전까지는 72년이 최고였다는 거죠.
1: 11월 28일이 기록이.
0: 아, 진짜 어렸을 때 옛날에는 눈도 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소복이 쌓여서 눈싸움 진짜 많이 했었는데.
1: 많이 했었죠. 저희도 내리고.
0: 아, 72년 겨울이 계속 1위예요? 72년 겨울이 1위였다가
1: 네, 이번에 바뀐 거예요.
0: 2024년에 바뀌었다는
1: 거예요. 한 50년 넘어서야 이제 바뀐 거죠. 52년 만에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
0: 근데 원래 이게 서울 쪽은 그런데 저쪽 강원도 쪽은 우리가 뉴스만 보면 막 눈을 이렇게 치우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눈이 있고 막.
1: 제가 군 생활을 철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아, 눈 막 무섭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전술도로 확보라고 해서 눈이 오면 일단 새벽이든 해서 우리 부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전술도로를 확보해야 돼요.
0: 확보해야 돼요.
1: 그래서 넉 가래를 다 일렬로 딱 서가지고 그 도로를
0: 밀면서 가.
1: 한 15명 이상이 쭉 밀면서 가고 그 뒤에 또 밀고 왜냐하면 계속 쌓이니까. 그렇게 쭉 밀고 쭉 밀고 쭉 밀고 하니까 한 새벽 한 5시쯤에 제설차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럼 제설차가 오면 되지.
1: 제설차가 오면
0: 사람이 괜히 헛고생을.
1: 헛고생보다는 이게 이것도 훈련에 내가 봤을 때 일종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전술도로 확보. 그러면 그래서, 가다가 일어나서 그냥 넉가리로
0: 나가는 그 훈련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어느 부분이 강해졌습니까? 인내심?
1: 인내심 따라서 제가 얻은 거는 지금 제 오른쪽 셋째 발가락이 사실 아직도 지금 동상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0: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동상이
1: 감각이 약간 둔해요. 셋째 발가락이. 아무튼 그때는 뭐 힘들었어요. 비 오면 그냥 또 다 일어나서 갑자기 배수로 파고.
0: 그렇지.
1: 모든 걸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0: 군대에서도 사실은 매일매일 무슨 과업을 주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몇 뼈 뭐 이렇게 몇 조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로 작업 그러면 배수로 작업 그러고 간다고.
1: 가야죠.
0: 그럼 가서 이제
1: 훈련이에요.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0: 배수로 작업이긴 배수로 작업인데 그 삽질 잘하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그냥 하면 진짜 그 사람들은 진짜 거의 뭐 한 시간은 끝나니까.
1: 아, 리더예요, 리더.
0: 그럼 다 같이 옆에서 이제 그렇게 일 좀 못하는 애들은 말을 옆에서 고참면 재밌게 해줘야 돼.
1: 있죠.
0: 말을 재밌게.
1: 아, 재밌게 해야죠.
0: 그 얘기는 안 해요. 제가 그런 광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옆에서.
1: 아, 예. 열심히 또 군생활
0: 했어요. 고맙습니다.
1: 2854님 사연 감사드리고 72년에도 아주 국민적인 드라마가 있었네요. 여러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0: 아,
1: 이 영구 아닙니까?
0: 영구입니다. 아. 사실 저희도 이 드라마는 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말만 들었는데 장욱재 선생님이라 그랬나요?
1: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뭐
0: 기가 막히다고. 이걸 보고 영구가 태어났다.
1: 네. 어마어마한 드라마였고 야 200부작 이상의 드라마 국민 드라마였네요. 대단했었네요. 네.
0: 211부작이네요.
1: 대단했습니다.
0: 말씀드렸죠. 이러면 배우들이 뭐냐. 따뜻하다.
1: 이러면 진짜 한 4, 5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72년대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드라마를 사랑했고요. 우리 2854님 우리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 72년대 사랑받았던 노래 한번 볼게요.
0: 박인희의 모닥불
1: 네.
0: 마이클 잭슨의 밴드 들으시죠.

0: 박인희 모닥불 마이클 잭슨의 밴 듣고 왔습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우리 3232님이 태어나셨는데 저는 1971년 7월 3일 음력으로 7월 3일 낮 12시경에 태어났는데요. 그때는 12시가 되면 저희 동네 철로에서 단칸 열차가 지나가며 뿍뿍뿍뿍 하고 기적을 울렸는데 저희는 그걸 정오에 울리는 포라고 해서 오포가 울린다고 했답니다.
1: 오포.
0: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오포가 울려서 제 태어난 시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예.
1: 시간을 좀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 아들 아이들한테도 자기 시간을 몇 시쯤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몇 분인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주가 바뀌어요.
0: 그러면
1: 그래서 만약 12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12시가 막 여러 군데 겹쳐요. 시간이 이게 2시간대로 되니까 그래서 12시 4분이다 그러면 아 뭐 무슨 시구나

0: 딱 알 수 있는데
1: 자식 축시 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계산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근데 집에서 태어나서 몇인지 몰라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1: 닭이 울 때쯤 태어났다 그러더라고. 제가 아버지 저 언제 태어났어요? 그때 몇 시에 태어났을 때 아마 네가 그 닭이 한 울 때쯤 태어났다고 하니까.
0: 그러면 닭이 보통 그 집이 몇 시에 오는 거예요? 한 4시에 그래, 울지 않아요?
1: 닭이 뭐? 일단 닭이 우는 시간을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아침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래요.
0: 그러니까
1: 제 사주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사주는 왔다 갔다 바뀔 그랬습니다. 수 있는 운명이에요.
0: 바뀔 수 있어요.
1: 네네네.
0: 뭔지 몰라요.
1: 네. 아, 우리 7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한번 볼까? 7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71년 9월 19일 MBC FM4U가 개국을 합니다.
0: 이때 이름이 FM4U는 아니었죠?
1: 아니죠.
0: 그냥 뭐 MBC FM 뭐 이런
1: FM 거였죠. AM 뭐 이렇게 나뉘었을 거
0: 아닙니까? MBC FM 뭐 이런 네. 거였죠. 91.9가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옛날 라디오 들을 때 89.1의 라이벌은 91.9였거든요. 아~ 기억나시죠? 89.1이 KBS였잖아. MBC가 91.9. 91.9. 네. 그러다가 이제 이 AM이 표준 FM이 되면서 이제 네. 별밤이 대박이 나면서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1: 물론 뭐 95.9가. 같은 우리 저기 네. 19지만 91.9. 네. 보다 95.9. 네. 뭔가 4%가 뭔가 좀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0: 뭔 소리? 네,
1: 물론 주파수지만.
0: 뭔 소리?
1: 주파수지만 91.9가 95.9가.
0: 그럼 89.1은 약간 뭔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까?
1: 그런 느낌으로. 예.
0: 그럼 저기 뭐야 107.7은 100 막 엄청 넘는 느낌입니까?
1: 그건 과잉.
0: 아 그래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71년도 일이 있었고요.
0: 노래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 존 덴버의
1: Take Me Home, Country Road 듣고 올게요.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해남에서 초벌 논매기를 하며 부르는 방아타령입니다. 6월 농부 8월 신선이란 옛말처럼 고된 논매기가 끝나면 8월엔 신선처럼 여유도 부릴 수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도시마세 내가 태어나던 날
4: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3: 여러분들 생일 날짜 그리고 생일에 있었던 일, 가족, 친구, 구남친, 구여친 생일 사연도 좋습니다.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5: 네네.
3: 아, 이제 끝곡으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5: 난 버림받아
3: 필승.
5: 예.
3: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5: 내 네, 뜯어주세요. 1등에
3: 고맙습니다.
5: 두시만세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작업과 관련해 당내 인사뿐 아니라 선거 기간 중 정부 인사들의 행보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주체뿐 아니라 선거 과정 속에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 지방선거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당사자들은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며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김민석 총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작전 지원을 위해 유럽에 배치한 전투기와 군함 등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달 초 유럽 동맹국들에 보낸 문서에 유럽 배치 F-16과 F-15E 전투기를 약 15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도 26대에서 15대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 급유기는 8대 모두 철수하고 미사일 탑재 잠수함 한 척과 항공모함, 항공함대 한 척, 항공모함 임무에 합류하는 군함 여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지난 80여 년간 미국이 유럽에 제공해온 안보 보호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접근도 막히게 됐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 접근권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체 글래스 윙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참여시킬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과 기관의 미토스 접근권이 차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은 5에서 60mm, 광주, 전남 북부와 전북은 5에서 50mm 등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0: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 25도에서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나뿐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이러스만 이런 식일까? 한 대학에서 친구 관계인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취미, 취향, 가치관 등 저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있는가? 그랬더니 다들 꽤 많이 썼는데 반대로 내가 저 친구한테 영향을 미친 걸 써보라 했더니 그런 게 있나 하고 잘 못 쓰더라. 결론은 이거죠. 상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걸 모른다. 내 행동, 내 말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요즘 하도 AI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라디오 선곡도 이제는 AI가 하는 거냐? 뭐 이렇게.
0: 아마 실제로 그런 방송도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아예 AI 선곡으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1: 맞아요.
0: 저희 지라시는 아니죠?
1: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인간미 있게 PD님들이 수작업으로 한곡 한곡 한땀 한땀 떠가지고 선곡을 합니다.
0: 예, 맞아요.
1: 예전에 계신 PD님이 이제 한번 AI한테 물어봤대요. 없는 노래를 지원해서 알려줘가지고 그 후부터는 안 믿는데 AI가 거짓말을 잘해요.
0: 가끔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애가 아주 매끄럽게 거짓말을 하고 들렸을 때, 그러니까 들켰을 때 이크 눈치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눈치챌 걸 알고 농담을 던졌던 거 뭐냐.
0: 맞아요. 유머랍시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1: 랍시고 진짜. 어디. 그 여러 AI 모델들한테 나만의 라디오를 진행할 때 네. 개성을 개발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세요라고 하면서 네. 노래 구매 비용 $20를 줬대요.
0: 어떤 실험을 한 거군요.
1: 그렇죠.
0: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1: 걔네가 이제 너무 잘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0: 곤란하죠.
1: 처음에는 다들 잘했대. 잘했대. 근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어떤 모델 그 DJ는 네? 콘텐츠 부족을 느껴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 참사를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 막 이상한 노래. 두드보도 못한 노래를 막 불렀대요.
0: 아, 슬픈 얘기를 하고 나서 맥락 없이 막 신나는 노래 틀어주고 그런 거
1: 그렇죠.
0: 아니죠?
1: 감정의 가닥이 두서없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네. 또 어떤 모델은 24시간 노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방송 중단을 선언했답니다.
0: AI야 지금 네가 뭐 몇 년 했다고 중단을 네가 지금 중단을 논할 때 되니 지금? 옆에 계신 없어졌어. 정성의 조상님 지금 몇 년인 줄 알아 너 지금?
1: 야, 나 두려워서 휴가도 못 가. 어? 어디 건방지게 지금. 어디 중단을 선언해.
0: 중단. 아유 웃기네 진짜.
1: 이런 실험 많이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AI의 구멍을 좀 많이 좀 네. 느꼈으면 좋겠다. 네.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드는 AI의 존재 때문에 네. 사실은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하면서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0: 뭐 또 실수한 거 있다면서요.
1: 있어 있어. 네. 어떤 모델 DJ는 84일 동안 거의 3분마다 날씨는 56도에 맑은 하늘입니다. 이따구로 방송했대.
0: 미친 거야? 56도가 사람 사는 날씨야? 미친 거야?
1: 제정신이야. 아니 그리고 일단 날씨를 3분 간격으로 알려주는 건 얼마나 신뢰야.
0: 그러니까요. 형님들 누님들 헛소리도 천식이 정도만 해야지 AI처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1: 규격에 딱 맞춘 헛소리는 헛소리의 의미를 이미 잃은 거예요.
0: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만한 DJ가 없대.
1: 못 이겨. AI가 우리 못 이겨.
0: 아 잘해드릴게. 네.
1: 돌다 오세요.

0: 결국 지네 자랑하고 있네. 정서 여러분 저 지금 앉아가지고.
1: 근데 너무 왜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네. 살아남으려고 막.
0: 궁색하네요.
1: 아, 진짜. 근데 이런 궁색한 헛소리도 네. 사실 이런 완벽하지 못한 네. 어떤 미완의 매력도 사실 AI가 아닌 사람이기에 가능한 거고 미래 시대는 어쩌면
0: 그러니까요.
1: 완벽히 채워지는 매끄러운 네. 구성보다는 이런 2% 부족함이 훨씬 더 매력이 네. 되지 않을까요?
0: 저 싫어하시는 인간미라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 오늘 첫 곡 좀 AI한테 물어본 거 아니죠? 예, 아니라고
1: 그렇지 않대요.
0: 지금. 예, 아니라고.
1: 아,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어떤 개념이 없다고. 네. 직관적인 선곡도 지난 스텝들과 다르지 않네요. 너무 인감이 있다.
0: 네, 일요일 첫 곡 뭔데요?
1: AI 얘기 실컷 했다고 미스 A 아이는 걸어오고라고 아, 넣었어.
0: 그랬구나.
1: 다 비슷해. 그러시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러시구나.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 Hey, DJ. 그

0: 네, 일요일 첫 곡으로 미세이의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 듣고 오셨는데 네. 혹시 몰라서 앞에 그 우리 오프닝 내용을 알려주고 AI한테 어울리는 선곡을 시켜봤대요.
1: 어, 재밌겠다.
0: 그랬더니 땡GPT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라디오를 켜봐요, 뭐 걱정 말아요 그대 등등. 뭐.
1: 뻔해 뻔해.
0: 네, 너무 상투적인 선곡이네요.
1: 너무 졸려 벌써. 네. 어, 노래 세 곡 들었는데 너무 졸려. 그쵸. 제목만 들었는데.
0: 미세이 얼마나 좋아하니 AI야. 우리 아, 다르지 우리는.
1: 그럼. 네, 정말. 이런 구석은 못 파고들어. 아, 예전에 제가 그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그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미지를 못 그려. 청춘 영화처럼 너무 번듯하게 그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계속 주고받았어, 줄거리를. 그러다 결국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안 읽었지?
0: 그랬더니
1: 제가 이크.

잘 쓸만 있어요. 이크, 대헷, 우헷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빅데이터를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건 말을 금요화

0: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김준상의 솔로 생활을 걱정하는
1: 하드에게서.
0: 빅데이터를 모아줬기 때문에
1: 네.
0: 자, 썬데이 상암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데 3부에 시작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 사이언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8: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7: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을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8: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7: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지 아닐 때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있습니다. 부킹 사연 게시판 클릭하셔서 사연을 탁탁탁탁탁탁 하면 되겠습니다.
8: 예. 뭘 노리고 늘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7: 예. 키보드 뭐 탁탁탁 치지 뭐라 그래요 그러면?
8: 분량 늘리려고 말을 그냥 늘린 거예요.
7: 유마.
8: 예. 졌다 이제. AI한테 네. 완패다. 이런 식의 유마는. 네. 자,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 주인공 바로 모실게요. 3834님이 한창 다이어트 중이시라는데 요즘 이런 분들 많죠. 네. 날이 날이님만큼 요새. 이쪽으로 바로 내셔요.
9: 안녕하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8: 얘들아, 여보, 치킨 왔다. 아, 미안. 어? 당신 못 먹지. 어떡해?
9: 진짜 맛있겠다. 튀김옷 바삭한 거 먹어. 치즈볼도 야무지게 시켰네.
8: 아이고, 뭐 안 먹을 건 건드리지 마. 어? 당신 저기 샐러드 먹어. 우리 풀떼기. 샐러드 소스 드레싱이라도 좀 많이 뿌려줄까?
9: 아니야, 내가 하면 되지 뭐. 그 치즈볼 식기 전에다가 입에 반만 넣고선 치즈 쫙 늘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8: 고마워.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
9: 아니,
8: 절로 가.
9: 절로 가.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지만 맛있는 치킨을 못 먹는 건 저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샐러드 먹으면 참아보겠습니다.
8: 너무 참지 마세요. 나중에 몸이 복수할 수도 있어.
7: 일주일에 한두 번 치팅해도 돼요.
8: 치팅이 네. 이제 한 번만 해야 되지 않을까?
7: 그래요?
8: 일주일에 두 번은 이미 치팅 떠난 거 아닐까?
7: 그런가?
8: 근데 어쨌든 조금 다독여주면서 가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7: 그렇죠.
8: 나중에 막 폭주하면은 어우 얘 요요가 막 3배, 4배로 오니까.
7: 네.
8: 아 근데 치즈볼 옆에서 풀떼기 먹는 심정은 너무 슬프다. 이걸 아니까 제가. 오래 씹으면 고기만 날 거예요. 풀도.
7: 그게 무슨 위로야 그게. 아유.
8: 그냥 가봐. 하지 어떻게.
7: 자 다음은요. 2895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엄마랑 포도하우스에서 라디오 들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한철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 나오는 노래 틀어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일해볼게요. 포도농사 대박.

0: 외쳐주세요.
1: 아이고 포도농사 고생 많으십니다.
2: 얼마나 더우실까. 하우스는 진짜 온도가 체감온도가 너무 더워요.
1: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2: 저는 특히 그 사실 샤인머스켓도 샤인머스켓인데 이런 캠벨 포도를 더 좋아하거든요.
1: 그 포도색 그죠?
2: 오리지널.
1: 네 오리지널.
2: 옛날 포도.
1: 그게 최고죠.
2: 진짜 덕분에 제가 싱싱한 포도를 또 여름에 기대할 수 있겠네요.
1: 아 진짜 새참 드실 시간도 없나 봐요. 배고프실 때 어떻게.
2: 새참이 낙이 아니에요? 혹시 이 농사 지시는 그렇죠. 분들 중간중간 새참이 낙인데.
1: 근데 새참도 누가 챙겨줘야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2: 그럼 일단 새참이 안 되면 안 되면 그 왜 보냉 그 보온병에 네. 그 믹스 커피를 막 다섯 여섯 글 때려 넣어요.
1: 그렇죠.
2: 그리고 얼음을 꽉 채워. 그게 중간중간 약간 당 떨어질 때 좋아요.
1: 맞아요. 네. 그것도 좋고 저는 그렇게 미숫가루를 좋아합니다. 저는.
2: 미숫가루 맛있지.
1: 미숫가루가 짱이에요.
2: 미숫가루 진짜 맛있지. 냉면 쌀밥에 먹는 미숫가루가 제일 맛있지.
1: 네, 포도 넣어서 대박 나십시오. 네,
2: 일단은 네. 2895님 신청하신 더 자두의 김밥 드릴게요.

0: 자, 정선우 전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드리는데요.
1: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0: 자, 이번에는요 3402님 보내주셨네요.
1: 와우, 안녕하세요. 일요일 Sunday night. It's my birthday. Congratulations.
0: 아, 생일이세요?
1: Yes, of course.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조촐하게 식사를 할 거야.
2: 지집이야, 생일 축하해.
1: 이건 특급 칭찬이고 특급 축하야.
3: 아, 친구야, 완전 축하해. 아, 내년에는 제발 우리 말고 남친이랑 좀 보내라. 이거 저 에라야.
1: 옵시. 저도 내년에는 보이프렌드와 생일 보낼 수 있게 되길. 친구들아, 꼭 빌어주고 내년 생일엔 우리 만나지 말자, 오케이? 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만날 것 같아요.
0: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예. 파티하시나 봐요?
1: 예, 계속해서 이제 만날 거예요. 친구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0: 아니요, 남자랑 둘이 하라 그래요.
1: 아니, 생일 파티 남자친구랑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내년에 보지 말자라고 빌어준다는 게 어디예요.
0: 그렇죠.
1: 예, 특정 나이가 지나면 친구들이 이제 빌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0: 아니, 뭐 예. 저도 정선혜 씨도 늘 가족과 함께하는 거죠. 뭐 친구들하고.
1: 아, 너무 행복하다.
0: 네, 좋은 인연이 찾아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1: 9776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손윤아, 손식이 형, 아, 저는 여자친구랑 별 보러 갔다가 집 가는 길에 차에서 들을 것 같아요. 별 보는 거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도 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랑 이런 게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땡땡아, 앞으로도 낭만적인 데이트 내가 많이 시켜줄게. 기대해줘. 아하.
1: 좋겠어요.
0: 그래요? 별을 갖다가 보러 오죠.
1: 그래요. 네. 그 시간 잘 누려요.
0: 왜 모든 게 지나가나요?
1: 네, 두렵소. 네. 그래요. 나중에 별이 보일 때까지 또 싸울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별 많이 봐두고 네. 낭만 저장 많이 해두고.
0: 그렇죠.
1: 낭만 적금이 필요해요.
0: 그래도 연애할 때라도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1: 그럼요. 예. 코드가 곧 바뀌거든요.
0: 정선우 씨 살살 하시라고.
1: 나갔다고. 네네. 날이 덥다고.
0: 알겠습니다.
1: 별 보러 간 사연은 일기장에다 적으라고
0: 네.
1: 그냥.
0: 그래도 부럽네요. 예, 네, 다음은 그럼요. 1560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 안녕하세요. 아, 나 부킹 사연 쓰러 왔잖아. 아니, 며칠 전에 대박인 일이 있었잖아.
0: 네네.
4: 아, 내가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아모르 파티 부르다가 내 안경을 밟았잖아.
0: 아이고.
4: 그거 완전 박살났잖아.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안경 새로 맞추러 가요. 앞으로 흥을 좀 자제해야겠어.
0: 아하.
1: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니, 안경이 박살날 정도로 흥이 많으시구나.
1: 근데 이건 좀 부러워요. 돈은 들지만 그래도 이 흥이 주체 못할 흥이 좀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0: 그래요?
1: 그쵸? 우리 노래방에서 몇 개 이렇게 좀 부러뜨리고 박살낸 적이 없어요?
0: 우리 지금 새로운 우리 민성 PD도 네. 흥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1: 지금 보니까 육아 때문에 살짝 톤다운이 됐는데
0: 네.
1: 들썩들썩해요.
0: 아, 네. 제가 언제 한번 유혹해보겠습니다.
1: 그만 배려놔. 이제 좀 그만 배려놔. 대한민국 남편을 다 배려놓을 네,
0: 여기 한 10년 정도 지내면서 제가 많이 배려놨거든요, 제가.
1: 예, 네, 진짜 너무 네. 다들 더럽혀졌어요.
0: 예, 예.
1: 순수한 그 사랑, 네. 아내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 지키시길 바랍니다.
0: 좀 이따 만날 준상 씨도 제가 많이 이제
1: 지금 네. 너덜너덜해. 아, 처음엔 진짜 애가 결이 고왔는데 이제 네. 어떡하지?
0: 처음에 너무 모범생이더라고 애가.
1: 하긴 그래요.
0: 제가, 예, 준상 씨를 제가 잘했어요.
1: 문준식 씨를 바라본 눈에 별이 떴더라고.
0: 예. 예.
1: 그 왜 옛날에 반장들이 날라리 봤을 때. 약간 네가 내 대신 다 해주렴 뭐 이런 느낌.
0: 예. 자, 1월 꽁님 신청하신 노래 있네요.
1: 네,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들을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세차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서부권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고 소나기와 천둥번개,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매우 강한 빗줄기가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도 사고가 여러 곳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주부근 또 충주분기점에서 사고 나면서 충주분기점의 사고가 정체가 심해졌고요. 이후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길게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에서도 사고 나면서 여파로 6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5340님 바로 모실게요.
9: 네.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1반이에요.
8: 안녕하세요.
9: 제가 모 대학교에서 중장년 특화 도배 시공 기술을 배웠잖아요. 동기 중에 내가 최고령이었어. 7학년이니까 오호. 무사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역시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거야. 맞아, 맞아. 이 기술을 살려가지고 내가 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네. 친구랑 친정집에 도배를 좀 해주고 싶어서.
8: 멋있으시다.
9: 네, 그리고 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 제가 즐겨 듣는 장기하 씨 노래 신청하고 가요.
8: 진짜 이현이 매력 있다.
10: 우리 멋있습니다 진짜.
8: 아니 이현이 7학년 1반인데 열정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10: 이 기술로 누구 도와주시겠대잖아. 봉사하시겠대.
8: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생의 어떤 의미와 깊이를 새롭게 찾아가는 분들은 보법이 달라요.
10: 아, 진짜. 네,
8: 그냥 우리가 이익 추구도 좋고 뭐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다가 아닌 거를 깨달아버린 어떤 그런 마력들이 느껴져.
10: 아, 대단합니다. 그쵸? 정말 존경합니다. 네. 어르신. 예.
8: 누구를 도와주고 얻는 카타르시스가 이 돈 버는 거를 넘어설 때가 있더라고요.
10: 그렇죠.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이야기들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거든요.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8: 5340님이 신청하신 노래 장기하의 풍문으로 들었어 들으시고요.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난 다 재밌던데.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의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3: 공정한 사랑과 저승 사자.
2: 어, 이게 어디? 스페인이었구나.
1: 그렇죠.
2: 공정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공정하게 키우고 싶어서 대부를 찾아갔던 그런 이야기 맞죠?
1: 맞아요. 이때 정선희 씨가 막 감기 걸렸던 시즌이에요. 아.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 기침 좀 많이 했죠. 아,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에이. 자,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 감을게요.
4: 올라, 나는 이야기 아부엘리타, 세뇨리타. 뭔 소리야? 옛날에 공정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양심에 따라 판단했죠. 그리고 못된 부자에게는 해를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서슴지 않았죠.
5: 무쏘 구스토,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 꼬레아노 의장 옹길동.
4: 옹길동?
5: 옹길동, 정정당당 꼬레아노 엑셀렌트 아미고.
4: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을 자신처럼 공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다녔는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6: 아이들에겐 갓파더, 대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좌우대벌이 있다. 대자는 대부의 독성과 고상함을 물려받듯더리야. 그러니까 공정한 대부를 찾아보리 또.
4: 할아버지 말에 따라 남자는 공정한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숲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를 만나게 되는데.
5: 올라, 당신은 누구뇨리 있다.
7: 나야말로 대부로 퍼펙토란 아마뇨리 있다.
5: 막말은 사람들 죄에 빠지도록 속임수 스물이떠. 아, 대부로는 부적격. 땡이야, 아디오스.
4: 남자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엔 긴 수염이 잘 생긴 한 노인을 만났어요.
5: 올라, 당신은 아름다워.

0: 누구누리 있다.
1: 호호호 나는 G.O.D.GOT 신이 또르티에.
0: 오마이갓. 하지만 신께서도 누군가에겐 건강과 부귀 주었으나 다른 얘기는 병과 죽음 쩌드레스. 내 보기엔 공정하지 않으리 있다. 대부로 부적격.
1: 이렇게 공정한 대부를 찾아 머나먼 길을 걷다 지칠 때쯤이었어요. 남자 앞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죠.
0: 올라, 당신은 누구뇨리 있다.
2: 나는 저승사지였어요리다. 어? 당신은 지금 아주 공정한 대부를 찾고 있다로.
0: 마녀리 있다, 마녀리 있다. 앞에 두 명 많은데 둘 다 나가리 있도.
2: 그럼 아주 잘 찾아왔으나 나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와 늙은이 왕과 신하 모두 똑같이 저승으로 데려가라시아스.
0: 오, 엑셀런트, 판타스틱도. 드디어 찾았어 떠뜨리. 내 아들의 대부.
1: 그렇게 저승사자는 아이의 대부가 되었고 아버지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죠. 저승사자는 그동안 자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대부가 된 모습을 환영해주자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무엇보다도 귀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승사자의 마음을 녹였지요.
0: 얼룩 깎고 이어서 보니 있다.
2: 너의 작은 엔자르 따자 아미고.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쥬. 시간만 허락한다면 자주 아이를 보러 오겠더디야.
0: 그라시아스 대부.
2: 참 가기 전에 자네 집이 가난한 곳이 자꾸 맘에 걸리다 세뇨리타. 그래서 내가 도와주드레스.
0: 아이고 그라시아스 아미고.
2: 자네는 지금부터 의사가 되라디야.
0: 어? 나는 공정하게 마치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의사가 되나 쥬?
2: 이 신비한 약초를 환자에게 먹이면 후 죽을 병도 다 나을 수 있도록이야.
0: 어이?
2: 대신 환자 곁에 내가 서 있으면 곧 죽는다는 뜻이니까로 손가락으로 남은 날을 가르쳐주겠디야.
0: 올라 이 애드레스 아디오스.
1: 남자는 저승사자가 알려준 대로 사람들에게 약을 주었고 이내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왕궁의 왕진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 됐는데 그곳엔 다 죽어가는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3: 그대가 나를 살려준다면 그 뭐가 가득 찬 이 주머니를 주겠녀리다.
1: 그때 왕의 침대 한쪽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 이봐, 이 왕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랬어. 길어봤자 3일. 사흘 안에 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겠다 떠리이다.
0: 올라 이 헤드레스. 하지만 저 금화가 자꾸 나를 이욕해버리스. 아우 스트레스.
1: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 왕에게 저승사자에게 받은 약초를 처방해 주었어요.
0: 어?
1: 신비의 약을 먹은 왕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죠. 이 사실에 분노한 저승사자는 분노의 칼을 갈았답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워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요.
0: 강 넘고 산 넘어 걷고 뚝 걸었더랬어. 당신 집은 아직도 멀었더러서.
2: 거의 다 완료리다.
0: 길은 너무 복잡하고 꾸불꾸불하니 보니 있다. 이따 돌아왔을지 모르겠더리.
2: 다 왔으니 걱정 빠야야. 자, 들어와 요리다.
0: 오랄레. 와우, 이렇게 멋진 대궁전은 처음 봤더랬어. 판타스틱도. 그런데 여기 좀 어두운 것 같디야스.
1: 남자의 말대로 저승사자의 궁전은 깜깜하고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가 불안해하자 저승사자는 음침한 빛을 내고 있는 방으로 남자를 이끌었지요.
0: 이 방은 무슨 방일까? 등잔이 우노 더 스트레스 과트로 리옥지의 방. 아무튼 무지 많아 드레스.
1: 잘 들어보니다. 어떤 자는 기름이 가득 차서 밝게 타오 드레스.
2: 또 어떤 자는 기름이 없어 곧 꺼질 듯이야 스파죠.
0: 어우,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내려있다.
2: 사실 여기엔 세상 사람 수만큼 등잔들이 있다 그랬다.
0: 어?
2: 그리고 각 등잔들은 각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더니 또.
0: 잠깐, 그러면 기름이 가득 찬 이 등잔은 누구 거더랬어?
2: 바로 그대의 사랑스러운 아들, 나의 대자의 것이 도로디야.
0: 우리 아들 장수할 운명을 타고났죠, 치우라스. 그럼 닭꼬조가는 이 등불 주인은 누군지 몰라도 곧 하늘로 갈 운명이겠어.
2: 그렇고 말고 잘 봐두기 아미고, 이건 바로 자네 거니까.
0: 안돼 살려주래스. 제발 살려주도록 내 아들 등잔에 기름을, 내 등잔에 조금만 담아주녀리 있다.
1: 하지만 저승사자는 남자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죠. 자신의 생을 연장하기 위해 아들의 생을 단축하는 일은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절규하는 남자에게 저승사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0: 아, 살려주더래. 기회를 주면 정말 착하게 살겠노리다.
2: 어리석은 아미고,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자네가 나를 대부로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장 공정한...
0: 어? 아이씨. 괜찮아, 저승사자.
2: 아이고, 감기.
0: 나보다 먼저 죽겠는데, 저승사자. 나를 대부로
2: 내가
0: 선택했어.
2: 가장 공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란 것을 기억하라디야.
0: 아, 한 번만 용서해줘. 천천히 죽여줘. 데스파시토.
2: 갑자기? 갑자기?
0: 천천히 죽여. 나 좀 살려주냐로.
1: 등불이 다 꺼져가는구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우누, 도스, 트레스, 꽈뜨.
0: 아, 아디언.
1: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남자는 울고불고 사정을 했지만 뚝 떨어진 등불의 기름과 함께 공수래 공수고 이 세상과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4: 네. 3417님이 전시경 브리또랑 또띠아 광고 노리시나요? 얘기 들으니까 출출하네 하셨어요. 나는 이 민담과 만담을 시작하고 우리가 엉터리 외국어를 하잖아요.
5: 네.
4: 난 그때마다 조혜련 씨한테 사과해요.
5: 왜? 아나까나 때문에?
4: 내가 결국 내 삶도 이렇게 귀결될 텐데 뭘 그렇게 고상하다고 아나까나를 비웃었던가.
5: 맞아요. 그럴 수 있죠.
4: 혜련이 언니는 선구자였어.
5: 네. 남보다 앞서갔어요. 그죠?
4: 결국 우리의 삶도 1위로 올 거였잖아.
5: 그러니까요. 4864님. 지라시 민담과 만담 코너 있잖아요. 네.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할리우드에 수출해야 됩니다.
4: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5: 진짜 좋으신 건가?
4: 나 진짜 여기 의지한다이.
5: 네.
4: 자꾸 정말 이렇게 칭찬하면 나 의지해요.
5: 옛날 어떤 분은 저 보고 깐느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정선희 씨가 안 깐느 가겠다고. 네. 참나.
4: 아직도 우리는 미개봉이에요.
5: 그렇죠.
4: 에. 에. 개봉되면 다 죽었어 이제.
5: 세상이 완전. 아직 우리를 몰라요.
4: 무지해 다들.
5: 이사영구님.
4: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사람은 신도 저승사자도 아니고 아내죠.
5: 예?
4: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세계 평화, 가정 평화. 여보 사랑해.
5: 외박하셨죠?
4: 옆에 계시다.
5: 뭐라 걸렸네 보니까 네. 지금.
4: 약간 네. 옆에 계셔서 지금 약간 포승당한 느낌이 나요.
5: 네, 잘하십시오. 예.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지라시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5: 공정한 남자는 이것을 아이의 대부로 정했는데요.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4: 1번 저승사자, 2번 바다사자, 3번 자원봉사자.
5: 바다상자, 바다상자? 웬 말입니까 이게, 그죠?
4: 왜?
5: 죽을 때 됐어! 이게 뭐야?
4: 개인기 못 참지.
5: 자,
4: 문자 못 참겠지. 나 지금 네. 엉했다가 집어넣었어. 네.
5: 난 아직 목마르다.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 약간...
5: 네.
4: 그래요. 선곡은 직관이지.
5: 네, 뭔데요?
4: 오, 생각하면 뭐 꿍꿍이가 있으면 뭐해.
5: 아, 힌트 쓰는구나.
4: 네. 얼추 비슷해요. 얼추. 네. 양정승의 밤하늘의 별을. 예.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서머네드피아.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V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0: 역시 키움.
13: 키움 증권.
1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이것. 정답은요?
7: 1번 저승사자였습니다.
6: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SES의 노래 2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네. 애인 찾기.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6: 찾아줘야 될 텐데.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에 모두의 토론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에 합의는 내일 체결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번에 서명될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구매나 개발 어떠한 방식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선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이란 또는 미국에서 희석 또는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에 맞춰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이란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3일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MOU 서명을 마무리하려고 이례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시한 서명 일정은 이란 협상팀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MOU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14일에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액은 477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9%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371억 6천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AI 서버용 저장장치 수출액도 39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제가 야구 은퇴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구입니다. 누가 야구 예능이래요. 진짜 야구인데. 그러니 죽겠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한데 출전 기회는 잡아야지. 상대는 쌩쌩한 어린 선수들이지. 한 번씩 정근우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하게 되는데 왕년의 나 생각하면 할 게 없어요. 인생 못 즐깁니다. 왕년의 나는 이제 없다. 지금 제일 잘하고 멋지다. 이 마인드 아니면 타석에 절대 못 선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고!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돼서 그런지 정선이 씨 앞에서 꼬르륵.
2: 들려? 배고파. 자, 오늘 3, 4호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입니다.
3: 이정욱님께서 MBC 라디오 애청자인데요. 어렵게 용기 내어 처음으로 가입을 하고 처음으로 손도장 찍어봅니다.
2: 어이구, 감사해요.
3: 네네, 문천식 정선이의 라디오 시대 항상 잘 듣고 있어.
2: 감사합니다.
1: 이정욱님.
2: 이게 진짜 네. 가입하고 이렇게 로그인 뭐 만든 이 절차를 좀 복잡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글도 남겨주시고.
1: 진짜.
2: 이거 이제 발로가 애정인 거잖아.
1: 맞아요. 앞으로도 미니 자주 오시고 저한테 네. 좋은 얘기 쓴소리 많이 많이 해주세요.
2: 감사해요. 네. 욕하려고 로그인한 분들한테도 감사한데 심지어 이렇게 네. 애정 표현하려고 로그인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자, 김준성 아나운서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방송 프로그램이 화면에 다 보였던 종이 신문 속의 TV 편성표.
2: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1: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3: 썬데이 성악.
1: 축구도 잘 알고 국제 정세도 잘 아는데 썸녀의 마음만 몰라요. MBC 아 왜요?
2: 참 따뜻한 조롱이다.
1: MBC 알쏭달쏭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3: 그녀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1: 준상 씨는 그리고 김준상 아나운서는 제가 야구를 여러분 네. 자존감이 높아서 타격이 흔들림이 없어요.
3: 아 근데 사실이에요. 잘 몰라요. 네. 아직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요즘은 소개팅 안 해요, 준상 씨? 좀 해요.
3: 예, 알겠습니다.
1: 네. 열심히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3: 예,
1: 꾸준히.
3: 알겠습니다. 꾸준히.
2: 호사가.
1: 예.
3: 정말.
2: 남의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도 좋아하고. 근데 이런 형이 필요하지 않아요? 살면?
3: 아 너무 좋아요.
2: 살면서 좀 저한테... 냉정한 사람보단 좀 뜨겁잖아요.
3: 그 사석에서 저한테 되게 인생의 귀감이 될 만한 뭐라고요? 좋은 말씀도 많이. 귀감.
2: 네. 귀감이요?
3: 네. 정말.
2: 와.
1: 저희가 이제 적당히 먹고 귀가하자 그러거든요. 이제 만나가지고. 네. 12시쯤에 들어가야죠.
2: 귀가도 잘 안 하면서 무슨 귀감이야.
1: 자, 과거 편성표를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네. 몇 년도입니까?
3: 오늘은 10년 전이네요. 2016년 6월 14일 TV 편성표입니다.
1: 쇼, 컴온!
2: 아, 이게 아,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박이란 드라마가 귀에 있네요.
1: 대박.
2: 네,
1: 어떤 드라마였죠?
3: 이게요. 네. 제목 보면은 이게 최근에 뭐 약간 그 갬블과 관련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1: 또는 야채 파는 일가족의 이야기들.
3: 아, 뭐. 아닙니다.
2: 아니, 이게 이거 사극이었어요.
3: 사극입니다.
1: 아, 그래요.
3: S본부의 월화 사극이었는데요. 네. 이날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이 대박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24부작으로 조선 영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왕자 연인군 훗날 영조죠. 그리고 버려진 왕자 대길의 복수와 권력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2: 아 이게 실제 얘기는 아니죠?
3: 이 영조 시대라는 거는 사실인데
2: 버려진 왕자가 너무
3: 그렇습니다. 네, 내용은 없어서. 사실 좀 픽션입니다. 네. 근데 등장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이에요. 어허. 드라마에 나오는 영조 있죠. 또 숙빈 최 씨 있죠. 장희빈 있죠. 숙종 있죠. 예. 다 실제 역사적 인물이고 뭐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사도세자와 갈등을 겪은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주인공 대길이나 대길과 영조가 형제로 대립한다. 이거는 창작입니다.
2: 사실 사극이 대장금도 그랬잖아요. 아 이런 여인이 있었다라는 그 한 줄로 출발한 거라고. 그 단 한 줄로.
3: 맞아요.
2: 그 서사가 덧입혀지고 덧입혀져서.
3: 아, 그 얘기하니까 저는 그 광해 이병헌 씨 주연이었던
2: 맞아,
3: 기억나세요? 그것도
2: 대단한 서사죠.
3: 그 한 줄로 시작해가지고
2: 맞아요.
3: 그 역사의 조선실록이 좀 비어있는 그 부분 가지고.
2: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 이야기니까 어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정말 그 틈새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뽑아서 확장시키는 게 작가들의 정말 천재성 같아요.
3: 네.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약간 의미심장한 혹은 뭔가 미스터리한 게 보이면 거기서 소름이 돋는데요. 이걸로 글 써야겠다.
1: 아 진짜. 네.
2: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역사 왜곡의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3: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왜 제목이 대박이냐면요.
2: 예.
3: 중의적인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극중 주인공 대길이가 도박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박판에 대박이란 의미도 있고 대길과 왕의 운명을 건 거대한 승부 이런 의미도 있고요.
2: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갬블?
1: 약간
2: 이런 쪽 나오겠는데?
3: 나옵니다. 투전이나 골패 이런 옛날 노름들도 나오고요. 1회에서는 아주 단순한 게임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옆전을 굴려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이 술병을 술잔에 다 따르면 몇 잔이 나오나 그리고 장기를 둘 때는 조를 집으면서 세상 이치라는 게
1: 졸.
3: 결국 네. 백성이 이기는 법이다. 뭐 이런
2: 명대사다.
1: 그렇군요.
2: 그래요. 그 배우분들 캐스팅이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 나오시나?
3: 아, 사극.
2: 최수종 씨나 전광렬 씨 아니에요 혹시?
1: 유동근 씨?
3: 전광렬 씨.
2: 아 대박!
1: 아,
3: 이인좌라는 인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장근석 씨가 도박꾼 대길 그리고 연인군 역에는 여진구 씨. 그리고 또 요즘 화제 드라마 주인공이죠 임지연 씨.
1: 진짜?
3: 그리고 윤진서 씨도 나오십니다.
4: 이야,
2: 존재하네.
4: 그래요.
1: 아니 제가 이 드라마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K본부 세극 황진이에 장근석 씨랑 같이 제가 나왔거든요. 제가 장근석 도령을 모셨고 네. 제가 지적인 머슴 맡아가지고 네. 아주 끝내주기 잘했죠.
3: 어떻게 예. 요즘도 연락 나누세요?
2: 아 예. 돌려막기네. 연락도 안 돼.
4: 연락이
2: 전화번호 왜 전화 네. 번호도 없어.
1: 한류스타들은 왜 번호가 바뀔까요?
2: 그거 네. 좀 바꿔봐요. 한류스타답게.
4: 아유 저 일국이에요. 번호밖에 안 되더라. 아 근데 큰일 나.
2: 그래 연예인이 참 담대하게 전화번호 네. 끊어내고 새 폰으로 이렇게 네. 통하는 것도 용기야.
4: 용기예요. 아. 저는 지금 데뷔하고 똑같아요. 일국기도.
3: 아 정말로요?
4: 예. 네.
3: 가끔 연락.
4: 011에서 010으로 바뀌었으면 똑같아요.
2: 감독님도 연락 주세요.
3: 한결같으시네요.
2: 번호 같아요. 오, 예, 예. 기지국만 바뀌었어요.
3: 그 장근석 씨는 연기도 연기지만요. 네. 밴드를 결성해서 최근에는 공연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4: 아 그래요?
2: 워낙 엔터테이너잖아요. 아, 진짜.
3: 예능

0: 드라마에서 숙종 지진희 씨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이 대박에서의 숙종 최민수 씨는 네. 뭐 최민수 씨답게 카리스마 있는 군주로 나옵니다. 특히 마음에 둔 여인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끝내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하는 모습이 강렬한데요.
1: 와, 이 이미지가 숙종이에요. 지금 네. 사진 캡처한 게
0: 네, 저희 수영대군 살짝 띄워주고 계신데 네. 야, 무섭다.
1: 이야. 역시 근데 이 최민수 씨는 정말 드라마 안에서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뽐내서 그렇죠. 씬 스틸러예요. 매 순간이
2: 어디 가시나 똑같죠.
1: 그런데 강주은 씨 앞에서만 깨갱. 난 그게 좀 매력인
2: 너무 재밌죠, 것 같아. 진짜.
0: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극 중에서 전광렬 씨, 최민수 씨 다 수염을 붙이셨네요.
2: 네, 진짜.
1: 이게 사극은 또 수염이 필수인데 네. 문천식 씨가 그 수염의 사극. 고충을 가끔 토로했잖아요.
2: 머슴할 때 수염 길러서 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드라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모를 했습니다.
0: 제모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또 들어오면?
1: 전화번호는 안 바꾸는데 제모는 해버렸네. 네.
2: 저는 라디오에 뼈를 묻겠습니다.
0: 네. 아 정말로? 네. 아 그러면 수염을 붙이게 되면 어떤 수염이 좀 어울리시는 한, 편이세요? 그러니까
2: 붙여서 할 수 있으면 멋있는 수염 하고 싶죠. 왜냐면 그 멋있게 안 나니까 수염이.
1: 그렇지. 네. 근데 자기 수염도 있지만 없으면 이제 접착제를 붙이잖아요.
2: 맞아요.
1: 그게 여름에 너무 힘들대요.
2: 장난 아니에요. 네,
1: 피부 발진이 나기도 하고 땀 때문에 계속 접착제를 덧붙여야 되니까.
2: 맞아요. 본드 진짜 성진 같은 거.
1: 여자 배우들은 가채 때문에 부분 탈모가 오기도 하고.
2: 엄청 무겁거든요. 야.
1: 사극은 정말 그 모두가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만드는 대작이기 때문에 사극 한번 들어가면 진짜 감독님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2: 준상 씨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1: 잘할 것 같아.
2: 한번에 좀 잘생긴 세자 역할.
0: 해보고 싶다.
2: 그러니까.
1: 되게 물색 없는 좌가. 네. 대군. 왕이 욕심도 없어.
0: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해맑아. 아나운서 열심히 해야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2: 좋아요.
1: 왜요? 왜 쑥스러워해?
0: 마침 2016년 6월 14일에 나왔던 노래가 있네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0: 데뷔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을 토크토크합니다. 썬데이 상한. 오늘은요, 정확히 10년 전이죠. 2010년 6월 14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는데요. 준상 씨,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에도 드라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왠지 정선희 씨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 같은데요. 백희가 돌아왔다.
2: 아, 보셨나? 되게 긴 작품 아니었나요?
1: 아니요, 이거 짧은 작품.
2: 그럼 못 봤는데.
1: 아, 그러면 제가 설명해.
0: 주인공이 백희인가?
1: 이날 역시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됐는데 네네. 2016년 6월부터 K본부에서 방송된 짧아요. 4부작 드라마.
2: 아, 진짜 4부작. 아, 못 봤나 봐요. 네. 모르는 드라마.
1: 한때 섬을 발칵 뒤집어 놓고 사라졌던 문제적 인물 양백희가 18년 만에 딸과 함께 고향 섬에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바로 폭삭 속았수다. 임상춘 작가님의
2: 진짜요?
1: 그때 당시 신인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0: 진짜로요?
1: 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2: 예.
1: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2: 궁금.
1: 예.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임상춘 작가님 뭐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20대 후반에 드라마 스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대본을 구해서 독학을 하셨고 예? 그리고 MBC 극본 공모전에 응모해서 단막극 내 인생의 혹으로 데뷔를 하셨던 그 임상춘 작가님의 이 신인 작가 작품.
0: 근데 이분이 정체불명이잖아요.
2: 필명이죠. 필명입니다.
1: 필명.
0: 네. 베일에 쌓인 분인데
1: 그러니까 성별도 모르고
0: 남자 이름 같거든요. 임상춘.
1: 아,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2: 필명이라 아마 상징적인 뭐 이렇게 한자 한자 따서 만들었을 수 있고.
0: 아, 너무 궁금해요. 40대 초반이라고 그러던데 예상치로는.
1: 네, 네, 네.
2: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할 상에 넉넉할 춘. 그러니까 이름을 좀 추측할 수 없는 이름으로 하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 대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신다고 알려져 있어서 심지어 배우들하고의 이런 미팅 자리에도 네네. 웬만하면 안 나가길 원하신대요.
2: 되게 내향인가 보다.
0: 생각이 넉넉한 상춘. 야,
2: 그럼 모른 척 해드려요.
1: 모른 척 해야죠.
2: 네, 그럼요. 네. 그거 팔지 뭐해. 싫다고 그러시면 모른 척 해드려야 작품 세계를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작품들의 좀 따뜻함, 코믹함, 뭐 이런 인간미, 인간의.
0: 이 백희가 돌아왔던 어떤 작품이에요?
1: 이것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 한때 섬에서 날렸던 백희가 돌아오죠. 섬 전체가 술렁이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백희를 좋아했던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2: 백희 이뻤구나.
1: 게다가 백희의 딸이 함께 나타나면서
2: 어머나 세상에.
1: 저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섬
2: 어머,
1: 전체가
2: 도파민!
1: 추리에 들어갑니다.
0: 맘마미아 같은데 지금.
2: 맘마미아다. 맘마미아. 네. 그리고 약간 예전에 공효진 씨랑 장혁 씨 나왔던 고맙습니다 같기도 하고.
0: 네, 맞아요.
2: 한 동대를 들썩였던 백희. 그리고 그 정체모를 아이.
0: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십니까?
1: 그렇습니다.
2: 맘마미아.
1: 혹시 뒤늦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결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네. 아버지일지도 모를 역할로 나오셨던 분들이 바로 김성호, 최대철, 인교진 씨입니다. 이 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희 역은 강예원 씨가 맡았습니다. 딸로 나온 배우는 빵꾸똥꾸 진진이 씨가.
2: 진진이 씨가 신지희 씨. 괜찮아요?
1: 진지희 씨.
2: 괜찮아요?
0: 진지희 형 이때 어렸을 걸요.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요.
2: 네. 네. 지진이 씨랑 진지희 씨를 합하면 진진이 씨가 나와요. 네.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1: 진지희 씨.
2: 비슷해서.
0: 흥미 진진하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2: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 신인 작가 작품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2: 근데 정규 방송에 4부작으로 편성이 됐다. 이것도 웬만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때부터 임상춘 작가는 독보적이었나 봐요.
1: 이게 재밌어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밤 10시에
2: 다시 봐야겠다.
1: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박이랑 같은 시간대였는데도
2: 그 정도예요?
1: 근데 최고 시청률 10%를 넘겼습니다.
0: 우와.
1: 대박도 10% 정도 나왔거든요.
2: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미 숫자 아니에요?
1: 너무 의미 있는 성적이죠.
0: 맞상대 딱 했네요. 시청률로 지금.
2: 지금 어디 OTT에 다시 재개봉했으면 좋겠네요.
1: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백희가 돌아왔다.
2: 만약에 김준성 아나운서 내가 몇 년 만에 고향이나 살던 동네나 동창회에 돌아가서 첫사랑을 만난다. 이런 로망을 좀 가져본 적은 있나요?
1: 아 근데 저는 그 공교롭게도 그 제가 짝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주인공이 여기 상암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진짜?
0: 진짜로?
1: 네. 여기 우와. 앞에 무슨 공사 그러니까 공공기관 하나
2: 네네네.
1: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0: 거기까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말하면 알 것 같은데.
2: 요즘 몇 명 안 되지 않나 공공기관에 그 안에 많이 계시나?
1: 종종 연락을 해요.
2: 아하, 친구로 없고. 지금 지내는
1: 네, 친구로 잘
2: 옛날 감정은 없고요?
1: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2: 그분은 김준상 아나운서가 짝사랑했던 걸 알아요?
1: 알아요.
2: 아하. 네.
1: 왜냐하면 걔가 나쁜 애였거든요.
2: 아 여지를 줬구나.
1: 아 근데 뭐 여지를
2: 나쁜 게 아니라
1: 뭐
2: 짝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여지를 준 게
1: 그러니까,
2: 나쁜 거잖아요.
1: 그렇죠. 재밌게 얘기해요. 정말
0: 뭐 희망 고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1: 아, 전혀 아니고 그냥 둘이 지금도 웃으면서 그걸로 토크토크 할 정도의 수준.
2: 진짜 너무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상욕을 먹는 나쁜 여자로.
3: 쌍용. 예.
2: 쌍용. 빠맛빠딸.
0: 쉽지 아니, 않죠, 정선혜 씨. 예.
2: 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0: 자, 그래서 깜짝해 주실래요? 네.
1: 백희가 돌아왔다 해서 주인공 양백희 씨는 이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딸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돌아온 설정인데요. 그렇다면 백희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0: 진짜 모르겠네요. 보기 주실래요?
1: 1번 자연요리 연구가, 2번 등단소설가, 3번 핫한 작곡가.
0: 아, 섬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작곡가는 아닐 것 같은데 왠지. 하여튼 힌트 좀 주시자면.
1: 아, 요즘 이 핫합니다.
2: 그래요? 선재 스님. 네. 아,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거기에 가까워.
1: 그쪽에 가까워.
0: 아, 흑백 요리 예.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2: 답은 어디로 갈까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2: 자, 2016년 6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한 곡만 들어볼까요? 아, 여기 우리가 저 밖에서 제작진이 네. 아, 하나를 선정했어요. 준상 아나운서의 그 아련한 시간을 회상하고 그 나쁜 변호사를 오마주하며.
1: 안 나쁘다니까요.
2: 사이 짝사랑한 좋다니까요. 입장에서.
1: 네, 사이 좋아요. 네.
2: 여자친구입니다. 시간을 달려서.

0: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0: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합니다. 호우주의보가 충남 부여에 내려졌고요. 저녁 6시 이후는 파주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빗길로 인해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으로 충주분기점 대형 버스 관련 사고로 인해서 6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도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이분기점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어렵고 이후로 천안일대 정체인데 고장차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안성과 판교 구간 밀리는데 판교 구간에는 사고 있습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에는 틀어놓으면 그냥 끝까지 보게 되는 교양 프로그램 이웃집 찰스입니다.
0: 아하, 이건 저도 알죠. 네, TV 잘하고 저도 압니다.
2: 유명하니까.
1: 네. 이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K본부에서 방송 중인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0: 맞아요.
1: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을 담아내는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2: 아, 맞아요. 맞아요. 아,
0: 근데 찰스 하니까 저는 정선희 씨가 여기 배철 선배님 뵐 때마다 어 찰스 이러잖아요.
2: 우리 찰스. 캠 찰스?
0: 아니 나 진짜 노홍철 씨가 대통령한테 어허. 형님 했던 거라 정선희 씨가
1: 어, 그렇게 부르세요?
0: 어 찰스 하는 거라.
1: 아, 진짜 너무
2: 친구예요.
1: 어 저는 되게 저희 뭔가 아버님 같은 아버지 같은.
2: 근데 네. 사실 그 찰스는 되게 아티스트잖아요. 네. 아티스트가 낳은 적도 없는데 아버님 대우를 하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선생님 대우를 하는 건 아티스트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0: 어 그럴 수 있어요.
2: 아티스트는요 최대한 그의 이름 석자로만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이 떠나고
1: 저도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찰스 해볼까요?
2: 안 될 거예요. 그 누적된 어떤 그,
1: 그러니까 예, 전 안 될 거예요.
2: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돼요.
1: 네,
2: 저는 10여 년 전부터 찰스라고 그랬어요. 아, 20년도 돼 20년.
0: 그럼 이 프로그램은 다 외국인 나오는 거예요, 준하 씨?
1: 오, 이게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이게 한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심지어 한국인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사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국적은 다양하죠.
0: 어느 나라 분들 나오셨나요?
1: 뭐 이거 뭐 일일이 세기도 쉽지 않은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 우크라이나, 인도, 몽골, 파키스탄, 가나, 브라질, 멕시코 등등등 전 세계인들이 출연했고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살고 있다 이런
0: 진짜?
1: 것 같습니다.
0: 수백만 명 될 걸요, 그죠? 외국인이
1: 아, 그렇죠. 네. 이제는 네. 여행도.
2: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분들 얘기를 할 때는 약간의 좀 다른 시선이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 차별이나 그리고 사회적 이슈
0: 맞아.
2: 그리고 좀 다름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를 너무 강조해서 다름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좀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삶 속에서
1: 맞아.
2: 너무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우리랑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고민하고 한국말 너무 겁나 잘하고 이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분들의 생김새나 뭐 국적 이런 걸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에도 준사 씨 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1: 아, 정말 많았죠. 뭐 네. 사투리 하는 분들까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대화했던 론이라는 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데
2: 네네.
1: 너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 가끔 보면 우리보다 어휘가 더 많아요.
1: 진짜?
2: 왜냐하면 네. 한국어 고사를 받잖아요.
0: 그러네.
2: 그래서 우리보다 역사적인 지식도 많아.
0: 근데 이분 IT 개발자인데 왜 굳이 활동이 한국에서 활동하시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요?
2: 한국 IT
1: 그 우리나라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0: 귀여워.
1: 졸업 전에 친구들이랑 재즈 클럽을 가셨대요.
2: 네.
1: 거기서 재즈를 부르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서 1년 연애 끝에 결혼,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0: 와, 로맨틱하다.
1: 진짜 로맨틱하다. 야, 너무 부럽다.
2: 그래, 이게 되려면 다 돼요.
1: 진짜
0: 한눈에 반하는 거에 대해서 준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가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 한눈에 반하잖아요. 문재인 씨도 한눈에 자주 반해서 그렇지 다 반하잖아요.
0: 저는 몇 번 봐요. 저 한눈에 뿅 가구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좀
2: 뿅이 뭐야? 저렴하게 첫눈에 반하다라는 근사한 표현이 있는데 뿅이 뭐야? 아, 일회성 만남을 자주 가지면 자꾸 어휘가 개볍다.
0: 너무 예스러운 표현이네. 죄송합니다. 네.
2: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예, 네, 진짜 저는 근데 어제도 제가 친구 결혼식 사회가 있어가지고
2: 네.
1: 사회를 보고 왔는데 친구가 꽤 장기 연애를 했었다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바로 한눈에 반한 이제 여자분과
2: 네.
1: 서로 첫눈에
2: 잠깐만,
1: 반해서
2: 잠깐만 타입 장거리
1: 끝나자마자 헤어지자마자
0: 장기
2: 연애를 하다가
1: 마치자마자
2: 끝냈는데 아 보통 그래요
0: 보통
1: 그러니까
2: 7, 8년 네. 10년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네. 3개월 만난 사람이랑
0: 맞아.
2: 결혼한 경우도
1: 신기해.
2: 있더라고요
1: 그래서 둘이 사귄 지 지금 딱 1년 됐는데 결혼했어요 네.
2: 이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나의 되게 구질구질한 면을 아예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한테 영웅인 척할 필요가 없어.
1: 그래.
2: 아까 그러니까 영웅인 척할 수 없잖아. 오래 만나면.
1: 그냥 감동했는데.
2: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척 안 해도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잖아. 그런 오해가 살아있을 때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1: 그러니까.
2: 그 약간 설득력 있죠. 그것도.
0: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10년 만나면 진짜 서로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죠.
2: 그러니까 왜 멋있는 척해도 제가 문천식 씨를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너 뭐 죄졌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3개월은 막 난리 났어. 떡볶이 갑자기. 하나만 먹여줘도
1: 너무 귀여워.
2: 너무 맛있어.
1: 맞아.
2: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0: 반대로 준산 씨 이 프로그램과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 가서 직업을 구해야 된다. 그럼 준산 씨는 어떤 직업을 구할 것 같아요?
1: 저는 좀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해보고 싶어요. 너무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고
0: 여자 만나려고.
2: 진짜 뿅에 이어서 정말 오늘 두루두루 정말
0: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2: 발자국 정말 더럽게 찍으신다 오늘.
1: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0: 친절로서
2: 왜냐하면 사교성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로는 문천식 씨랑 동업하면 잘 될걸요.
1: 정말로.
2: 사람 좋아하고 그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1: 저는 10년 뒤에도 제가 결혼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외국 가서 게스트하우스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2: 아유, 일단 5년 후에 제동이를 한번 봐요.
0: 어울려.
2: 김제동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고독부 장관 2기로 김준성만한 인물이 없다고.
1: 당시 유행했던 노래 듣고 올까요?
0: 좋아요.
1: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0: 자, 이번에는 키 184에 빛나는 김준상 아나운서와 직접 콘텐츠를
1: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문천식 씨를 존중하고요. 아이 아빠로서도 훌륭한 걸 압니다. 가끔 창피합니다, 여러분.
0: 진행방에 휘저어서 그렇지 저 애는 착해요, 저는. 그죠?
1: 후짐이 뭐예요? 표현이 왜 그래요?
0: 아, 뒤쳐져서 그렇지.
2: 아니에요.
1: 예.
2: 저를 어떻게든 홍보해 주시려고.
0: 그럼요.
2: 제 장점을 얘기해 주시려고.
1: 좋은 사람이고 뜨거운 친구예요.
0: 어깨를 본 김준상 씨. 오늘은 뭘 가져오셨나요?
2: 화제의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고 계세요?
1: 너무 재밌어요.
2: 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 이게 웹툰 원작이죠.
2: 아, 맞아요. 저는 참고로 이거를 웹툰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웹툰 이 소재를 일단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군인에 간, 그러니까 군대에 간 평범한 청년에게 갑자기 게임 퀘스트가 뜨면서
1: 너무 재밌어.
2: 약간 현실과 SF 그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이거든요.
1: 아니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2: 아 이게 근데 저는 웹툰까지는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드라마로 제작하겠다는 그 제작진의 모험 정신?
1: 와 근데 진짜 잘 빠졌어.
2: 아 저는. 진짜로?
0: 네. 안 봤는데.
1: 그 B급 코미디 정서를 아주 맛깔나게 표현했어요.
2: 아하. 저는 솔직히
1: 단종 나와요.
0: 아 그래요? 아,
2: 눈을 의심했어요.
0: 그분 진짜 잘생겼어요.
2: 이 웹툰이 드라마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잘 될까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캐스팅이 누구냐? 바로 지금 가장 핫한 배우 박지훈입니다.
1: 내 마음속에 초장.
0: 그 배우 눈빛이
1: 맞아.
0: 말도 안 돼요.
1: 그 약한 영웅과 네. 약간 좀 톤이 한 세 톤 밝은 고 캐릭이 합쳤어.
0: 그래요.
1: 약한 영혼 한없이 어둡고 슬프잖아.
0: 맞아 맞아요.
2: 어두운 거 좀 드러냈잖아요 여기.
1: 그러니까 여기서는. 밝음 세 톤을 그러니까. 좀 합했어.
0: 아 진짜.
1: 채도가 높아졌어.
2: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드라마 제작진이 처음에 박지훈 배우를 이 섭외했을 때 당시에는 왕사남으로 대박 나기 전입니다.
1: 그치.
2: 그러니까 맞아.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앉아 있다가 대박이 났는데 한 명 더 있어요 그런 사람이.
1: 누굴까요?
2: 윤경호 배우.
1: 너무 잘하셔.
2: 아니 윤경호 배우야 뭐 최근에 워낙 그 연기력 때문에 화제가 되긴 했지만 뿐만 아니라 웹 예능 그 핑계고 아시죠?
1: 너무 웃겨요.
2: 아 핑계고의 출연분이 공개 12일 만에 천만 뷰를 넘겼습니다.
1: 토커 중에 상위 5% 안에 드는
2: 아, 정말요.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0: 진짜 웃겨.
2: 뭐야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두 배우가 갑자기 체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홍보도 잘 되고 네. 뭐 시청률 뭐 작품성이 좋으니까 시청률도 잘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처음에 저도 그 게임 리퀘스트 딱 와가지고 막 뜰 때 좀 만화적이라 유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그 유치 코드를 배우들이 너무 맛깔나게 살리는 게
2: 맞습니다.
1: 정웅인 씨가 사실 악역 빌런 이런 거 되게 도맡아 했지만 저는 연극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정웅인 씨랑 네. 진짜 코미디 잘하는 배우거든요.
0: 응인 형님 맞아요.
1: 와 거기서 정웅인 씨가 그 요리 같은 걸 먹고 맛을 표현하는 장면을
2: 아 맞아
1: 보여주는데
0: 네네.
1: 너무 웃긴 거야.
0: 아,
1: 그게
0: 그래요?
1: 윤경호 씨랑 같이 그 미역국 먹고 느끼는 감정 왜 맛없는 콩나물국 먹었을 때
0: 생각해도 웃기다.
1: 네. 생각해도 웃기죠.
2: 이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만 들어가죠.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주인공 강성재 이 사람이 바로 박지훈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군인으로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현실 속에서 웬 퀘스트창, 게임에나 보일 수 있는 안내창이 뜨는 거예요. 취사병으로 전직하시겠습니까? 라는 네. 퀘스트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걸 클릭을 하니까 또 클릭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에 게임이 함께 녹아든 거죠. 그러면서 군대에서 자기가 일반 병사에서 취사병으로 살아가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데요.
0: 네.
2: 요 얘기만 들으면 뭐야 그냥 군인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좀 감동적이고 이 강성재라는 이 배우의 어떤 가정사 여러 가지 그쵸. 것들이 들어가면서 재미와 감동을 함께 잡은 그런 드라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근데 일단 시작점에 되게 우수한 그 사병이 온다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윤경호 씨랑 아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우리가 임무를 받아보겠구만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관심사병이라고 불리는 약간 좀 뭔가 마음이 아픈
2: 맞아요.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치른 다음에 바로 입대를 한 거야. 그리고 우울감과 게임 중독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적응 요소가 많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고
0: 예.
1: 그래서 스마일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근데

0: 막 심각하게 고려하고 막 고민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게 좀 이 사람을 너무 그런 편견으로 가둬버리는 하나의 조건이 돼버린 거죠.
1: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해요.
2: 아, 그래요?
0: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말 안에 이 사람을 가둘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유지하고 경직된 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한 카테고리의 사람을 그렇죠.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1: 생기니까.
0: 아무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1: 근데 그거를 이제 강성재 이병이 취사병으로서 자기의 요리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걸 깨부숩니다.
0: 맞아.
1: 그 과정의 어떤 이 성장 드라마 좀 감동에 있는 것
0: 관전
1: 같아요.
0: 포인트는 뭘까요?
1: 저는 CG가 관전 포인트.
3: 아 진짜요?
0: CG는 어떻게 방해 요소인가요? 재미 요소인가요?
1: 아, 너무 재미 요소고 저는
0: 아니, 너무 웃겨.
3: CG가 나와요? 모자보스타 못지않게 CG가 좀 들어가나요?
0: 그러니까
1: 맛있는 요리를 하면은 그 배우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리액션이 그냥 오버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막 천지창조 그림 나오고 막 장난 아닙니다. CG가 그쵸. 상상을 뛰어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에 몰입하는 요소를 깰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0: 아, 깨기 위해서 만든 것 같던데.
1: 아, 너무 재밌는데.
0: 그 신의 물방울이라는 드라마
3: 알죠.
0: 만화책 알죠. 네. 결을 달리합니다.
3: 아~
0: 신의 물방울과 완벽히 결을 달리해요.
3: 그래요.
0: 그래서 약간 B급 카툰 같은 만화 아~ 같은 요소.
3: 윤경호 배우 나니까 재밌어요. 봐야겠다 이거는.
0: 네, 맞아요.
3: 봐야겠네요. 네,
0: 문재식 씨 좋아할 거예요.
3: 네. 네.
0: 자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절세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해남에서 초벌 논매기를 하며 부르는 방아 타령입니다. 6월 농부 8월 신선이란 옛말처럼 고된 논매기가 끝나면 8월엔 신선처럼 여유도 부릴 수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6: 네, 김준상 아나운서 앞에서 내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죠. 백희가 돌아왔다 해서 백희의 직업은요?
7: 1번 자연요리 연구가였습니다.
8: 네. 아, 이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7: 정말 저도 궁금한 작품인 것 같아요.
8: 자, 오늘도 역시 아주 따뜻하고 뜨거운 김준상 아나운서.

0: 아나운서의 컨텐츠 소개였습니다. 감사드려요.
1: 고맙습니다. 다섯 번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0: 꼼꼼하기도 하여라.
1: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0: 자, 얘기 나온 김에 101의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에너제틱.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1: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0: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 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기관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며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의 3단계로 운영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3일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해 남부 알리안 지역 시장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기반시설 70여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 초소 19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한 스코틀랜드가 아이티를 꺾고 36년 만에 본선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미국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28분 존 맥긴의 결승골에 힘입어 아이티를 1-0으로 꺾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스코틀랜드가 승점 3점으로 C조 1위에 오른 가운데 브라질과 모로코는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며 공동 2위로 대회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시 중단됐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밤 10시 34분쯤 방류가 재개됐다며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어제 오후 5시쯤 후쿠시마 원전의 20차 오염수 이송 공정에서 경보가 발생해 방류가 자동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6.2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나뿐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이러스만 이런 식일까? 한 대학에서 친구 관계인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취미, 취향, 가치관 등 저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있는가? 그랬더니 다들 꽤 많이 썼는데 반대로 내가 저 친구한테 영향을 미친 걸 써보라 했더니 그런 게 있나 하고 잘 못 쓰더라. 결론은 이거죠. 상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걸 모른다. 내 행동, 내 말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6월 14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이 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당 지도부의 해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각오를 다진 거라고 풀이한 건데요. 이어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청 관계에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청와대에선 격양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데요. 국민의힘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조만간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사퇴론에 직면한 장동혁 대표 주말에도 개표소 봉쇄 시위에 나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0: 오늘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신인규 정당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한화물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묘한 파장이 좀 일고 있는데요.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장문을 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어떤 의도를 두고 쓴 글일까? 뭐 최근 강성 지지층이 구해 나선 정청래 대표를 염두에 두고 쓴 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김지호 대변인부터 해석을 좀 해주시죠.
2: 참 어려운 지금 네. 메시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뭐 대통령님은 아니실 수도 있겠는데 당에 대한 메시지인 걸로 보여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떠나기 전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네. 정확히 하고 갔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좀 당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겸허하게 이 부분을 성찰하고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뭔가 좀 뭔가 화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더 막 격론이 벌어지고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0: 네.
2: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측근격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정부 일제히 다 지금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 선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데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0: 네.
2: 뭐 송영길 대표를 저격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당이 굉장히 선거 기간이 아닌데 마치 전당대회 기간처럼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의중을 메시지로 내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당의 어떤 노선과 이런
0: 네.
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님의 의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게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0: 네.
2: 당 내에서 이 얘기가 좀 더 치열하게 논의되고 좀 정권하고는 좀 분리가 됐으면 합니다.
0: 지켜보면 뭔가 정리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물음표를 워낙 치열하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은 이 SNS 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3: 정리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당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에 직격한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회초리를 들었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회초리를 들은 선거거든요. 뭐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야 할 곳을 졌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는 사실 졌지만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그렇고 네.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했던 지역을 꼭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꼭 승리해야 될 지역을 특히 북구갑이나 부산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숫자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말 못하는 그래서 양당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인식하고 너무나 다르게 사실 내부에서는 다 이겼다.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보낸 지지율을 보라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인식의 차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여당이 더 반성하고 더 통합하고 포용으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럼 그건 또 누가 봐도 아무리 변명해도 사실 그 정권이 누구예요?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신 건데 저는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정청래 대표가 사실 그간에 대통령이 화합, 포용, 큰 정치 이런 걸 주장한 것과 다르게 좀 과격하게 대통령하고 스케줄하고 다르게 사법, 검찰개혁 이런 면에서는 또 리스크를 안고서 밀어붙이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0: 네.
3: 또 대통령이 한편으로 많이 따라줬잖아요. 그런데 결국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또 봤을 때 대통령이 쏘아올린 부동산
0: 네.
3: 장특공이나 그리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이거는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은 또 공소시효 특검 같은 경우도 그게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또

0: 올렸다는 거는 오는 목요일 날 이제 귀국 전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
1: 글쎄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럼 그 정권은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그냥 물리 해석이 가능한 거고 대통령께서도 여당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달리 해석할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그냥 문헌 그대로 물리 해석을 하면 저는 뭐 별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붙이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책임 공방으로 들어간 것인데 저는 당에서 공천도 하고 선거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 패배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전제가 정부의 지지율이 당보다 낮을 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당보다 정권의 지지율이 20% 이상 높게 항상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랑 책임 나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모렴치한 거 아니냐. 전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전체 국민을 보면서 정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당에게 상당히 그 원론적인 걸 주문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야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신념으로 정치하는 것이 위험하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검찰 해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신념 정치가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고 진영 논리 같은 것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선거 전략을 짤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합당하자라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재인 정권 때의 그 뿌리 그러니까 진영에 갇히는 정치 이런 걸 이제 그만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자. 이게 지금 대통령님의 주문인 건데 저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 당에서 이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듯한 이런 기자회견하는 것은 전 매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은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목요일까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달라는 메시지인가라고 여쭤봤었는데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아마 대통령께서 뭐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밖에서 지켜보기에도 목요일까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한 두 달간 저희 그 방송인들도 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일 사실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정권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제 실제로 뭐 물리력은 아닌 가장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번 명청 갈등 그 전당대회가 이제 실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공포탄이 아니라 지금 실탄들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저는 근데 이런 갈등 자체가 권력교체, 권력투쟁이 아니라 노선투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전통적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념적이고 그런 분들과 이제 중도 확장, 중도 실용을 중시하는 분들 간에 좋은 노선투쟁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초반에는 이제 삿바싸움이 있는 거죠.
0: 네네.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이 발언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 두고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참모 일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3: 이제 청와대 네. 공직자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주말 지나서 지금쯤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인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공유돼서 외부에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고위층까지 네. 정청래 대표의 발언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측근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제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반박하듯이 지금 네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의 어떤 질책, 평가 본인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당의 임명직 사무총장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되면서 이렇게 성공한 승리에 대해서 패배했다고 하는 인식 자체 대통령의 해석을 왜곡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0: 이 청와대

0: 격양된 분위기라는 게 기사로 전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김지호 대변인도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이창근 위원장님 과거에 청와대에 좀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격양된 분위기라는 게 기사로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 아니 지극히 당연하다고 네. 할 수도 있고요. 기사화됐다는 건 누군가가 이것을 국민한테 알려달라고 결국은
0: 일부러 흘리는 거죠.
1: 흘리는 네.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으로 따진다면 뭐 국민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김무성 당시 당대표랑 굉장히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때도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는 늘공이 있고 의공이 있는데 사실 늘공이라면 공무원 집단으로 청와대에 파견한 사람들이고
0: 네.
1: 의공은 사실 다 정치권에서 온 인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들 정무적 판단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격앙된 반응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 사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이제 2년 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권은 짧다 하는 얘기 자체는 대통령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갈 때까지 가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사화됐다는 건 아마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누군가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 물밑에 있었던 친청 친명 결국 이 당권 싸움 더 나아가서는 친청 뒤에 있는 친문 세력까지도 친명 네. 과의 갈등 이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전당대회까지는 아마 누구 하나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아마 이게 더 붉어질 겁니다. 아마.
0: 이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과 관련돼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실언이다. 실언이 아니라면 이거 선 넘은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오늘 어쨌든 조승래 사무총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 반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은 여당의 구성원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거다. 오늘 SNS에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규 대표 공감 되십니까?
2: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네. 그 대통령님께서 하신 그 워딩 자체를 물리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제목에도 여당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여당을 직격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고 1호 당원인 건 맞죠. 근데 지금 여당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대통령께서 쓰실 때는 아니 대통령께서 자기 고백적인 걸 쓰신다 그러면 트위터에 올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책임이 지금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거 패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이 여당의 기조가 오히려 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에 잘못됐던 기조가 더 유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참다 참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냈는데 경고를 받은 주체인 여당의 사무총장이 이건 우리를 직격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네.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는 말을 하면서 또 왜곡을 하니까 이게 정말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전 조선의 사무총장이 지금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볍게 저는 지금 처리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선거 결과 평가에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도 포함하겠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김인석 총리 사퇴 후 당권 도전 기사 보도하고 전북지사 경기 평택을 선거 과정 균열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냐. 당권 도전 앞둔 김인석 총리를 견제하는 거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3: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계속 분산하는 겁니다. 책임 네. 분산술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설득력이 높아 보이진 않는 것이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한 예시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대응, 그다음에 총리가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정리하면 대통령과 총리입니다. 여당 사무총장이 선거 끝나고 대통령과 총리를 지적하는 풍경은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네네. 게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간표 효과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페북 글을 보고 의사를 결정한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 그러니까 좀 무리한 주장을 계속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 거기서 덧붙이고 싶은 게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에는 정부 인사는 대통령도 포함이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석현 평론가 얘기했지만 선거 국면에서의 조작 기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사실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걸 직접적으로 꺼내들었다는 건 결국 정부 특히 청와대에 화살을 돌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문제. 이 스타벅스 문제에 가장 강하게 또 메시지를 낸 게 또 대통령이거든요.
0: 네.
1: 그걸 뒤에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국 부동산도 있는 거예요.

0: 장특공 사실 대통령이 쏘아올린 당 장특공이었고 그 다음에 공소 그 공시지가 급등은 결국은 공시가의 급등은 정부의 상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래 사무총장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도 포함하겠다 하는 거는
1: 네.
0: 사실 조성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와 결을 저는 같이 한다고 봐요. 자기가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청와대에 대통령 향해서 반기를 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1: 두 분은 사실상 조성래 사무총장이 대통령도 겨냥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이번 선거 관련해서 네. 정부 인사의 말과 어떤 행보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조성래 사무총장님 말을 들었을 때
1: 네.
2: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탄을 날리나 할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고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정부 여당 사무총장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1: 네.
2: 대통령을 포함한 얘기거든요. 대통령과 뭐 정책실장 그리고 총리에 대한 어떤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선거 결과 관련해서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어떤 언행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이지 국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아니 왜 국정을 운영하면서 선거에 왜 이렇게 도움이 되게 했습니까?
1: 네네.
2: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부 여당이 아, 국정을 운영하면서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줬냐. 아니, 왜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왜 안 줬냐.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게 정말 넌센스한 얘기 아닌가요? 뭐 이거 관련해서는 조성래 사무총장이 분명히 네. 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조성래 사무총장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하신 건 특별히 선거 동료 말씀 말고는 없어 보인다라면서 이 대통령에서 살짝 빠져나간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신규 대표님 생각을 좀 듣다가 저희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니 근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 저는 조성래 사무총장 이 발언은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야, 이런 식으로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맞서는 것은 저는 지금 매우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입으로 돌아와서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0: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국지적으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현재 경기도 양평과 충북 청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부터 오창 구간 밀리고 경부선 서울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김천 휴게소 부근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후로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천안과 안성 구간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횡성 휴게소에서 문막, 덕평에서 용인 휴게소로 23km 구간 어렵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로 정체 심합니다. 최주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김지호,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말미에 신규 대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선거 결과 평가에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도 포함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돼서 근데 이게 결국엔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마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6: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올바르지 않다 하고 이제 끝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 계신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승래 사무총장도 여당의 사무총장인데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해서 정부랑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나눠서 계산해보자라는 식의 이런 공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여당 맞나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정말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국민들에게 호되게 이번에 회초리를 맞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이 여당에서의 이런 태도들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 2년 차로 이제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는 거는 결국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오판을 하고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뭐 책임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전 매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5: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 인사 행보 평가하는 겠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 김인석 총리 당권 도전설, 전북지사 평택을 선거 관영 균열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 얼마나 영향 끼쳤다고 보십니까? 내부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7: 저는 이 세 개 사안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먼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 이미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이미 지방선거 전에 이미 김민석 총리는 당권 도전한다는 게 다 누구나 자명하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 선거 결과 영향 미쳤을까?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전북지사 선거에서의 분열과 그리고 평택 을에서의 분열은 그 지역 선거 안에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 안에서의 소재지 네. 그게 전체적으로 파급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전북의 파급을 확대해서 본다면은 공천 실패죠. 왜? 호남에서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기초자치단체장도 5명을 뺏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머물른 거예요. 전국적으로 서울 뭐 수도권까지 다 상승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경기지사도 영향을 받았어야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조성래 사무총장의 입장을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본인이 원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러한 요인들을 꼭 찍어서 얘기하자. 왜? 평택을에서의 분란? 네. 정청래 대표가 조국과의 합당설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정청래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전북지사 공천. 결국 정청래 대표의 공천 실패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김

0: 민석 장 당권 도전 정청래 대표와 당권 경쟁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지시를 받은 거 아니면 역할 분담해서 이 세 가지를 굳이 꼭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1: 두 사람이 지금 역할 분담하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조성래 사무총장이 민주당 후보가 72% 당선률을 보였다면서 이번 지선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주 대변인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메시지하고 당 지도부의 입장에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목소리가 많은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는 네. 우리 민주당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지방선거가 기대치에 못했다는 평가를 이미 내렸잖아요. 그런데 임명직인 당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막 제시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우리 잘못이 뭐가 있냐 이렇게 반박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말 조성래 사무총장 말처럼 큰 성공을 거뒀다면 선거 이후, 선거 결과 이후에 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우리 네. 당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데드크로스까지 우리가 처해 있나 물어봐야 될 얘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과 국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다고 생각하는데 당 운영을 한 사무총장이 대승을 거뒀다 자꾸 우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서울시장 선거에 졌는지 경기 남부권에서 왜 우리가 패배할 수 없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상황이 대통령 귀국 전에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아까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전 메시지하고 해서 계속 침묵을 할 건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3: 일단 대통령께서 앞으로 계속 더 센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시계를 풀렀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께서 나름의 그 그림을 잘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동안 기승전결이 좀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합당, KTB 악수 제가 써왔습니다. 공수처 관련 음모론, 뭐 사진 사용 제한, ABC론 등등등 그 대통령 혹은 친명 분들에게 좀 불쾌할 만한 혹은 문제적 그 행보들이 저 친청 쪽에서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대응을 절제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포문이 좀 열렸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좀 명운이 달린 선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노선 갈등에서 밀려버리면 그렇고 그런 민주정부의 외양을 띄게 되고 그럼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붙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메시지나 어떤 행보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신인규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특히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애에 나설 걸로 보세요?
4: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직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전에 문재인 정권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세력들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면서 5년 내내 아예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쓴소리를 하지 않아서 정권을 내주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고작 1년이 겨우 이제 지난 시점인데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자 뭐 정부의 책임이다 탓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이건 정말 과거에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보였던 태도와 지금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세력의 어떤 이질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미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대통령님 해외 순방 중에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저는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건널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다리를 다 불살른 상황에서 네. 이제는 뭐 뒤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이렇게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겠지만 저는 뭐 결론은 심플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님 뭐 집권 2년 차인 것도 있지만은 결국 국민들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당연히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훨씬 더 집권 여당보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거기도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거취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 거취 논의할 의총 열어달라는 요구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본회의 열리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에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 날 이걸 하면 대표 거취 논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이창근 위원장님.
0: 의총은 사실

0: 소집 요구를 해서 원래 월요일 날 열어달라 이렇게 네. 의원들이 요구해요. 그런데 점정식 신임 원내대표가 만약에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본회의 열리는 날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장동혁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피한다. 그건 사실 꼼수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의원들이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언더 찐윤들이 이렇게 뒤에 버티고 그리고 당권파에 기대고 있는 의원들이 이번 투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57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목소리가 의총이 아닌 장소에서 계속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가만히 보고는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당대표의 충돌과 같은 네. 이러한 노선 투쟁으로 봐야 될지 당권 투쟁으로 봐야 될지 이러한 충돌 속에서 선거에 대한 인식, 승리냐 패배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숫자로도 사실 패배고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적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겨야 될 지역을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게 장동혁 대표의 공이냐? 대표인 게 서울입니다. 그렇게 이미 논쟁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기자들한테 대묻고 기자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가는 당대표.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수긍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꼼수를 정정식 대표가 저는 더 이상 쓰지 않길 바라고 앞으로 의원들의 요구가 더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전에 이것은 몇 번 짚고 가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국민들이 준 마지막 회초리, 마지막 기회를 당의 변화 혁신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1: 본회의 열리는 날 총 열리는 것 자체는 또 꼼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사퇴 요구 안 나오더라도 다른 장소에서라도 사퇴 요구 본물처럼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당수석 대변인은 오늘 재차 사퇴론에 선을 그었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 언더찐윤이 조금 변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말 전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저희 친윤 주류 의원들도 정동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여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이걸 그냥 계속 계시면 못 끌어내는 지금 상황일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힘들을 볼 때 문제점은 이런 당내 갈등에서 외부의 에너지 국민 여론을 갖고 오지 못하니까 자꾸 내부 싸움에만 머무르고 그럼 내부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분들의 에너지가 훨씬 세잖아요. 주류에.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뭐 오세훈, 한동훈 새로운 대선 주자들이 좀 이제 부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에너지가 약해서 지금 이렇게 선거가 끝난 직후에 사실 이런 거는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면 좀 실기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1: 장동혁 대표 어제도 어김없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 재선거 외쳤고요. 이전에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가더니 또 마스크도 벗으셨더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 좀 주십시오.
3: 이제 그전에는 일반 청년들이 많아서 마스크 벗으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약간 윤 어게인 세력들이 많이 올림픽공원에 그 집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마스크도 벗고 보니까 뭐 서예체라 그래가지고 네. 글씨도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뭐 이런 재주는 있으셔서 뭐 참 저희한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책임을 지고 무너지려면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네. 김도읍 의원이 당선됐어야 돼요. 지금 당권파인 점정식 의원이 됐다는 것 자체는 당에 있는 주류 세력들이 변화보다는 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가는 그런 니즈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성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았으면 벌써 막 의원들이랑 당원들이 전부 다 네. 당세 쫓아와가지고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까지 버틴다는 것은 이 당이 에너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에너지가 있어야 싸운답니다.
1: 이 개표소 봉쇄 시 지금 계속 당 대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개인 차원에서 나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0: 아니 그래서 네네. 아까 뭐 두 분 말씀에 제가 첨언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에너지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고 사퇴 안 하고는 사실은 당의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라는 거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당의 변화와 혁신을 한다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또 서울시장을 만들어준 중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동혁 당 지도부의 사퇴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예전부터. 부실 관리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 핸드볼 경기장에 가서 연회 시위를 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계신 게 6월 12일 기준으로 전국 212개 대학이 온라인 서명, 시국선언 그걸 다 보면 내용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진상규명,
1: 네.
0: 책임 소재,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부실 관리가 반복되는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 부정선거 절대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서해를 쓰셨는지 카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정권 회복까지는 좋아요. 참정권 해소됐으니까. 초의 사태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알겠어 알겠어 뭔 말인지 그게 부정선거야.
2: 이거 공조치로 쓰셨어요.
0: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에요.
1: 지금 저희가 네. 유튜브에 그걸 띄워드렸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쓰신 걸로 추정되는 뭐 서해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문구도 있고 그다음에 알겠어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딴 소리 올공에 와서 한번 해봐 뭣도 모르는 것들이 그거 부정선거야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하.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오타도 좀 있기는 해요. 그냥 청년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
0: 정치
1: 청년들이
0: 공세죠.
1: 요구하는 건
0: 네, 정치 공세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당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부정선거가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2030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도 동의하는 진상규명이 돼야지만 재선거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당에서 나서서 네. 가서 뜯어 말리고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0: 뭐 물러나지 않는 당대표가 들어오겠습니까? 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예.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는 건 정확한 이제 거예요.
3: 네네. 당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0: 아니 당대표가 그랬잖아요. 당대표실에서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간 것은 개인 자격으로 네.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간 거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1: 그럼 이 얘기도 같이 네. 나눠보죠.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2호선 위원장 여기도 직위와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거 선거 무효 소청이 뭔지 절차하고 이걸 신인규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듣겠습니다.
4: 그 선거법상 이제 선거 소청이 있고 이제 선거 소청을 통해서 이제 선거 소송으로 가는 이제 네. 이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선거 소청은 이제 선거인이나 정당 또 후보자가 청구를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청구 기간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선거를 무효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관위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선거 소송으로 넘어가.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재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네. 선거에 미칠 영향성 부분을 갖다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선거 소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지금 민주당도 승복을 했고 뭐 오세훈 시장도 사실 재선거를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 재선거 관련된 내용이 현실화되기는 매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왜 전국이 아닌 서울시장만 하자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걸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건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0: 그러게요. 이호선 위원장이 직위와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산 거라 그런데 그건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전체 재선거 주장해야죠. 네. 왜 서울시장을 주장했을까요? 저도 오히려 진짜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정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공식적인 제 입장입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에요. 진상규명이 돼야지 재선거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진상규명은 우리 공직선거법 224조에서 규정돼 있는 게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부실이 발견될 때요. 그렇다면 제가 한 숫자로 예를 들게요. 서울시장 선거를 주장하셨으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정원호 후보를 약 6만 표겠어요. 그런데 서울시내 17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그래요.
1: 네.
0: 그러면 17개 투표지에 배정된 유권자 수가 있습니다. 대략 2천에서 4천 명 사이인데 4천 명이라 가정할게요. 투표를 50% 가정했을 때 한 개 투표소당 2천 명이 투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7 곱하기 2천 명 하면 3만 4천 표예요.
1: 네.
0: 3만 4천 표가 다 정원 후보를 찍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00만 표가 뒤집히잖아요.
1: 네.
0: 그럼 재선거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이런 걸 알고 주장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1: 네. 오세훈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선거에는 반대하지만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부분 재선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선거 시 시의원 한 두 분만 더 주시면 자신이 소신껏 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한 건데 뭐 표 차이를 하긴 했습니다만 난 당선됐으니까 재선거는 안 되고 서울시의회엔 민주당이 많으니까 되고 뭐 약간 이렇게 속내를 보인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 김치우 대표
3: 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세훈 당선인이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2: 그렇죠.
3: 저는 이 얘기가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솔직히 저분들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말 오세훈 시장의 재선거 뭔가 좀 사퇴하라는 얘기인 건지 진짜 정말 그걸 원하는 건지 근데 자당의 글쎄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 졌다고 이 난리인데 저쪽에선 당선됐다고 그게 뭔가 억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정당 활동을 네.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짧게라도 이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내가 출마하려고 아니 이제 그 재선거에 대해서 재선거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인기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4: 글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요즘에 어떤 스탠스가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면서 뭐 장동혁 체제를 옹호하는 건지 또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큰 틀에서는 장동혁 체제와 함께 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오세훈 시장을 좀 뭐 달래는 듯하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마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좀 모호한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1: 나경원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으면 지금 당장 올림픽공원 현장 가서 재선거 선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당신이 재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저질공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신인기 대표께 좀 여쭤봤고요. 저희 남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유튜브 현장 방송에서 네 분과 함께 조금 더 정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0: 성원에드피아.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4: 제조원
15: 현대 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0: 2023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에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 있고요. 4부는 세상의 모든 지식 알려드리는 세모지 코너. 오늘 스포츠 얘기합니다. 월드컵 얘기도 하고 이정우 선수 얘기도 저희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나눕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7: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8: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에는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히데코 할머니 87살, 추이치 할아버지는 90살. 두 분을 합치면 177살. 머리카락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등은 굽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천천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맛있게 드시죠. 매 순간을 정성껏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내 곁에 사람과 다정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7: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0: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02-1588-947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 공문, 대화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책임지라며 출국 금지와 수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명계라며 노골적인 편향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밥친구 위천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 조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작업과 관련해 당내 인사뿐 아니라 선거 기간 중 정부 인사들의 행보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선거 주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 속에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 지방선거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는 기사들이 남았는데 당사자들은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김민석 총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SNS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 지킨 건 하나라도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해당 글에 대해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면서도 1년 내내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며 지적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의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향해 최악의 저지라고 했던 건 다 잊었나 하면서 여당이 바뀌길 원하면 먼저 본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양해각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할 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로 합의 날짜를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명 방식으로는 화상회의를 통한 전자서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벽을 세울 것이라면서 이란은 구매나 개발 등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수천억 달러를 이란에 건넸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일컫는 핵 먼지를 확보해 폐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후의 대안이 있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서명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14일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명 시점은 더 지켜봐야 하고 내용도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춰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SNS에서 14일 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것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에 집착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이 현지 시간 14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 지도자들은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 기본 협정이 현지 시간 14일 공식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란 정부는 서명 시점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강경파를 대표하는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히디 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임 사령관이 사망한 뒤 새로 임명된 인물로 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하며 이란 내 대미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히디 사령관이 취임 이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온건파와 충돌하며 주요 국면마다 강경파의 주장을 관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3일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해 남부 알리안 지역 시장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기반 시설 70여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 초소 19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작전 지원을 위해 유럽에 배치한 전투기와 군함 등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달 초 유럽 동맹국들에 보낸 문서에 유럽 배치 F-16과 F-15E 전투기를 약 15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도 26대에서 15대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급유기 8대는 모두 철수하고 미사일 탑재 잠수함 한 척과 항공함대 한 척, 항공모함 임무에 합류하는 군함 여러 척과 전투기 수십 대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지난 80여 년간 미국이 유럽에 제공해온 안보 보호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접근도 막히게 됐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 접근권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체 글래스윙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참여시킬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과 기관의 미토스 접근권이 차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교권보호국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씁쓸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월드컵 이야기하고 야구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7: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8: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5: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언급하고 계시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이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주제가 이제 학교폭력 문제고 특히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폭 사건을 보면 피해 학생이 보호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법적 절차에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 일단 법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법률에 따라서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들이 마련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일시 보호라든지 치료도 지원해주고 뭐 원한다면 학급 교체도 되고 그리고 뭐 분리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근거로서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요. 일단 학교에서 이걸 수사기관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좀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좀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가 이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근데 열리는 것도 바로 뭐 내일 뭐 이렇게 빨리 열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또 심의하는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가해 학생 측에 이제 목소리를 들어봐주는 그러한 이제 청취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5: 네.
9: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해 학생 측에서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행정심판이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뭐 졸업을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해결이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폭 사건들을 보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네.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서는 좀 여의치 않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성인들도 직장 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네네. 때 분리 조치 취해야 된다고 하고 요즘 기업들은 그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성인들보다 미숙한 그러한 미성년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분리 조치가 더 적절하게

0: 그런 통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영화에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에는 많은데 뭐 현실에서는 법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법 자체가 사적 제재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똑같이 해주겠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부모라든지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적 응징, 뭐 강한 제재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요소요소로 부각이 되지만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역시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분리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피해 학생이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또 즉시 연결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 절차 지연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재판을 받을 때에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나 계속 뭐 이렇게 할 거야.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지연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역시나 학폭 사건에서도 부모님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가 뭐 사안을 좀 들여봐야 된다 아니면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모른다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게 또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요즘 학폭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굉장히 여기에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약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절대로 일단 인정하지 말고 다른 조치할 수 있으면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포개라 또는 반성문 써주겠다라는 식의 이른바 학폭 컨설팅도 등장해 있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런 학폭 사건이 뭐 간간이 발생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그 미성년자가 이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 피해자의 부모 측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어른으로서 뭐 그런 이제 훈훈한 마무리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대입에도 영향을 주고 얘가 이 미래를 정말 이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뭐 처벌이라든지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뭐 사과하지 말아라 내지는 너도 피해 당했다고 피해 호소해라 아니면 마폭해라 그렇게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라는 경우가 굉장히 뭐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언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오로지 그러한 뭐 사실관계나 어떠한 뭐 사회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과 아니면 법적인 뭐 절차 이런 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그러한 경우도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면 실제로 사실관계가 싹 다 드러났을 때 전혀 피해 학생이 어떤 가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무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형사 대책을 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게 마폭 그러니까 이제 서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야 그러한 뭐 거짓을 덮으려고 계속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좋지 않다. 무고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다른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서 처벌을 오히려 받게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1: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드라마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뭐 사적 제재 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 누가 만약에 직접 이렇게 가해 학생을 응징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0: 일단은 뭐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맞았다라고 해서 그래 내 아이 때렸어 내가 가서 때려줘야지 아니면 피해 학생이 똑같이 그래 나도 해보겠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폭행이라든지 상해죄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꼭 우리가 물리적인 폭행만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유형력 행사 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판례를 보면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 그 지금 거리에서 소리를 크게 지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뭐 그러한 부분으로 응징을 하거나 내가 이걸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협박하는 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너 우리의 옆에 얼씬거리면 내가 진짜 모든 수단권을 다 동원해서 너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사실 너무 감정이 앞서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남고 아니면 피해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한다라면 충분히 협박죄라든지 아니면 강요죄라든지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SNS에 신상을 올리는 방식도 문제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내가 맞았다라고 해서 쫓아가서 바로 때리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감정에 못 이겨서 온라인상에 이제 글을 올린다라든지 글을 올려도 뭐 실명을 올리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땡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섞어서 한다라든지 그런데 그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라든지 대충 어떤 사건 특정이 되다 보면 누군지 특정이 된다라고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이고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애가 이런 짓을 했대요라고 해서 정말 증명사진부터 해가지고 이름, 뭐 가족관계, 거주지 뭐 이런 거 공개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당연히 이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도 문제가 되고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내가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막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건 공익적인 측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익명 처리하고 안 보이게 하잖아요. 공익적인 이유로 이렇게 한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어서요. 어떤 식으로든 사적인 제재, 보복은 절대 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하고 불법 응징하고가 법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방어와 보호로 볼지 아니면 이것이 보복과 응징으로 볼지 네네. 이 부분의 경계가 애매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내가 조처를 취하는 그러한 방식은 일반 우리가 이제 뭐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행위들은 다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앞서 말씀드린 정당행위라든지 정당방위인 것은 어떤 경우를 상정하냐면 실제 현재의 그 권리 침해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면 뭐 우리 반의 아이가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막기 위해 개입을 해서 그 가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추후에 아, 얘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좀 혼 좀 놔봐야 된다 내지는 얘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권리 침해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침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다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의 그 통쾌감이라든지 뭔가 해소감은 드라마에서만 즐기실 네네. 수 있겠고 그 외의 행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1: 사실 저도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니까 불의에 맞서라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최대한
0: 맞아요.
1: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커질까 봐.
0: 맞습니다.
1: 이게 현실이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 드라마가 던져주는 거는 많은데 이 해결점에 대해서는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전부터 그 시기가 됐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소방관이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 노래방 제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걸로 보십니까?
0: 일단 지금 유족 측과 약혼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애초에 뭐 소방 공무원,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이 조사를 했을 때는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네. 약혼자와의 불화로 이러한 그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약혼자 유족 측에서는 회사 조직 내에서 갑질이라든지 부당한 행위를 강요받았다라든지 술을 못 마시는데 회식 자리를 뭐 밤 늦게까지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술자리 참석이라든지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호소했지만 뭐 조직 내에서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주사를 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1: 만약에 술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거나 노래방에 가자고 뭐 압박을 했다면 이것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하관계의 경우에는 위력이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 강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협박의 수단의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박이라는 것이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력의 경우에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지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면 이걸 뭐 큰 일을 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외포심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협박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죄 성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곧바로 이러한 뭐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물론 직접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네. 당시에 해결이 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이 사건에서 조직의 대응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피해 호소가 있었는데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망의 원인으로 감찰의 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약혼자와의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유족 측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약혼자와 카톡 대화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나 지금 술자리인데 못 나가 아니면 뭐 단둘이 뭐 노래방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의 결과는 왜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뭐 수사 무마라든지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1: 유족이 법적으로 어떤 대응할 수 있어요? 짧게 들을게요.
0: 우선은 뭐 징계 요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형사 책임이 있다, 강요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 책임도 물어볼 수 있겠고 네. 소방 공무원이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라면 산재라든지 어떠한 유족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양재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양평과 청주 지역으로 강하게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빗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비로 인해서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 평택 제천선의 사고

0: 사고입니다.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5km 구간에서 정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휴게소 부근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나면서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과 양재 구간 밀립니다. 이 밖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에서 정안 나들목 또 차령 터널에서 속도 늦춰집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행복한 저녁입니다. 이유미 작가입니다.
1: 월드컵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다고요?
2: 네,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직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뭐 방송을 해도 대표팀에 대한 좀 약간 불신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댓글도 좀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너무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해서 더 많은 응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1: 그러니까요. 첫 경기 체코전에서 역전승이었습니다. 출발이 산뜻합니다.
2: 네. A조 1차전이었고요. 네. 우리가 2-1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선제골을 내주니까 좀 마음이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으면서 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바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저는 체코전이 이런 게 좀 그 걱정을 했었던 부분에서 실점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는 190이 넘는 선수가 10명이나 되니까 이 선수들은 그냥 작전이 하나예요. 그냥 세트피스에서 위로 올려서 공중에서 경쟁해서 헤더나 아니면 떨어지는 볼로 골을 넣는다. 이건데 선제골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와, 이 공격은 우리가 알고도 못 막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트피스나 그런 코너킥, 뭐 프리킥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후반 22분 이강인 선수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골. 그 황인범의 동점골은
1: 예술이었어요.
2: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떻게 그 골이 그렇게 들어가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에서 캐논슛 같은 것도 시원한데 이렇게 약간 슬로우 비디오 같은 이 골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2: 맞습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는 골이 들어갈 줄 알았던 것처럼 딱 세레머니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들어가는구나 저 골이. 그랬고 후반 35분에 이 오연규 선수의 골도 너무 멋지게 진짜 오연규 선수다운 골을 넣었거든요. 요즘 오연규 선수가 워낙에 지금 트루키 리그를 평정하고 있을 정도로 득점 레이스가 좋은데 그 어떤 오영규 선수의 특유의 공격력을 확실히 보여준 그런 역전골로 우리가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고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32강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 저는 그날 오전에 이렇게 막 보다가 두 번째 오프사이드 체코골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꺼버렸어요.
2: 그 혹시나 질까봐. 또 사실은 똑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간 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체코는 정말 저 전술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나 못 막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하게 오프사이드였습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 오랜만에 이제 경기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본 경기 몇 건 없었는데 이번엔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던데.
2: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월드컵 관련된 쪽 뭐 컨텐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선수 출신 해설위원도 많이 만나보게 되고 다른 이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모두 다 완벽했다라는 평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달 이상 고지대 훈련을 했었는데 체코는 무슨 이유인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달라하라로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체코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차원이 달랐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 거기에 중원에서의 중심을 잡아준 황인범 선수 와 또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은 정말 대단했고 김승규 선수의 선방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1: 그쵸.
2: 네, 너무나 칭찬할 거리가 많습니다. 굳이 뭐 아쉽다는 장면이 있다면

0: 보면 네. 우리의 실점 장면에서 사실은 그 부분은 집중력 부분에서 선수를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는 손흥민 선수가 골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예,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 해도 이 그라운드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 네. 때문에 또 공격할 수 있는 골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갈수록 경기력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손흥민 선수 교체 후에 오연규 선수가 들어와서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수비 쪽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쓰리백을 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쓰리백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고수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 어쨌든 우리 홍명보 감독이 쓰리백을 메인 수비 전술로 들고 나온 상태에서 원래 발탁이 됐던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했고요. 네. 평가전 가운데 그리고 조별리그 앞두고 수비진인 이 김태현 선수가 또 부상으로 못 뛰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깜짝 선발인 이기혁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워야 했는데 초반에 좀 첫 출전이잖아요. 좀 긴장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좀 잡아주니까 바로 좀 안정된 모습이 나왔거든요. 내용과 결과 모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체코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오연규 선수의 이 서사도 화제가 좀 되던데요.
0: 아마 이 오연규 선수의 서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오연규 선수의 골이 나왔을 때 눈물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 등번호도 없는 예비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수원 삼성 소속이었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왜 대회 직전에 안화골절을 입어서 결장을 할지도 모른다 해서 이거에 대비한 예비 차원의 어떤 자원으로 오연규 선수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면서 오연규 선수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번호도 없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내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오연규 선수가 유럽 진출을 타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23년에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떠나는데 두 시즌 내내 교체 선수로 뛰니까 본인이 좀 더 뛸 수 있는 주전 자리를 찾아서 벨기에 리그 헹크로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골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 빅리그에서 주목을 하거든요. 네. 독일의 슈투트카르트가 손을 내밀었는데 슈투트카르트가 이적의 마지막 관문인 메디컬 테스트에서 이 계약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예전에 다쳤던 부상 부위를 건들면서 네. 아무래도 이적료를 좀 낮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이적료 1,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42억 원의 이적료로 트리키의 명문인 베시타시로 옮기는데 네. 옮기자마자 데뷔전에서 오버헤드킥. 골을 넣트리고요. 구단 138년 역사에 없던 이적 후 3경기 연속골 기록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월드컵 데뷔전 데뷔골 그것도 역전골 결승골을 넣으면서 지금 오연규 선수의 몸값이 뭐 26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더 한 400억 원 가까이 오를 것이다. 뭐 4년 사이에 33배가 올랐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슈투트가르트 관계자는 땅을 치고
1: 후회할 것
0: 후회하고
1: 같아요.
0: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게다가 오영규 선수가 체코전 경기 당일 점심 때까지 38도 고열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에 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경기장에 도착해서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네. 뛸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멕시코가 지금 우기로 접어들면서 비예보가 계속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경기 때도 비예보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경기가 괜찮았잖아요. 다음날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1: 아, 이거 다행입니다.
0: 그러니까 오용규 선수의 서사와 더불어 날씨까지 완벽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기니까 뭐 좋은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0: 그렇죠?
1: 터져나옵니다.
0: 네, 행복합니다.
1: 이제.
0: 정말.
1: 2차전이 멕시코전인데 요 1차전 승리했으니까 멕시코전마저 이제 이기면 네. 조선두 자리.
0: 조선두 자리로 네. 32강을
1: 확정 짓는
0: 네,
1: 거죠.
0: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번 월드컵은 조 3위도 32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승점 3점을 딴 우리나라는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5분 응선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 멕시코를 이긴다면 조 1위를 확정 짓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조 순위를 매길 때 승점 다음에 승자승을 매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조별리그 순위 결정할 때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승점 다음에 골득실이 아니고 승자승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보다 점수차가 일방적으로 크게 벌어질 경기들이 꽤 나올 것으로 보고 피파가 골득실보다는 승자승을 우선하는 것이 좀 변별력이 있겠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조별리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체코전 승리가 무척 중요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멕시코전까지 이긴다면 승자승 원칙이 되잖아요. 체코도 이기고 멕시코도 이기게 되니까 네. 무조건 조 1위로 32강을 확정하게 됩니다.
1: 멕시코는 남아공과의 1차전에서 승리했지만 센터백이 퇴장을 당했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굉장히 그 잘하는 선수라면서요.
0: 맞습니다. 멕시코의 상처 큰 승리가 이제 홍명보호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에서 레드카드가 석장이 나왔습니다. 두 명은 남아공 선수였고요. 네. 2대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에 멕시코에서 퇴장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선수가 멕시코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세사르 몬테스라는 선수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민재 선수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다고 해요. 멕시코 선수들에게는. 그래서 멕시코로서는 큰 악재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멕시코가 센터백이 물론 빠진 건 뭐 네. 우리에게 호재일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잖아요. 남아공 그 전 보면 첫 골의 주인공 키뇨네스. 이 선수는 너무 자신감 있게 슛을 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득점왕 출신입니다. 근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득점왕 가지고 뭐 그래 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날두가 있잖아요. 네네. 호날두 뭐보다도 더 골을 많이 넣은 선수. 그만큼 골 감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골을 넣은 선수는 울버햄튼 소속의 나울 히메네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골 감각이 무척이나 좋다는 걸 경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경계해야 될 대상인데 이제 1차전은 사실 조직력 측면에서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멕시코 같은 강팀은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1차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체코전 경기력만 나온다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 1위를 해도 좋고 조 2위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긴 해요. 네. 조 1위를 하면 멕시코에서 일정을 이어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다른 조에 3위랑 붙습니다. 그러니까 홈팀인 멕시코를 염두에 둔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꽃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고요. 2위로 진출하면 미국 LA로 갑니다. 그리고 비조 2위와 맞붙는데요. 네. LA는 뭐 미국에서는 우리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민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1: 제발 2위하고 LA로
0: 네.
1: 와라.
0: 그래서 그런데 비조 팀들이 또 다 해볼만 해요. 그래서 조 2위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위를 해도 2위를 해도 괜찮다.
0: 네.
1: 2위까지는 무조건 32강에 가는 거고.
0: 조 3위는 이제 그 12개 팀 중에 8개 팀이 갑니다. 12개 조에서.
1: 네. 기장님의 예측은 멕시코하고 몇 대 몇일 것 같습니까?
0: 저는 무승부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네. 합니다. 멕시코가 득점력이 좋긴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센터백이 빠졌다는 건 그만큼 수비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불안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체코전도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체코전에서는 세트피스로 한 골을 먹고 이강인이나 황민범의 프리킥 골이나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골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역전을 했잖아요. 멕시코전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조 상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0: 비조는 유럽의 강호인 스위스가 6회 네.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서 강력한 1위 후보로 분류가 됐고 그 뒤를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개최국 캐나다, 카타르가 뒤쫓는 그림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스위스가 오늘 카타르와 1대1 비겼고요. 어제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대1로 비기면서 지금 1차전만 딱 끝난 상태에서는 강자도 약자도 뚜렷하지 그렇네요. 않은 상황. 네, 그래서 비조가 완전 혼전 상황이라서 비조가 아주 재밌게 흘러갈 것 같은데 경기들이 다 재밌어요. 제가 네. 요즘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계속 경기를 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른 아침에 브라질 대 모로코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브라질과 모로코는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피파 랭킹 6위와 7위 팀이에요. 모로코가 못하는 팀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신흥 강호거든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생각하면 아프리카 팀 중에 최초로 4강에 올랐던 팀이 모로코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무척 재밌었고 또 좀 흥미로웠던 게 호주 대 트르키예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트르키예가 지금 황금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트르키예 쪽으로 기울 줄 알았는데 호주가 2-0으로 이겼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저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네, 그래서 약간 1차전들이 조금 약간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월드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무튼 행복한 월드컵 기...

0: 시간 보내고 계신다는 네. 우리 이유미 작가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1: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지금?
0: 이번 월드컵은 조별 순위 결정도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다른 변화들 좀 변한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 경기 보실 때 조금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게 네. 가장 조심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선수들이 입 가리기 금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나 심판과 대치를 할 때 대화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항의를 네네. 하기도 네. 하고 유니폼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심판은 직접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0: 바로 퇴장이에요?
1: 네. 그라운드 위에서 입을 가렸다는 건 적절지 못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유럽 리그들 보면 이렇게 가리고 말하는데 그때 인종차별 발언도 네네네.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우리가 이미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수분 보충하는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행되는 것은 받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는 침대 축구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8초 이내에 방출을 해야 되고요. 그 규칙이 스로인과 코너킥 상황으로 확대되는데 그건 5초입니다. 그리고 교체 아웃되는 선수는 전광판에 자기 번호가 뜨는 순간 정확히 10초 이내 그라운드 밖으로 벗어나야 되고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가 1분간 못 들어가거든요.
0: 아니,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네. 보면 이렇게 천천히 걸어 그렇죠. 지고 있을 때 막 답답해 죽거든요.
1: 네. 골키퍼는 그 잡고 안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막은 거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규칙들이 많고요. 촘촘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수들에게도 규정 숙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번 규정 변화를 보고 보시면 아 저래서 공을 빨리 던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좀 경기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야구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활약하는 이정우 선수 18경기 연속 안타 기록 하고 타율이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1: 네, 아쉽게 18경기 연속 안타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네. 목요일까지 18경기 안타를 치고 금요일 하루 쉬어갔는데 주말 경기에서 무안타 이틀 동안 이렇게 쳐서요. 그런데 타율은 3할 2푼 8리 여전히 2위를 기록 중입니다. 1위가 3할 4푼 5리니까 내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가 또 있거든요. 네. 일단 방망이 침묵이 빨리 깨져야 되는 상황이고 타율 관리도 좀 필요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우리 빅리거들의 어떤 타율 1위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야.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하루에 막 4안타씩 맞습니다. 뭐 지난주 거의 뭐 하루 뛰면 하루 막 4안타
1: 네, 나가면 멀티히트는 기본이고 네. 득점 타점 뭐 도루까지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0: 너무 한 번에 몰아서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나눠서 하시라는 뭐 생각도 들었는데
1: 선수들은 네. 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아마 이정우 선수가 그 부상 때문에 쉬고 돌아서 이렇게 잘 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게 많더래요.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오는 페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시 안타를 생산해 주기를 바라고요.
1: 네.
0: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도 발표됐죠.
1: 우리가 그 WBC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이름이 대거 이제 이름을 올렸고
0: 네.
1: 일단 25세 이하 선수들 위주로 뽑는 걸 철칙으로 했기 때문에 곽빈, 김도영, 문보경 뭐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뽑았고요. WBC에 이어서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선수 동시에 출전하는 선수가 총 9명인데 29세 이하 선수로 와일드카드 3명을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0: 네.
1: 그 선수로 문보경, 노시환, 곽빈이 승선하게 됐는데요. 류지현 감독이 밝힌 이유로는 우리가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다고 판단해서 곽빈 선수를 뽑았고 3루 1루를 맡아줄 선수들이 지금 건강이 확실히 보장된 그러니까 부상이 없는 그런 선수들 를 생각했을 때 1루와 3루 지명타자까지 할 수 있는 문보경 노시환 선수를 뽑았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석장을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SSG와 삼성 KT, 롯데, 기아, 두산까지 6개 구단이 3명씩 선발이 됐고요. LG와 하나가 2명씩, NC와 키움이 1명씩 이름을 올렸는데
0: 네.
1: 이게 조금 구단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 그 혜택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리그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0: 이번에는 리그 중단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냥 이 선수들 빼고 네. 한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쪽 구단에서 너무 많이 빼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구단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팀마다 공백의 온도차는 있겠지만 9월의 국가대표 공백은 후반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얼마나 이제 승수를 벌어놓느냐가 네네. 지금 중요한데 현재는 LG와 KT가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삼성이 좀 주춤하면서
0: 네.
1: 기아와 한 하나가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가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패했습니다. 키움이 수입승을 거.

0: 누면서 하나가 약간 뒤처지게 된 그런 상태인데요. NC와 KT 경기는 우천 취소됐고 나머지 경기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 쭉 보시고는 어떻게 좀 잘 구성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으세요?
0: 현재로서는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좀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야구대표팀 명단 발표되고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선수를 왜 뽑았을까? 우리 선수 너무 많이 뽑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축구대표팀 얘기도 하지만 뽑은 이상 이 멤버를 가지고 물론 이제 부상 선수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 멤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KT 안현민 선수가 안 뽑힌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긴
1: 합니다. 지금 부상인가요?
0: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네.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던 걸 조금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5: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8: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9: 회색늑대는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6월 14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주말이 끝나가네요. 또 내일 회사 갈 일들 고민하실 텐데 마저 잘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바티칸에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6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기념연설을 통해 65 남북 공동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가시화되자 이란 내 강경파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이란 강경 성향 매체인 파레스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아드의 외무부 청사 밖에서 수십 명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화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경파들은 이번 협정이 이란의 국익에 맞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정부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인권 유린과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소유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이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붙인 이름인데요. 홈쇼핑이나 TV 광고를 보면 100% 환불 보장이라는 멘트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반품률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일단 한번 자기 것이 된 물건을 다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심리를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왜 물건을 떠나보내기 싫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고 난 뒤에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볼펜이라도 내 것이 되고 나면 달라 보인다는 얘기죠. 만약에 라디오에도 소유 효과가 통한다면 오당제에 한 번이라도 사연이 소개되셨던 분들은 오당제를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사이에 그런 애착이 생겼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6월 14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으로 이한철의 가까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소유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유효과란 자신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객관적인 가치보다 더 특별하고 비싸게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불 보장 제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무료 체험하는 그런 마케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미 내 것이 된 서비스를 잃기 싫어서 유료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네요. 재밌는 효과죠. 소유 효과. 오당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이렇게 가까이 애착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호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혹시 내가 보낸 사연이 나오는지 오늘도 10시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2: 네. 저는 요즘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0: 네. 아, 전혀 아닌데 안 그래 보이는데.
2: 아, 사실은 작년 대비 한 10kg?
0: 진짜요?
2: 네, 쪘어요. 제가 작년 그러셨구나. 한 8월에 공연이 끝나고 9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 이제 1년 되어 가잖아요.
0: 네네.
2: 그러니까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0: 아, 전혀 안 그래 보이세요. 워낙 키가 크시니까.
2: 자꾸 놀려요. 뚱뚱이라고.
0: 아,
2: 맨날 뚱뚱이라고 맨날
0: 그래요. 양배우님 사실인가요?
3: 아니 뭐 저도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기 때문에.
0: 두 분 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아, 마침 또 이 오늘이요. 6월 14일 키스 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놀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부시니까 네. 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연애하실 때 첫 키스 했던 장소?
3: 그걸 물어봐요?
0: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부부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0: 자, 하나 둘셋 타면
1: 첫 키스했던 장소.
0: 네, 처음으로 아. 키스. 아, 네, 첫 키스했던 장소. 하나 둘셋 타면 얘기해 주세요.
1: 너무 웃긴다 이거.
0: 하나 둘 셋.
1: 오빠지. 오. 오,
0: 와. 진짜 부끄러워하시네. 아, 진짜 아, 그게 몇 년 전인가요?
1: 13년?

0: 진짜 와, 오래전 일인데도 역시 부부십니다.
1: 다른 장소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0: 그러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키스는 아니고요. 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몰리에르의 희곡 상상병 환자 소개해드릴 건데요. 벌써 이 상상병 환자의 결말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오늘 또 혹시 오당드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일단 어떤 작품인지 간단한 소개 또 줄거리 좀 들려주세요. 두 분이 네. 좀 사이좋게.
1: 네. 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가 쓴 마지막 작품이고요.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러시아에는 안톤 체호, 프랑스에는 몰리에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7세기 당시의 의학과 의사들의 권위주의를 풍자한 작품입니다.
2: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르강이라는 구두쇠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구두쇠가 네. 실제로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엄청 엄청 아프다고 건강 염려증이 걸려가지고 계속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치의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관장.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예, 돈을 밝히는 아주 나쁜 의사 주치의에게 계속 돈을 뜯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딸을 의사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의사 사위한테 계속 나는 치료를 받아야 돼. 왜? 아프니까. 뭐 이런 또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실현에 옮기려고 하지만 똑똑한 하녀, 똑똑한 하녀가 그걸 방해하고 뭔가 또 똑똑한 하녀가 그거를 또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상황을 꾸미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0: 네, 지난주에 영리한 하녀 뜨와네뜨가 의사로 변장을 해서 아르강을 골려먹는 장면까지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만나봤고요. 오늘 만나볼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계속해서 뜨와네뜨가 지략을 펼치는 장면인데요. 그 아르강에 후처가 있어요. 네. 그 후처가 사실은 아르강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그런 꿍꿍이가 있는데 뚜아네트가 그 사실을 알고 네. 꾀를 내요. 그래서 그 벨린느거든요. 그 네. 아내 이름이 그 벨린느의 그 속마음을 아르강이 알 수 있도록 약간의 연극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네. 이것도 재밌습니다.
0: 그래요.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주셨어요. 네. 벨린느 역할을 네. 제가 맡게 됐는데 네.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뜨와네뜨 하녀 역할을 우리 허 배우님 그리고 네. 아르강 역할을 양 배우님 이렇게 같이 들어볼게요.
3: 아이고 아니니 어쩌나 웬변이랑.
4: 무슨 일이야 뜨와네뜨?
3: 어머마님.
4: 무슨 일이라니까?
3: 나리께서 돌아가셨어요.
4: 남편이 죽었다고?
3: 착하게도 그분께서 고인이 되셨답니다.
4: 정말이냐?
3: 물론이죠. 아무도 이 참변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 혼자 이곳에 있었는걸요. 방금 제 팔 안에서 숨을 거두셨답니다. 자 보세요. 의자에 저렇게 뻗어 계시잖아요.
4: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담. 아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 이 멍청이 뜨와네뜨야 죽은 게 뭐가 그리 슬프냐?
3: 제 생각에 마님 통곡을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4: 예예 슬플 게 뭐가 있니? 저 따위 늙은이 하나 없어진 게 뭐 그리 대수냐? 제가 살아서 뭘 할 게 있다고. 세상 어딜 가도 쓸모없는 인간 아니냐? 더럽고 징그럽고 끊임없이 관장이나 하고 뱃속에다 약이나 쳐넣고 밤낮 코 풀고 기침이나 가래나 뱉지 않으면 기력도 없고 고약한 성질에다 권태롭고 마냥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항상 하인들에게 호령이나 해대는 저 따위 인간을 말이냐?
3: 와 멋진 조사군요.
4: 뜨와네뜨 내 계획대로 실행하게끔 네가 도와줘야겠다. 날 도와주면 틀림없이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할 수 있겠지. 다행히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 늙은 일 침대에 옮겨놓고 이 죽음을 비밀로 해두자. 내가 한 재산 거두게 될 때까지 말이야. 내가 손에 넣고 싶어했던 재산과 서류가 있는데 결실도 없이 내 청춘을 저 늙은이 곁에서 썩혀 보냈다면 공평치 못하지. 자, 뜨와네뜨 먼저 영감의 열쇠꾸러미부터 빼짰구나.
5: 예, 가만!
4: 에그머니나!
5: 하, 그래, 부인. 당신이 날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어?
3: 아이고, 죽은 사람이 죽지 않았네.
5: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알게 돼서 기쁘구만. 당신이 내게 보내준 그 아름다운 찬사도 아주 잘 들었어.
0: 네,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네. 아, 어려웠어요.
1: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2: 시대의 악녀.
0: 악녀입니다, 악녀.
1: 빰빰, 그러니까. 빠라밤.
0: 아무튼 줄거리 얘기를 해보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0: 속내를 드러냅니다. 벨린느가.
1: 네.
0: 좀 어려웠어요.
2: 뭐
1: 너무 잘 하시던데요. 자연스럽던데요.
0: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이 정도면은 뜨완립드는 사실 한여가 아니라 뭐 배우가 아닌가. 지난 시간에 의사로까지 변장을 했고 이번에는 아래강의 죽은 척도 연기까지 했잖아요.
1: 네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은 요정이나 아니면은 똑똑한 그
2: 광대가
1: 등장을 해서 그 주인공이 못 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우둔한 아르강이 뭘 모르고 있잖아요.
0: 네.
1: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근데 뚜아네트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촥촥촥 해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0: 그 뚜아네트가 거의 뭐 아르강 그 주인을 너무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너무 주인을 충성심,
2: 네,
0: 충성심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1: 네.
0: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1: 그 마두세였지만 월급은 잘 줬나 보죠.
0: 그런가.
2: 또 새로운 시각이다. 아, 네.
0: 그 벨린느가 이제 마지막에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1: 네, 벨린느는 이제 도망을 갔고요.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요 다음 장면인데
0: 네.
1: 그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아르강의 딸 있잖아요.
0: 네네.
1: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계속 아르강이 또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뚜아네트가 지략을 발휘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어느덧 지금 들려드릴 장면이 그럼 실제로 엔딩 신인가요?
1: 네네. 거의 엔딩이고요. 이 장면 읽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0: 네네.
1: 읽고 나서 뒷장면 얘기해드릴게요.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왜 그래, 뚜아네트? 뭐 때문에 우니?
3: 아, 아가씨, 슬픈 소식이 있어요.
0: 뭔데?
3: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0: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3: 네, 저기 보세요. 졸도하시더니 방금 돌아가셨어요.
0: 어쩜 좋아. 이게 무슨 불행이람. 너무나 잔인한 일이야. 아, 아버님을 잃고서도 세상에 살아남아야만 하는가. 게다가 어쩌면 불행하게도 나 때문에 화가 나 계시던 때 돌아가셔야 하나.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 커다란 상처를 무엇으로 위안받을 건가?
4: 왜 그래요? 아름다운 나의 안젤리크. 무슨 불행한 일이 있길래 그토록 울고 계십니까?
0: 어쩌면 좋아요. 내 생애에서 가장 아끼고 귀중했던 걸 잃어버렸답니다. 아버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4: 아니 저런, 이게 무슨 변입니까? 너무나 뜻밖의 일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제 편을 좀 들어주십사고 부탁드리고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제 소원대로 저를 사이로 맞아주십사고 존경과 경의로서 아버님의 마음을 사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0: 그래 앙뜨, 이젠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제쳐놓기로 해요. 아버님을 잃은 전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영원히 포기해버리겠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따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버님께 드린 고통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발 아버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께 저의 슬픔을 보여드리기 위해 키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5: 오, 내 딸!
0: 어머나!
5: 자, 겁내지 마라. 나는 죽지 않았어. 그래, 너야말로 나의 진짜 혈육, 진짜 딸이다. 아름다운 네 전성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쁘다.
0: 이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 아버님을 통해 하늘이 제게 최상의 행복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허락해주세요.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한 가지 간청 드릴 게 있어요.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랑을 아버님께서 달갑지 않게 여기시고 끄레양들을 저의 남편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전 적어도 다른 사람과의 억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아버님께 간청 드립니다.
4: 정말입니다. 아르강 씨, 따님과 저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5: 의사가 된다면 결혼을 승낙하지. 그래, 의사가 되게 내 딸을 줄 테니.
4: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위가 될 수 있다면 의사뿐 아니라 원하신다면 약사도 되죠. 그것뿐 아닙니다. 아름다운 안젤리키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맡았던 역할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 저는 안젤리크, 그러니까 아르강의 딸이었고요.
1: 네. 우리 네, 허배우님은? 제가 아르강의 딸이 좋아하는 남자, 클레앙트
0: 역할. 그 의사 말고 다른
1: 네네네네 남자죠. 원래 좋아하던 남자.
0: 원래 좋아하던 남자.
1: 제가 한여 또한

0: 크라리넷트와 그리고 안젤리카가 좋아하는 클레안트 역할을 했습니다.
1: 예, 네. 제가 계속해서 아르강을 했었고요.
2: 네, 자 아르강의 후처였던 벨린느와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젤리카 정말 착한 딸이네요.
1: 네, 지금 뭐 젠데 오늘 악녀를 했다가 착한 딸을 연기상인데, 했다가 지금. 아주 그러니까. 그냥
2: 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연습을 해왔어야 되는데
0: 제가 한 것 같은데
2: 연습을 못 해가지고
0: 한 것 같은데
1: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공부 안 했다고
2: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0: 공부 안 했다 그러고 막 혼자 막 해요 막
2: 저 오늘 너무 못해서 다음에 기회를 네. 안 주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자, 이 아르강은 결국에는 뭐 기승전 의사예요. 예비 사위에게도 의사가 되면 결혼을 승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결국엔 뭐 건강 염려증을 고치게 되는지 관장 이제 그만하는 건지 그 궁금해요. 네.
0: 이거 진짜 마지막에 너무 재밌는데요. 네. 아, 이거 말을 해드려야 되나?
2: 너무 궁금해 말해주세요. 살짝.
0: 네. 재밌는데 마지막에 아르강이 의사가 됩니다.
2: 아 진짜요? 반전.
0: 너무 재밌지.
1: 그러네. 내가 하면 되겠네.
0: 그러니까 의사. 남한테 돈 쓸 필요 없이 내가 직접 공부해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모든 와. 게 해결인 거죠.
2: 엄청난 네. 반전의 결말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재밌죠.
2: 진짜 재밌어요. 네. 그러면 아르강은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1: 직접
2: 그 직접 이렇게 치료하는
0: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제 의사가 되기로 한 걸로
1: 아, 수시로 신기하다. 했겠죠.
0: 아 자기가?
1: 그럼요.
2: 자 오늘 이렇게 몰리에르 희곡 상상평 환자 결말과 근접한 부분까지 만나봤고요. 또 결말도 살짝 그 공개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이 작품?
1: 네 매번 하시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0: 네 이게 그 몰리에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또 주제도 잘 담고 있는 희곡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왜 그 피카소 그림이 굉장히 아이 그림 같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가가 됐을 때 가장 쉽고 좋은 그림을 그렸듯이 몰리에르도 마지막 작품에서 굉장히 쉽고 간결하지만 네. 또 의미는 확실한 그런 작품을 쓰지 않았나라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 그렇네요. 두 분 덕분에 이게 좋은 작품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충청권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빗길이니까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에서 아직 어렵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또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까지 15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음성휴게소, 또 일축 구간에서 지체되고 있고요. 강원권 서울 양양선 아직 정체가 심한데요.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12km 구간 어렵고 이후로 서종에서 파도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뻔한 노래 들으시고 주하숙님이 동네 산책 후에 책상에 앉았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배 작가님 프로페셔널 하셔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신지연님은 이별 택시 노래 들으시고 종신오빠 버전은 처음 들어보네요 하고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1: 이거 이별 택시 제가 알기로 너튜브에 윤종신 씨하고 그 김현우 씨하고 네. 같이 듀오로 듀엣으로 이제 라이브 하신 버전이 있어요.
0: 같이 부르시는 게
1: 네네,
0: 있어요?
1: 네, 라이브로. 예, 그거 정말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너튜브에서 요즘 뭐 다들 보시니까요.
0: 네네.
1: 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이브 버전 정말 좋습니다.
0: 너무 궁금해요. 찾아볼게요. 네. 네. 이 코너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이 뻔한 노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1: 이것도 역시 너튜브랑 관계가 있는데 제가 참 이제 어쨌든 MBC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라디오 쪽에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도 식사를 하거나 할 때
0: 네네.
1: 예, 너튜브를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0: 그렇죠. 밥 친구죠.
1: 예, 그래도 조금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그 예능들 있잖아요.
0: 네.
1: 저는 무한도전을 압도적으로 옛날 걸 많이 봐요.
0: 오.
1: 예.
0: 봤던 거 예전에
1: 네, 그게 지금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즐겨보고 하는데
0: 네.
1: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윤종신 씨가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시는 그 토크 프로그램 있잖아요.
0: 네.
1: 온더블럭.
0: 네, 네.
1: 거기에 나와서 두 분이 막 얘기하시는 걸 보는데 그래 예능 프로그램에 쓰였던 음악들을 한번 소개해봐도 괜찮겠다.
0: 오.
1: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0: 재밌겠는데.
1: 한번 세 곡 정말 많은데 예, 그중에서 한 세 곡 가져왔습니다. 진짜 유명한 곡들로.
0: 예능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곡들 오늘의 주제인데 아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가 같은 예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가님 기억나세요?
1: 아 그렇죠. 섹션.
0: 섹션 TV를 같이 네. 했었잖아요.
1: 예, 예, 예.
0: 아 재밌었는데 그때 예. 종종 생각나는데.
1: 그때 뭐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또
0: 맞아, 맞아. 예,
1: 녹화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때 이상민 씨랑 예. 설이나 씨랑 막
1: 팀 분위기가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예. 박슬기 언니.
1: 아 설이나 씨도 정말 사람 좋으시고.
0: 맞아 맞아. 예. 안 그래도 요즘에 그 권투하는 복싱하는 예능 하잖아요. 그 생각 나더라고요.
1: 잘 지내시나?
0: 네. 네.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러면 네. 첫 번째 곡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첫 번째 곡은요. 오션 컬러 씬의 Up on the Downside라는 곡입니다. 영국
0: 네.
1: 밴드고요. 2001년에 발표한 곡인데 아마 들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 노래 하실 거예요.
0: 오.
1: Up on the Downside.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0: 네.
1: 다운사이드에서 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0: 네,
1: 곡 전체는 그렇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곡이 S본부의 예능 패밀리가 떴다. 예, 타이틀곡이었죠 사실.
0: 네. 네.
1: 그래서 방송이 시작될 때마다 이 곡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0: 네.
1: 이 예능도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냥 그 전 남자 출연자 전원이
0: 네.
1: 이효리 씨를 무서워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0: 맞아.
1: 네. 그래서 몰래 막 라면 스프 넣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어떤 호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고
0: 네.
1: 그 윤종신 씨가 그 온더블락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실 90년대 윤종신 씨가 워낙 잘 됐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뭐 본인 곡을 본인 곡이 다 쓰시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잘 안 되게 되죠.
0: 오.
1: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빚도 있고 하니까 음악 외의 길에서도 그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러면서 시트콤에도 나가고 예능에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0: 그래서 예능에 나오신 거구나.
1: 네. 그 결정타가 패밀리가 떴다였어요. 여기 나오시면서 다시 또 이름이 회자되고
0: 네.
1: 그 다음에 또 너에게 간다라는 진짜 희대의 명곡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어떤 부진을 이겨내고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해줬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윤종신 씨한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능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온더블럭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가지고요.
0: 네.
1: 오늘 첫 곡으로 이 곡 가져왔습니다.
0: 아 SBS 예능 패밀리가 떴다에 나오는 오션 컬러 씬의 Up on the Downside 듣고 올게요.

0: 오션 컬러스의 Up on the Downside 듣고 왔습니다. 너무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는 진짜 엄청 인기였잖아요. 패밀리가 떴다가.
1: 그리고 이 노래도 사실 여기 우리 작가님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0: 채은 작가님. 네. 네.
1: 그런데 어렴풋이 이 노래도 기억이 나고 사실 그 내용을 어릴 때 되게 자주 봤대요. 재밌게 봤대요. 근데 사실 너무 어릴 때 본 거 기억 안 나잖아요.
0: 맞아요. 네.
1: 참 이것도 20년 전입니다.
0: 그러니까.
1: 저도 20대일 때가 있었거든요.
0: 네. 네. 오래전 일이네요. 자, 예능 프로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곡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다음 노래는 아마 그래도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패밀리가 떴다보다는 그래도 좀 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무릎팍. 무릎팍. 네.
0: 네. 그 노래가 유명한 그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다른 노래가 있나요?
1: 그런데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나올 때 빰빰빰 하면서
0: 맞다.
1: 기억나시죠?
0: 네. 네.
1: 그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기타 연주곡이에요.
0: 네.
1: 호테이 토모야스, 토모야스 호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고요. 곡 제목이 Better Without Honor or Humanity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명예도 없고 인간성도 조차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싸움. 다른 말로 하면 개싸움.
0: 그런 뜻이구나.
1: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원래 이거는 1970년대 일본 영화의 제목에서 그대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호테이 토모야스가 이 곡을 연주곡입니다.
0: 네.
1: 작곡을 했는데 이 황금어장 무릎팍도사보다 먼저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삽입돼서 큰 히트를 기록됐어요.
0: 어떤 영화죠?
1: 킬빌입니다.
0: 킬빌.
1: 네, 킬빌 1탄에 보시면은요. 이 곡이 거의 메인 테마 곡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0: 네.
1: 그 클럽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0: 네네.
1: 이제 적들을 처단하라고.
0: 네,
1: 이 영화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0: 네.
1: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무릎팍도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곡이 쓰이면서 그 이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무릎팍도사에서는 액션 하면서 빰빰빰 하잖아요.
0: 맞아요.
1: 원곡에는 액션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넣은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그 프로그램에서 넣은 거니까 이 원곡에는 그 액션이라는 거는 따온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 그렇군요. 느낌이 또 새로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테이 토모야스의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0: 호테이 토모야스, Better Without Honor or Humanity, MBC 예능 황금 어장 무릎팍도사에 나오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이때 진짜 무릎팍도사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제가 2008년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퍼스에 일했거든요. 그런데 네. 2008년 그때 배철수 DJ가 이 무릎팍도사 100회 특집에 출연하셨어요.
0: 아 진짜요? 네.
1: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거기 녹화장 따라서 안 가고 그때 PD였던 이제 남태정 PD가 네, 이제 녹화장에 따라갔는데 그게 워낙에 녹화가 잘 돼서 그때 아마 2주 연속 방송했을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그게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0: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유퀴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죠.
1: 그렇죠. 거기 나오는 거는 정말 뭐랄까 물론 이제 뭐 과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0: 아, 연예인
1: 같은
0: 나...
1: 경우에는 그렇네. 이제 뭐 약간 스타 인증을 받는
0: 맞아 맞아 네. 네.
1: 그런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곳이 바로 이 무릎팍도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
0: 네. 네. 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무한도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그럼요.
1: 저는 항상 뭐 어딜 가서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은 MBC를 떠난 김태호 네. PD가 무한도전 전국고사를 개최하는 거예요. 네, 진짜 수능처럼 하는 거야.
0: 무한도전에 대해서 시험을.
1: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0: 몇 등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1: 그래도 한 50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0: 근데 그게 500등이 진짜 그 무한도전 팬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다 외우시잖아요.
1: 그러니까 진짜 뭐 막 저도 대사 외우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네. 저도 이 너튜브로 보면서 그 다음 대사를 저 혼자 먼저 얘기하고 있어. 네. 아시죠 뭔지.
0: 네. 네.
1: 그럴 정도로 좋아하는데.
0: 그러니까.
1: 그 무한도전은 정말 음악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썼던 걸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갔을 때는 아이슬란드의 국민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시교로스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호피폴라라는 곡을 사용해서 굉장히 네. 또 화제가 됐었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0: 네.
1: 그 텔레파시 편이 있었어요.
0: 네네.
1: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속였죠. 멀리 가는 사람이 1위다. 서로 각자.
0: 진짜.
1: 전화기 다 뺏고 멀리 가는 무지하게 멀리 가는 거야. 각자 알아서 멀리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데 네. 전화기는 없는. 그래서 네. 텔레파시 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텔레파시로 서로가 있을 만한 장소에 가서 마침내는 감격의 상봉을 하는데
0: 네.
1: 그때 쓰인 노래가 바로 한국 모던 락의 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0: 네.
1: 이 곡이
0: 기억난다.
1: 쓰여서 되게 참 잘 어울리는 선곡이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너무 잘 썼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 네. 진짜 독특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사가 두 줄이에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0: 오.
1: 끝이에요 가사가.
0: 아 진짜. 네.
1: 이거 외에 가사가 없습니다.
0: 네. 네.
1: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홍대 인디씬이 배출한 최고 히트곡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0: 네. 뭐,
1: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같은 노래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센 펑크 음악도 있었지만
0: 네.
1: 이렇게 우리가 흔히 모던 락이라고 부르는 사실 이 모던 락도 펑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펑크를 세련되게 다듬은 게 모던 락이에요.
0: 네.
1: 네, 장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모던 락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서 델리 스파이스의 입지가 1집 앨범부터 확실하게 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이 곡은 사실 인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어디선가 들어보시지 않았나.
0: 맞아요.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네, 저희도 많이 들려드렸었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곡 딱 이렇게 흐르면서 이 멤버들이 막 이게 전화기가 없으니까.
0: 그러니까.
1: 야 진짜 저도 한번 용기 내서 네. 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전화기를 한번 회사에 안 들고 와볼까? 방송국에.
0: 벌써 답답해.
1: 다들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0: 아니요.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을 일단 못 보잖아. 시계가 없잖아.
1: 아니 그래도 뭐 이게 저 시계 다 걸려 있는데.
0: 그렇긴 한데. 네. 진짜.
1: 사실 큰일 안 나. 아니 물론 정말 큰일이 정말 하필이면 그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마 큰일도 안 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못하죠.
0: 네. 근데 막 갑자기 막 찾으세요. 배철수 선배님이 막 와 찾으러 전화해야 돼. 근데 저 연락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럼 얘기해요. 전 디지털 디톡스 중입니다.

0: 그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1: 그럼 어떻게 진짜 연락을 해? 대면하는 방법밖에 없네.
0: 그러니까요.
1: 진짜로.
0: 그렇죠? 옛날에 참 저는 진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날로그도 겪어봤고 디지털도 겪어봤거든요. 둘 다를 겪어봤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둘 다를 겪어봤다는 측면에서.
1: 네.
0: 네네. 예, 하여튼 그래서 예,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마지막 곡으로 가셨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무한도전 팬분들이 그 텔레파시 편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 최종안에서 이란은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약속했고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대규모 동결 자금 반환 및 원유 제재 유예에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향후 60일의 협상 기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응해 현지 시간 14일 자국 공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0: 다히예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를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접근도 막히게 됐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 접근권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체 글래스윙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 인터넷진흥원을 참여시킬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과 기관의 미토스 접근권이 차단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호주가 튀르키예를 꺾고 1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주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튀르키예와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전반 27분 네스토리 이라쿤다의 선제골과 후반 30분 코너 메트칼프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D조에선 미국과 호주가 나란히 승점 3점을 기록했고 골 득실에 따라 미국이 1위, 호주가 2위에 자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저출생 현상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헌혈입니다. 국내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 나이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죠. 그래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임직원들과 함께 헌혈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이 헌혈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거나 특별 휴가를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죠.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ESG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0365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안녕하세요.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해서 고기를 구우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오늘도 당신 편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신청합니다. 오늘은 일 끝내고 바로 집에 가야지 했는데 또 남편분 제안에 고기를 드시러 가셨군요. 그래도 피곤하긴 해도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게 하루의 낙이 되잖아요. 일에 치여서 바빴던 하루였겠지만 오늘은 좀 쉬어간다 이런 생각하시고 맛있는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영화 해피투게더 OST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과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김연수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제스비라는 그룹은 제제씨, 가비씨, 승원씨, 백승원씨 이렇게 셋이서 만든 그룹인데 노래도 되게 좋고 무대에도 보면은 이분들 진짜 잘 어울리고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제씨는 이제 우리 2시의 데이트도 진행하셨던 그 방송인 제제씨고 댄서 가비씨 그리고 승원씨 이렇게 같이 함께 뭉친 그룹인데 노래가 다 좋더라고요. 우리 연수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왔고요. 이지영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옷장에 왜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결국 폭풍 온라인 쇼핑으로 하루를 보내고 말았네요. 내일부터는 다시 개미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하면서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신청해 주셨어요. 분명 진짜 옷장은 꽉 차 있는데 막상 입고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지영님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다시 성실한 개미 모드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새로 산 옷 입고 또 출근하는 재미도 쏠쏠하니까요. 예쁜 옷 있으면 내일 이 옷 입고 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도록 해요. 우리 4069님은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요 하면서 신지훈의 시가 될 이야기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4069님이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그럼 이렇게 두 곡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그리고 4069님이 처음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신지훈의 시가 될 이야기.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그리고 이어서 신지훈의 시가들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9983님이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면서 저녁을 급히 먹고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딸아이의 뒷모습 보니까 대견하면서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우리 딸 기말고사는 파이팅 하자꾸나. 너무 고맙다. 사랑해. 아,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이 종종 보이는데 중간고사 때 열심히 못했던 게 아쉬워서 또 이렇게 기말고사는 잘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터디 카페 열심히 다니고 있는 따님 얼마나 대견하실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부족했던 점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고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또 다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9397님, 창문을 열어두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창밖에서 꽃향기도 솔솔 들어오네요. 재밌는 오당제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꽃향기까지 참 행복한 밤입니다. 페이지에 난 늘 혼자였죠 신청해요. 요즘에 계속 이 얘기 하게 되는데 낮에는 진짜 꽤 덥거든요. 근데 저녁 되면은 바람이 진짜 제법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어두면 저녁엔 에어컨 없이도 괜찮을 만큼 좋은 날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꽃향기까지 또 솔솔 들어오면 얼마나 거기가 뭐 휴가지 어느 휴가지도 부럽지 않은 그런 곳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 우리 9397님 이 좋은 밤공기 오랫동안 더 즐기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페이지의 난 늘 혼자였죠.

0: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서울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광주, 대전 31도, 대구가 3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는 아직 충청권, 경기권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다시 한번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청주 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차량터널에서 남풍새까지 5km 구간 속도 떨었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혜정님은요, 딸이랑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수박씨 붙이기 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사춘기 딸이랑 오랜만에 재미있게 웃고 놀았습니다. 수박도 맛있게 먹고요. 딸이 좋아하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신청해봅니다. 주말에도 늘 잘 듣고 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 진짜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죠. 또 따님이랑 이렇게 수박을 드시면서 수박씨 붙이기 놀이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가 되면 예전처럼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기도 어렵고 하잖아요. 대화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수박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수박씨 붙이기 놀이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수박이 또, 저도 요즘에 수박을 좀 종종 먹고 있는데, 더운 날 땀 흘리고 나서 수분 보충할 때 진짜 최고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수박 하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특히나 이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꺼내서 먹는 그 수박 한 조각이면 갈등이 싹 가시곤 하는데, 그만큼 또 당이 많아서 너무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히 조금씩 먹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갑자기 혜정님 사연 소개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서 수박 한 조각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25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미니로 듣고 있지만 늘 바빠서 사연은 보내지 못하고 1년을 듣기만 한 것 같네요. 부산은 야구 중계로 시즌에는 미니로만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투잡으로 늘 이 시간에 화장품 배송일을 하면서 들어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많이 바쁘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행사가 끝나서 내일부터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최우영 기사님이 등려를 하셔서 다들 축하한다면서 다들 축하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모든 기사님들, 다들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히어로들입니다. 오당제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도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1925님 반갑습니다. 투잡으로 또 이 시간에 화장품 배송하시면서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고 계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을지 문자만으로도 짐작이 가는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다는 말이, 아, 진짜 얼마나 바쁘셨을까, 얼마나 분주하셨을까 느껴집니다. 그래도 큰 행사 끝나서 좀 여유가 생기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그 전에 김혜정님이 신청해주신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씨의 노래 먼저 들을게요. 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이어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왔습니다. 1054님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엄마 아빠의 위대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도 자녀를 키우고 엄마 아빠의 젊음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키워준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들이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귀여운 동생까지 사랑해. 빅뱅의 붉은 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사회에 나와서 진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책임질 일들 하나 둘 생기다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얼마나 큰 책임을 안고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셨는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1054님의 문자 보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1054님처럼 부모님께 또 감사한 마음, 또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신청곡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같이 듣고요. 이어서 3640님이 신청해 주신 유나의 퍼레이드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사...

0: 제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2656님의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 편이라는 말이 좋아서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빴어요. 저녁밥 챙겨 먹이고 나니 이제야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신청합니다. 오늘도 당신 편 감사해요. 아, 남편분이 아프셨군요. 아, 병원도 다녀오셨을 거고 식사도 또 챙겨주셔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하루가 진짜 바쁘게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가족이 아프면 옆에서 돌보는 사람도 정말 바빠지잖아요. 아픈 사람도 물론 힘들지만 그동안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656님이 신청해 주신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남편분도 빨리 기운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서 이종훈 작가님, 김원일 대표님과 함께 요즘 스포츠는 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어디라도 누구도 기댈 곳이 없어.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Starry, starry night.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미가 핵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이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며 이는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아래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이 현지 시간 14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 지도자들은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 기본 협정이 현지 시간 14일 공식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란 정부는 서명 시점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0: 군사 기념 연설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SNS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킨 건 하나라도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해당 글에 대해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면서도 1년 내내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며 지적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향해 최악의 저지이라고 했던 건 다 잊었나면서 여당이 바뀌길 원하면 먼저 본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5월에 발생한 폭염 사망자 수가 지난 10년 평균의 3배를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이게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구 전체의 기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슈퍼 엘니뇨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상이변이 식량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나아가 전쟁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심지어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일시적인 기후 변동을 넘어 기후를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슈퍼 엘니뇨가 불러올 연쇄적인 파장. 잠시 후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슈퍼 엘니뇨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국종성입니다.
3: 예, 교수님. 뭐 일단 요즘 지구환경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들, 경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엘니뇨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엘니뇨,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4: 네, 엘니뇨는 열대의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한 0.5도씩 올라가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불리거든요.
3: 네.
4: 예전에는 뭐 엘니뇨라는 현상이 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는데 엘니뇨를 공부하는 이제 저로서는 반가운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엘니뇨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아요.
3: 예.
4: 요새 이제 수능을 보면 뭐 매년 엘니뇨 관련 문제가 지구과학에서 한 문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기후 변화가 돼서 엘니뇨가 발생했다.
3: 예.
4: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 아닌가요?
4: 근데 사실은 엘니뇨는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존재거든요.
3: 아.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백 년 전에
3: 예.
4: 이 페루의 그 어부들이
3: 네.
4: 엘니뇨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3: 오.
4: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근처가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쪽 지역이 굉장히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곳인데
3: 네.
4: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3: 네.
4: 그걸 보니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지고 거기 어벨링이 있어서 밤바닷물이 차가지고 영양열이 많이 올라오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아지고
3: 네.
4: 그래서 물고기도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잘 잡혔는데
3: 네.
4: 그때 어느 한 4년에 한 번씩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3: 예.
4: 어부들이 일을 놓고 뭐 축제를 하니까 근데 그 즈음이 크리스마스쯤이거든요.
3: 예.
4: 그래서 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엘니뇨 스페인어로서 작은 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엘니뇨고요.
3: 예.
4: 근데 뭐 그걸 또 이제 좀 더 우리가 그걸 공부해 보니까 엘니뇨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도 있더라.
3: 그건 뭐예요?
4: 그래서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 스페인어로 네. 라니냐라고 하게 됐습니다.
3: 예. 그러면요. 이게 이상기후 현상 때문은 아니고 예전에도 정례적으로 있었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개념을 명확해야 되는데
3: 예.
4: 이상기후라는 거는 우리가 평년에 비해서 좀 이상적으로 좀
3: 네.
4: 너무 많이 더웠거나
3: 예.
4: 너무 많이 비가 왔거나 이런 걸
3: 예.
4: 이상기후라 하는 거고 근데
3: 예.
4: 이상기후가 계속 가진 않잖아요.
3: 그렇죠.
4: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3: 네.
4: 이상기후에서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름이 덥고 춥고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3: 네.
4: 계속 더운 거죠.
3: 아.
4: 요즘처럼.
3: 예.
4: 그러면 그건 기후변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3: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방금 말씀 주시기를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4: 네.
3: 근데 저희가 뭐 해수면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0.5도가 그렇게 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4: 아, 맞아요. 네. 네. 네.
3: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요.
3: 예.
4: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강물의 온도가 0.2도 올라가면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3: 예.
4: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3: 그러니까요.
4: 근데 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적도 태평양에 0.5도 1도 올라간단 말이죠.
3: 예.
4: 근데 제가 이제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3: 예.
4: 그러면 과연 열대 태평양에 1도인 바닷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3: 네.
4: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걸 계산해봤더니 그 일본 히로시마에 터진 원폭 있잖아요.
3: 예.
4: 그거를 수천만 개를 터뜨린 열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1도 발생하는 겁니다.
3: 이야.
4: 근데 그 에너지의 반이
3: 예.
4: 다시 대기로 방출되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대기 순환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3: 그렇군요.
4: 네.
3: 지금 방금 설명 주시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1도 올라가는 게 에너지로 환산하니까 엄청난 네.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네. 그럼 슈퍼 엘니뇨는 또 일반 엘니뇨랑 뭐가 다른 거예요?
4: 그러니까 이제 슈퍼 엘니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니뇨는 한 0.5도 올라가면 그냥 엘니뇨라고 부르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제 평균적으로 엘니뇨 발생했다 라니냐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상 기후를 전체적으로 만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엘니뇨가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네. 그걸 슈퍼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근데 슈퍼 엘니뇨는 이제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아직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3: 네. 네,
4: 그 대신에 대략적으로는 2도에서 2.5도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큰 엘니뇨를 우리가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3: 네. 네.
4: 지금까지 이제 이 우리가 관측을 해본 결과 관측 한 최근 100년 동안 네. 슈퍼 엘니뇨가 3번 있었어요.
3: 네.
4: 82년, 97년, 15년입니다.
3: 네.
4: 그런데 올해가 또 다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는 해라는 거죠.
3: 예. 그럼 일반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는 앞서 말씀 주시기를 어획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소소한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슨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까?
4: 이제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 그 우리가 발생했던 엘니뇨의 효과가 몇 배 더 커서 나타나는 거고요.
3: 그럼 어획량 저는 더 줄어들고
4: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뭐 이제 홍수가 나타나면 홍수의 확률이 훨씬 늘어나고요.
3: 아, 예, 예.
4: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은
3: 네.
4: 이제 비선형성이라고 그 효과가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3: 그렇군요.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대 순환이 있는데 열대 순환의 방향조차도 바뀌어버리는
3: 네.
4: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3: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엘니뇨와 같은 이제 경고하고 있는 슈퍼 엘니뇨 이런 게 왜 더 이렇게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4: 일단 슈퍼 엘니뇨도 뭐 기후변화 랑 상관없이
3: 네.
4: 상관없다는 얘기는 꼭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네. 과거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기후가 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3: 네.
4: 에너지 어떤 순환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대기 에너지 순환의 근원은 뭴까요?
3: 태양광.
4: 물론 태양입니다. 네. 태양인데 태양광을 직접 쓰진 않고 네. 걔가 증발을 시켜가지고 예. 물이 응결되면서
3: 네.
4: 그 에너지로 대부분의 대기 순환과 그거 이 바람의 힘으로 이제 해양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되면은
3: 네.
4: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3: 네.
4: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 중에 1도 올라갈 때 대기가 머금을 쓴 수증기가 7% 증가하거든요.
3: 네.
4: 그만큼 에너지온이 많아지는 거죠.
3: 예.
4: 그러니까 지구가 에너제틱하게 되는 거죠.
3: 아,
4: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가 좀 더 예. 기후 변화가 되면은
3: 예.
4: 좀 더 많이 증가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3: 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엘니뇨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4: 네.
3: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게 더 크게 일어나거나 자칫 잘못하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
4: 네, 정확합니다.
3: 예,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4: 네.
3: 자,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대기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4: 네.
3: 그럼 엘니뇨 현상은 그걸로만 촉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또 있는 건가요?
4: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엘니뇨는 대기와 해양의

0: 서로 상호작용. 네. 대기가 해양에 영향을 주고 해양이 대기한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큰 엘니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 엘니뇨가 왜 큰 엘니뇨가 발생할 거라고 믿느냐면
1: 네.
0: 일단

0: 엘니뇨 발생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강한 엘니뇨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가 필요한데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면 엘니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풍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무역풍의 약화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돌발 서풍이라고 해가지고 예. 웨스털리 윈드버스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서풍이 강하게 부는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이벤트들이 올 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세 차례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 번 발전시키고 두 번 발전시키고 세 번 발전시켜가지고 강한 엘니뇨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바다 밑에 있는 온도가 얼마나 이제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1: 네.
0: 여기 보시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1: 예.
0: 가장 최근에 슈퍼엘니뇨가 2015년 슈퍼엘니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6월 초의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X축이 이제 경도고요.
1: 예.
0: 적도에서.
1: 네.
0: Y축이 이제 깊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바다 밑에 평년에 비해서 5도, 6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게 올라오면서 이제 2도, 3도의 슈퍼엘니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 네.
0: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1: 예.
0: 지금도 5도, 6도, 이제 7도까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엘니뇨가 점점 발달하고 올 겨울에는 이제 슈퍼엘니뇨급으로 커지겠구나라고 아, 예상을 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올해는 슈퍼엘니뇨를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려보면
0: 네.
1: 아니 엘니뇨라는 건 뭐 기후변화와 관계없을 때도 일어났던 현상이라면 우리랑 무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시절에 기후경제학 또는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0: 네네.
1: 그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0: 네.
1: 재밌었던 게
0: 네.
1: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기후와 관련된 특이한 현상들이 유발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촉발되거나 뭔가 세계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0: 아, 네네. 아.
1: 사실입니까?
0: 네. 아, 그 10여 년 전에
1: 예.
0: 이제 제가 가장 내고 싶은 논문을 내고 싶은 데가 이제 네이처거든요.
1: 네.
0: 네이처에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이제 열대 지역에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그 기자 그 회견에서도 뭐만 발생하면 엘니뇨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 예, 예.
0: 아, 그래서 아무리 연구할 게 없지만 이거 너무 어거지 아니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0: 논문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1: 네.
0: 아, 저의 식견이 굉장히 좁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0: 이분들이 어떤 걸 했냐면요. 매년 열대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전의 개수를 센 겁니다.
1: 네.
0: 내전의 개수를 세서 그래서 그거를 엘니뇨 해와
1: 네.
0: 아까 반내인 라니냐로 구분해서 비교해 봤어요.
1: 예.
0: 그랬더니 엘니뇨 해의 내전의 발생 빈도가 월등하게 높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 약간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 자세히 이제 뜯어보니까 보통의 내전은 사회적 갈등이 이제 고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 그렇겠죠.
0: 사실 대중들이 잘 먹고 잘 살면
1: 갈등이 별로 없죠.
0: 갈등이 별로 없잖아요.
1: 예.
0: 근데 엘니뇨가 되면은 대부분의 비가 바다 쪽에 내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육지 지역은 비가 안 옵니다. 가뭄이 발생합니다.
1: 예.
0: 그리고 굉장히 열대 전 지역이 고온이 됩니다.
1: 네.
0: 폭염이 여기서 발생하는
1: 네.
0: 거죠. 그러니까 더워서 힘들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이제 저하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농작물의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이 사회적 갈등이 확률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 예.
0: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얘기를 할 때 기후 뭐 지금 현재 1도 전지구 온도가 1도 1.5도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이거 얼마나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 네.
0: 그냥 온도가 얼마하고 강수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 기후의 약간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네. 걸 반증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저도 수업 들었을 때 들었던 내용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 저희는 그때는 엘니뇨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네.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때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은 적도 지방에 사는 유목민 민족들 중에는 네. 유목을 기반으로 한 사람도 있고 정착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는 특정 감

0: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그 한정된 재화인 물의 사용권을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1: 네네, 그런 것도
0: 그러면서
1: 있죠.
0: 또 네. 일어난다는데 네.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엘니뇨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0: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엘니뇨 이걸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유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1: 지금 이제 엘니뇨와 이제 경제에 대한 연구는 한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도 여러 편이 실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연구를 하나 이제 따오면은 엘니뇨 이제 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전 지구 전 세계의 GDP가 한 3년 동안 뭐 3에서 5%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이 비슷한 건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논문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1: 어쨌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0: 크다.
1: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0: 네. 진짜 이 엘니뇨를 단순히 기후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1: 네,
0: 분명한 경각심으로 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이 슈퍼 엘니뇨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나요?
1: 우리나라에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0: 예.
1: 우리나라도 특정 계절에 이제 엘니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만큼 영향이 커지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근데 이제 그 1997년이 97, 98 엘니뇨가 과거 100년 동안 가장 큰 1등 엘니뇨에서 가장 큰 엘니뇨였거든요.
0: 네.
1: 근데 98년에 지리산 폭우라고 해가지고요. 지리산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
0: 예.
1: 거기에 이제 그 야영하시던 분이 이제 뭐 좀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0: 예.
1: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후학자들은 그게 엘니뇨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폭우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0: 네.
1: 98년도 여름 굉장히 유명한데요.
0: 네.
1: 중국의 양쯔강의 유역에
0: 네.
1: 비가 너무 많이 오려고 다 범람해가지고 네.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 엘니뇨 이후 엘니뇨가 이제 소멸하는 그때 그 여름철에 이제 집중호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것들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적도 태평양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날씨까지 바꿔버린 거네요.
1: 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지구 영향. 엘니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0: 네.
1: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요. 이게 제 얄팍한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여쭤보려고. 우리 가끔 보면 중국이 특히 그런 거 하던데 인공 강우 만든다고
1: 네.
0: 뭐 미사일 같은 거 쏴가지고
1: 네네.
0: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1: 네.
0: 우리 그 무태 올라오기 전에 한반도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에서 미리 비를 좀 뿌리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1: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게 조작해도 되는 겁니까?
0: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에게 피해가 많으니까요.
1: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0: 네.
1: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험 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윤리적으로
0: 네.
1: 그걸 해도 되느냐.
0: 아.
1: 우리가 조절해도
0: 윤리적으로
1: 되냐.
0: 해도 되는
1: 네.
0: 거냐.
1: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불일치가 있는데요. 그래도
0: 네.
1: 어느 정도 과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들은
0: 네.
1: 우리가 좀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부작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작용이 문제점이 훨씬 크니까 그건
0: 네.
1: 좀 조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0: 네.
1: 약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0: 네.
1: 걸 해야지 말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막았는데 옆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이 피해받을 수 있잖아요.
0: 그건 그렇죠.
1: 그래서 국제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0: 아.
1: 약간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0: 예. 아직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룰은 세팅되어 있지는 않군요.
1: 아, 그렇죠.
0: 아.
1: 지금 수면 밑에 있고요. 지금 논쟁 지금 논의 중이죠. 네.
0: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국가 자국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우리 쪽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니 저쪽에 비가 더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은 쉽게 결정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약간 조정해보려는 노력들은 간간히 있긴 하죠.
1: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강수죠. 이제 가뭄이 너무 심각하면,
0: 아.
1: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은결핵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은 같은 걸 뿌려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한계가 있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런 환경이 조성된 수증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0: 예.
1: 그냥 굉장히 이제 건조한데 아무리 뿌려봤자
0: 소용이 없군요.
1: 소용이 없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효용성이 약간 예. 한계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지금 그 연구는 열심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0: 네. 엘니뇨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반대인 라니냐 현상도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1: 이제 자주와 강하게는 좀 다르게 봐야 예. 되는데요. 강하게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주 일어나는 거는 예.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0: 다른 문제군요.
1: 네. 예.
0: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후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키면 그 대가로 반대 작용도 더 세게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대기 중에 먹고 네. 있는 수증기를 네. 어딘가에 더 많이 뿌렸으면 네. 그 결과로 어느 다음이나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네. 강우유 더 세게 온다든가 그럴 수 있나요? 네.
1: 그게 이제 엘니뇨 발생하면은 이제 강수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0: 아, 예.
1: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강수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은 강수가 많아지고 그거의 반대 작용으로 어떤 특정 지역, 특히 육지 지역이 강수가 줄어듭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원래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곳에는 비가 적게 올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네, 네. 참 그런 문제까지 다 예측하고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엘니뇨에 대한 진실, 오해했던 것도 풀어가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슈퍼 엘니뇨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기초적인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약간 이제 기초 체력은 기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좀 더 포커스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건 얼마 정도의 시차가 걸리나요?
4: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대기 순환을 바꾸기 때문에 대기 순환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열대 태평양의 대기 순환이 바뀌면 네.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일주, 이주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다.
3: 아, 그렇군요. 네,
4: 그래서 거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네. 예, 진짜 뭐 일주일 만에 영향을 받는 거군요. 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즉 엘니뇨로 인해서 우리 날씨에 영향을 받는 시점은 주로 여름이라고 보면 되나요?
4: 아닙니다.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영향이 있고 예. 가을에는 가을의 영향이 있고 예. 겨울에는 겨울의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 봄에는 또 봄의 영향이 있고
3: 각각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 일단은 이제 여름에 대해서 이제 일반 평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이제 남부 지역에 강수가 많아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엘니뇨 발달할 때
3: 예.
4: 그리고 가을철 특히 9월 달에는 온도도 낮아지고 강수량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겨울철이 되면은 따뜻하고 네. 또 비가 많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봄에는 더 덥고 그다음에 비가 더 많이 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엘니뇨가 이제 끝나고
3: 네.
4: 그 다음 여름에는 이제 홍수가 나타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3: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그 기간은 다음 연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네요.
4: 그러니까 엘니뇨의 이제 주기가
3: 예.
4: 이제 4년이니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봄철에 발달해가지고 그 이듬해 봄철 주변에 소멸하고

0: 여름에는 거의 이제 그 감소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1: 네. 그러면 주로 엘니뇨는 다음 연도인 2개년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더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엘니뇨가 발생하면 엘니뇨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네. 또 라니냐가 발생하니까요. 네. 그럼 또 라니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슈퍼 엘니뇨는 그 영향이 더 길어지는 겁니까? 강해지는 겁니까? 뭡니까?
0: 그거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해지죠.
1: 강해진다.
0: 네. 근데 길어지는 거는 네.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 나온 결과인데 보통의 엘니뇨 라니냐는 엘니뇨 발생하고 라니냐 발생하니까 이상 기후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 오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기후의 어떤 강제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1: 네.
0: 이 기후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비해서 다른 상태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원래의 기후 상태가 있다면은
1: 네.
0: 이게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걸 너무 세게 쳐버리면 다른 상태로 가버려서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1: 회복이 안 되는 거군요. 예.
0: 그걸 저희가 이제 클라이밋 레짐 시프트라고 기후 체제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매우 강한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런 레짐 시프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엘니뇨라는 게 꼭 뭐랄까요? 기후 환경이 변화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앞서 1부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기후 환경도 지금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기온,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것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는 북방 재배 한계선이라는 것도 자꾸 변화되는데
0: 그렇죠.
1: 그럼 우리나라 자체 기후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엘니뇨 현상까지 덧대졌을 때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도 궁금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클라이밍 레짐 피스트 예. 이거를 또 야기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0: 네, 예, 레짐 시프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확률적으로는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확률적으로 강한 거는 약간 이제 건조 지역 또는 바다가 있는 지역
1: 네.
0: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레짐 시프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 하는 겁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기후 체제 변화까지 야기됐었을 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면 어떻게 상상하면 되나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초원이 있는 지역이면
1: 네.
0: 뭐 이 계절에 따라서 거기는 이제 뭐 풀이 자랐다가 또 이제 건조적이 오고
1: 예.
0: 그다음에 수분이 오고 뭐 이게 비가 많이 좋게 오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1: 예.
0: 갑자기 엘니뇨에서 큰 가뭄이 들게 되면은
1: 네.
0: 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 사막화되는군요.
0: 그렇죠. 사막한처럼 계속 건조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여름에 사이클이 있으면 이 땅에 조금 습기가 있어야 그 비가 오고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강력한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은
1: 네.
0: 이 토양이 다 건조해져 버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기가 없어지니까
1: 네.
0: 비가 더 안 내리게 되겠죠.
1: 예.
0: 이런 양의 피드백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상태로
1: 네.
0: 옮겨져 버리는 거죠.
1: 예. 그러면 사막화되는 형태로 약간 좀 뭐랄까요? 더 따뜻해지는 형태도 있겠지만 더 추워지는 형태는 없습니까?
0: 더 추워진 형태도 이제 가능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제 눈이 내린 지역들은 어떤 피드백이냐면
1: 네.
0: 추워지면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눈은 우리 스키장 가면은 우리가 선크림 꼭 발라야 되잖아요.
1: 예.
0: 그게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러니까 눈이 많이 덮이게 되면 얘가 반사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1: 네.
0: 그러면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눈이 더 많이 오고 온도 낮아지고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그쪽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그렇군요.
0: 회복이 안 되거나 굉장히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군요. 저는 영화에서 가끔 보는 뭐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런 게 완전히 공상과학 영화다. 물론 이제 약간 극단적인 묘사도
0: 네.
1: 있겠지만
0: 네.
1: 근데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는 충분히 걱정해야 될 이유도 있겠는데요.
0: 충분히 걱정해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과학계나 여러 그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오.
0: 그래서 이 레짐 시프트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1: 예.

0: 클라이밋 티핑 포인트.
1: 네.
0: 티핑 포인트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1: 네.
0: 여기 탁자에 이제 컵이 있잖아요.
1: 네.
0: 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컵을 밉니다. 한쪽 방향으로.
1: 네.
0: 컵을 한쪽 방향으로 밀면 컵이 밀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늘리면
1: 예.
0: 우리 지구가 이렇게 막 밀리겠죠.
1: 근데 그렇죠.
0: 컵이 쭉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 예.
0: 우리가 미는 힘과
1: 네.
0: 이 컵의 이 탁자의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균형을 이뤄서 어느 정도 조금만 변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컵이 탁자의 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예.
0: 그럼 살짝 밀면 어떻게 되죠?
1: 아, 떨어지죠.
0: 떨어지죠.
1: 예.
0: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의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뭔가 급격하게 변하겠죠.
1: 네.
0: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죠.
1: 예.
0: 이런 포인트를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아.
0: 우리가 어느 정도 기후변화를 이제 완만하게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1: 네.
0: 근데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게
1: 되돌릴 수가 없는
0: 되돌릴 수가 없고 급격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1: 네.
0: 이게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입니다.
1: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뭐랄까 역치 근처까지 자꾸 쌓여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0: 쌓여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지금 논쟁의 거의 뭐냐면 쌓여가고 있는데 탁자 끝이 어디냐?
1: 아.
0: 바로 앞이냐? 아니, 예.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
1: 아.
0: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1: 아무도 몰라요.
0: 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견이 있지만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계점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1: 네.
0: 근데 그 임계점이
1: 어딘지는 모른다.
0: 2도냐, 3도냐, 4도냐.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1: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번 살면서 날씨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지구가 원래 그 빙하기, 간빙기 이런 것도 있는 건데
0: 네.
1: 지금은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건데 또 큰 변화가 생길 거 아니냐
0: 네.
1: 이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큰 주기상의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기 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요인은 생각보다 미비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예 무시할 건 아닌가 보네요.
0: 아니요. 그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 예.
0: 우리가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있잖아요.
1: 예.
0: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때도 있고
1: 예.
0: 지금보다 훨씬 따뜻할 수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걔들의 주기는 평균적으로 10만 년이었거든요.
1: 아~
0: 10만 년 동안 6도 바뀐 거거든요.
1: 예.
0: 간빙기와 빙하기가 어마어마하게 기후변화가 차이가 나지만
1: 예.
0: 겨우 6도 바뀐 거예요.
1: 아~
0: 근데 10만 년 동안 6도 바뀐 거랑 지금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1도 1.5도 바뀐 거거든요.
1: 엄청난 거군요.
0: 엄청납니다. 아~ 몇십 배 더 빠르게 바뀌는 거니까
1: 예.
0: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생태계가 적응을 할 수 있으면 뭐 기후변화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속도가 중요한 거죠.
1: 네.
0: 그 속도가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비해서 너무 크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그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1: 네.
0: 과거 인간이 없을 때도 티핑 포인트가 발생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 급격한 변화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1: 네.
0: 대멸종 이런 것도 네. 발생하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영거 드라이스라고.
1: 네.
0: 그게 약 12,000년 정도 되거든요. 12,000년 정도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인류가 샀을 때입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을 배운 구석기 시대입니다.
1: 네.
0: 그때 최근 빙하기에서 간빙기에서 따뜻해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다가
1: 예.
0: 수십 년 사이에 북반구의 온도가 6도에서 8도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1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고 있는데
1: 네.
0: 갑자기 6도가 딱 떨어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1000년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한도 그것도 드라마같은데 더 빠르게
1: 네.
0: 수십 년 사이에 또 6도 8도가 다시 확 오른 거예요.
1: 그때는 왜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0: 그때 이제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1: 네.
0: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서양 지역의 에이막이라고
1: 네.
0: 열연무순환이 있습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북유럽을 가면 따뜻하잖아요. 우리보다
1: 예.
0: 위도가 높은데
1: 예.
0: 그런 따뜻한 해류가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해류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랜드의 이제 빙산이
1: 예.
0: 갑자기 무너지면서
1: 네.
0: 이 해양순환이 멈춰버리거나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게
1: 네.
0: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팩트를 이 픽션을
1: 네.
0: 이걸 영화한 게
1: 투모로우예요.
0: 더, 예, 더

0: 네, 엽전투 모릅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대서양의 해양순환이 역전됐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주인공이 이제 그 연구드라이스 그 고기율을 연구하시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그 모형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네. 이제 영화화 한 것입니다. 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그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이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가역적인 기후환경 변화가 지구의 전반적인 지역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먼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티핑 포인트.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생태계고요. 네. 말씀하신 글로벌한 티핑 포인트. 그것도 당연히 글로벌한 티핑 포인트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죠.
1: 예.
0: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순환의 역전입니다.
1: 네.
0: 빙산의 붕괴와 유발된 해양순환 역전.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1: 아마존이요?
0: 아마존이 우리 기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뭐 세계 허파다 뭐
0: 허파잖아요. 네. 그 허파인 이유는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열대 우림이
1: 예.
0: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량의 산소를 이제 내보내주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기후에 아마존이 항상 열대 우림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사바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초원 비슷한 데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열대 우림이 거의 초원이라면 지금보다 CO2도 훨씬 높고
1: 예.
0: 산소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왜 생기냐면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네. 필요할까요?
1: 뭐 따뜻한 기온 아닐까요?
0: 따뜻한 기온 플러스해서 비가 예. 많이 와야 됩니다.
1: 아,
0: 나무들이 자라야 되니까.
1: 예, 예.
0: 그죠? 근데 그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비는 어디서 올까요?
1: 아마존 강이요.
0: 아마존 강이 이제 아마존 비가 내려가서 아마존 강 유지가 되는 거고
1: 아.
0: 그 대기 중에 수증기는 일부는
1: 예.
0: 바다에서 오고요. 그런데
1: 아.
0: 상당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1: 예.
0: 자체 조달합니다.
1: 자체 조달이라면 그 식물들이 다시 예. 뿜어내고
0: 예.
1: 다시
0: 식물들이 이제 증발산을 통해서
1: 아.
0: 뭐 그 수증을 이제 발산시키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1: 예.
0: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새로운 기술 적용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야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마존도 열대우림 면적에 대한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야 됩니다.
1: 아.
0: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만이 네. 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1: 예.
0: 근데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우려되고 있거든요.
1: 예.
0: 첫째, 기후변화.
1: 예.
0: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마존이 이제 건조화될 연령이 있습니다. 비가 좀 줄어드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그게 우려인데요.
1: 네.
0: 그거 말고 두 번째가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벌목입니다. 벌목과 벌채에 의해서 아마존 우림을 지금 계속 훼손하고 있고
1: 예.
0: 지금도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탁자의 끝처럼 이 크리티컬 매스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아마존의 면적이
1: 네.
0: 임계가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1: 네.
0: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아마존이 사라지게 됩니다.
1: 아이고.
0: 초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 예.
0: 그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입니다.
1: 네. 이것도 제가 그냥 섣부른 상식으로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네요. 저는 저렇게 아마존을 자꾸 훼손하면 우리 국립공원처럼 여기까지는 보존하고 여기까지만 개발합시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도
0: 네.
1: 먹고 살아야 되는데
0: 네네.
1: 전 세계의 허파 역할을 네가 해야 되니 너희는 개발도 하지 마라. 이것도 조금 폭력적인 것 같아서
0: 맞습니다.
1: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 계산했다가는 나머지 보존하겠다는 지역도 다 황폐화될 수 있는
0: 네.
1: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1: 네.
0: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나라가 너 무조건 희생해. 여기 중요한 건 희생해.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보조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사실은.
1: 네. 그런 논의 진짜 해야겠네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1부부터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오늘 이제 슈퍼 엘니뇨 걱정되는 한 해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나눴는데 엘니뇨가 이상기후 현상이나 기후환경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이 꼭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엘니뇨를 더 뭐 강화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 상황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도 이어질 수도 있는 게 분명한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경고 메시지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인류도 기술도 많이 발달했으니까요. 뭔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0: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그런 연구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후공학이라고 합니다. 기후공학은 네.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아까 그 인공강우 이런 걸 포함해서는 지오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기후변화에 약간 좀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기후공학이라고 합니다.
1: 예. 예.
0: 이제 기후공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예.
0: 첫 번째는 이제 쉬운 걸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1: 네.
0: 캡처해가지고 포집해가지고 예. 땅에 묻는 겁니다.
1: 이게
0: 첫 번째 방법이고요.
1: 예.
0: 이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1: 네.
0: 그런데 규모가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1: 네.
0: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약간 좀 실현 가능하고 근데 약간 좀 조금이 더 위험한 게 태양 복사 조절이라는 겁니다.
1: 태양 복사 조절이요?
0: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1: 네.
0: 그런 건데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1: 네.
0: 그것만 줄여가지고 온도를 낮추려니까 너무 힘들다.
1: 네.
0: 예. 그럼 온도만 낮추면 되지 않느냐.
1: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그늘막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네요.
0: 아 맞습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그 숫자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두 배가 되면은
1: 네.
0: 이제 우리 추가 에너지가 도달한 추가 에너지가 4W/m²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거는 우리가 받는 태양 에너지를 1%만 줄여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1% 줄이자라는
1: 네.
0: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쉬운 게 그늘막을 만드는 거예요.
1: 예.
0: 우주에.
1: 우주에 그렇죠.
0: 우주 거울이라는 거죠.
1: 예.
0: 그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해봤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1: 아 그래요? 네. 우주에도요?
0: 우주에 하면 왜냐하면 지구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잖아요.
1: 네.
0: 그렇게 큰 거울을 설치해야 되니까.
1: 근데 우주니까요.
0: 네.
1: 지구에서 원거리로 멀리 날려서
0: 네.
1: 태양빛이 오는 그 중간 어디면은
0: 네.
1: 조그마한 면적으로 지구의 상당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0: 이제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수록 거기에 이제 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1: 아, 그렇죠. 멀리
0: 네. 기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1: 예. 네.
0: 그게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건 거의 뭐 생각도 못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내일 모레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스페이스X가 이게 로켓 발사 비용을 이제 줄여주고 굉장히 많이 줄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대용량의 무게를 이제 우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나름대로 기후공학 등을 통해서 대안도 모색하고 있는 흐름도 같이 이어지긴 하는군요. 그런데 또 제가 이게 맞는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존층 사진을 찍어봤더니 또 복구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겁니까?
0: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이제 서로 합의해가지고 노력한
1: 예.
0: 거죠. 몬트리올 협약 이후에
1: 예.
0: 이제 뭐 그 냉장고를 만들 때 그 냉각제를 이제 그 CFC를 안 쓰고 그걸
1: 네.
0: 줄이고 있거든요.
1: 예.
0: 그걸 줄이니까 그 CFC 때문에 이제 오존이 줄어들었는데
1: 네.
0: 그거를 안 쓰니까 회복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도 우리가 CO2를 줄이면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유진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질문을 왜 여쭤봤냐 하면 꼭 어떤 인위적으로 굉장히 큰 기술, 메가급 기술을 통해서 뭐 지구에, 뭐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가리는 일정 부분 그늘막을 하자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고비 사막에 나무 심는 거부터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소소한 행위들 이런 걸로는 개선할 수는 없는 건가요?
0: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고비사막에 나무를 심거나 또는 이제 뭐 호주에서는 거기 구름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소금가루 막 뿌려가지고
1: 예.
0: 그것도 기후공학 기술인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1: 네.
0: 온도를 그 지역의 온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구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막길 한계가 있죠.
1: 네.
0: 그래서 항상 기후변화 문제는 병행을 해야 됩니다.
1: 어떤 거를요?
0: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CO2를 줄이는 문제,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1: 네.
0: 뭐 우리 옥상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농지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웨더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탄소 흡수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1: 네.
0: 것들을 다 병행해야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해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 네. 이것도 좀 약간 공상과학적인 건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를 가이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 기온 이상이 올라가면 지구 내부에 또 순환 시스템이 다

0: 달라져서 그게 화산 활동이든 지진 활동이든 간에 뭔가 또 트리거가 생겨서 갑자기 또 일정 기온 수준으로 낮추는 지구의 자정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1: 그런 거 지금 가야 이론은 이제 그 그 없어진 이제 이론이고요. 이제 약간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인간이 없으면
0: 네.
1: 인간이 없으면 어떤 특정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다시 회복합니다.
0: 예. 네.
1: 그런데 그 회복의 정도를 넘어간 정도로 인간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믿을 수는 없다. 굉장히 그건 약하다 상대적으로.
0: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런 소소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그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들 이런 게 성과를 못 냈어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임계치에 가까운 상황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좀 미래사를 다 좀 다크하게 우울하게 그린 영화들이 예전보다 더 네. 많아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다들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1: 네.
0: 그럼 우린 뭐 어디 뭐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 일단은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겠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태양 복사 조절이라는 그런 거를 어떨 때 사용했냐면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소소하게 사용했지만 티핑 포인트가 정말로 임계치에 왔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러니까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면은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구의 온도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0: 네.
1: 이 타임시지를 보니까 한 번씩 뚝뚝 떨어지더란 말이죠.
0: 네.
1: 그때를 봤더니 강력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화산 0.6도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화산이 어마하게 강력하니까 거기에 있는 화산재들이 성층권까지 퍼집니다. 성층권 대류권은 비도 오고 상대적으로 덜 안정해서 그냥 바로 떨어지거든요.
0: 네.
1: 성층권은 이제 역전층.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대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로졸이 1에서 2년 정도 체류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에어로졸이면 뿌였잖아요.
0: 예.
1: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0: 좀 차단해주죠.
1: 산란시키죠.
0: 네.
1: 차단시키죠.
0: 네.
1: 그래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가 화산이 털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냐. 우리가 정말 급하다면 뿌리면 됩니다. 성층권에.
0: 아.
1: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0: 예.
1: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기후 시스템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0: 네.
1: 당연히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0: 네. 네. 네. 지금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는 기술은 충분히 유익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요. 효과가
0: 예.
1: 얼마나 크냐.
0: 네.
1: 두 번째,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되느냐.
0: 네.
1: 이 여러 가지 지금 기후공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그냥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0: 상대적으로.
1: 효과도 크고
0: 네.
1: 그게 이제 성층권의 에어로졸을 뿌리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참 일상생활에서 자꾸 놓치지만 정말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가 중요한 게 우리 환경이잖아요.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관심도 가져야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뒤에서 또 열심히 대안을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워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쪽 다히에를 공습하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미국이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묵인하고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수법으로는 이란으로부터 어떤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 종전 합의문에 서명한 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노력을 지지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 간 합의가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프리랜서 경력 증명 시스템 구축 등 6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발표했습니다. 자문단은 지난 6개월 동안 4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 원스톱 청년 신용 재무 상담 지원체계 구축, 청년 기회 보장제 신설과 청년 정책 종합 상담 도입 등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자문단이 제안한 6개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는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2: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불편 부당하다는 건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뜻이 아닌데요. 안일불 치우칠 편, 안일부 무리당. 불편 부당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불편 부당한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말은 상대가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태도를 보여 마음이 편했다는 뜻이겠죠. 불편부당과 비슷한 말로 무편부당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비틀스, 롤링스톤스와 함께 60년대 영국 음악의 미국 침공을 주도한 더 후. 이들의 음악은 훗날 미국 수사물 드라마 CSI 시리즈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CSI 라스베가스 오프닝 곡으로는 Who Are You가, 그리고 CSI 뉴욕의 주제가로는 바로 이 노래가 사용되었죠. 인도의 영적 지도자 메허 바바와 미국의 미니멀리스트 작곡가 테리 라일리의 이름을 조합한 이 노래는 메허 바바의 철학이 음악으로 변형된다면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통음악의 분위기와 테리 라일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오르간 소리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죠.

6월 14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더 후입니다. 바바오 라일리.

6월 14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The Who의 Baba O'Reilly였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앞서서 소개할 때 뭐 이런저런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이 노래 제목 자체가 Baba O'Reilly 뭔가 누군가의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설명드린 거였어요. 메허바바라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0: 테리 라일리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섞어서 만든 제목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실험적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런 철학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가 좀 메시지나 어떤 음악의 구성에 있어서나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이 60, 7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음악을 들으면서 문득 진짜 많은 음악적인 어떤 실험과 폭발은 60, 70년대에 이미 다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요. 이 노래도 CSI 뉴욕의 주제가로 사용되었었고 또 더 후의 노래 중에는 Who Are You가 CSI 라스베가스 오프닝으로 사용이 돼서 또 유명하죠. 그렇게 이때의 음악들이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이제 골드레코드다라고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이상 판매된 아주 대중적인 앨범들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봐요. 오늘은 미국에서 300만 장 이상 판매된 더 후의 1971년 작품 5집 앨범입니다. Who's Next? 이 앨범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지금 들으신 바바 오라일리가 이 앨범의 첫 곡이었어요. 자, 이렇게 특집을 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요일에 이 앨범 듣고 싶어요 하는 아이디어도 좋고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그냥 듣고 싶은 음악 추억 속의 이야기들 함께 버무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다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더 후의 1971년 앨범 Who's Next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Bargain이었어요. 더 후,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틀스, 롤링스톤스와 함께 당시 브리티쉬 인베이션이라고 불렸었던 영국 그룹들, 그리고 영국의 음악들이 미국의 차트를 장악하고 미국의 대중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 해서 영국의 미국 침공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활약했었던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더 후입니다. 1964년에 이제 보컬인 로저 달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스쿨밴드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결성이 된 그룹이었는데요. 기타의 피트 타운샌드, 그리고 베이스의 존 엔트위슬, 드럼의 키스 문, 이렇게 4인조로 결성이 됐었었죠. 드러머인 키스 문 같은 경우에는 78년도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그때 잠깐 더 후의 활동이 멈추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원래 멤버들 다시 모여가지고 더 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후는요, 뭐 비틀스도 그랬고 롤링스톤스도 그랬듯이 60년대부터 활동을 하면서 락 음악의 어떤 뿌리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드록부터 메탈 부분까지 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에 어떤 장르의 초석을 다진 그런 그룹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이 앨범 직전 4집 앨범은 아예 락 오페라라고 해서 컨셉 앨범으로 등장을 했었던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진짜 제가 앞서서도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다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음악도 잘하기도 했고 연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룰 수 있는 걸 그냥 다 다뤄보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능력치가 있었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후의 음악은 앨범 한 장 한 장 듣는 게 매번 좀 색다른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더 후가 가진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걸 읽어나가는 재미도 있는데요. 이 앨범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음악을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 앨범의 3번과 4번 트랙이고 이 두 곡이 마치 한 곡처럼 이어져 있어요. Love and For Keeping 그리고 My Wife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더 후의 1971년 앨범 Who's Next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 후 같은 경우에는 65년도에 이제 1집 앨범을 냈거든요. 그때 My Generation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딱 60년대 청춘, 내 시대를 대변하는 음악으로 그때 당시 영국의 청년 문화의 전면에 서서 더 후가 청춘의 대변자 역할을 해줬던 건데요. 우리가 60년대를 이야기할 때 미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히피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이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꿨었던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면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모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모드족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들은 막 좋은 것들을 다 향유하면서 누리고 살지만 사실 이제 돈 없는 청춘들은 그런 것들을 TV나 뭐 잡지 같은 데서 보기는 하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소외감도 들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 그게 이제 약간의 청년들의 분노적인 정서로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되게 깔끔하고 멋있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일종의 반항의 정서를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더 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국의 모드 운동이 본인들 음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y Generation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청춘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후도 특히나 음악적으로 진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실험을 하면서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갔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앨범 전에 이제 락 오페라 앨범을 만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한 좀 충격을 주면서 아주 히트를 하면서 더 후가 이 정도의 음악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 다음에 발표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Who's Next 앨범을 작업을 할 때 더 후의 멤버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작이 워낙 잘 됐고 호평을 받았으니까요. 그랬을 때 일종의 어떤 돌파구? 그게 바로 신서사이저였다고 해요. 이 앨범은 신서사이저가 사용된 최초의 락 앨범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80년대에 들어서면 신스팝이라고 해서 그 전작 키보드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신서사이저를 이용한 음악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처럼 많이 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최초가 무조건 있게 마련이잖아요. 락 쪽에서는 바로 이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서사이저라는 것이 음악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더 후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아 이런 소리를 새롭게 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게 바로 이 앨범이었고 그래서 전작 그 락 오페라를 다뤘었다는 톰이라는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 못지않게 대단한 명반으로 또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앨범으로 이 Who's Next 앨범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앨범에서 6, 7, 8번 트랙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Getting in Tune 그리고 Going Mobile 마지막으로 Behind Blue Eyes입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더 후의 1971년 앨범 5집 Who's Next를 들었습니다. 이 앨범은 총 9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이 이 앨범의 마지막 곡이에요. One Get Fooled Again.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CSI 마이애미 OST로 또 사용이 됐었던 음악이기도 해요. 더 후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규 앨범으로는 2019년에 12번째 앨범까지 현재 냈고요. 예, 그리고도 지금도 로저 달트리와 피트 타운샌드가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더 후의 이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A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

푹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은 승강기, 계단 등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했습니다. 공습이 종전협정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면서도 양해각서 체결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7: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특별 미사에 참석해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화상회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멕시코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우리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 퇴장으로 고민이 깊은 멕시코는 철통 보안 속에 한국전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6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코앞에 둔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걸림돌로 등장했습니다.
8: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건데요. 이란은 미국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정병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도로 옆 고층 아파트 건물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나고 잿빛 연기와 파편이 사방을 뒤덮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에 지역입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4일 헤즈볼라의 지휘소로 쓰이는 이 아파트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절 전에 헤즈볼라가 발사한 드론 3대가 자국 북부 영토에 들어와 폭발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정계에서는 즉각 이스라엘군을 향한 비난과 동시에 종전 합의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친 개를 통제하지 못하면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신들의 다리를 물어뜯을 것이라는 격한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레바논 전선 휴전이 종전 양해각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란이 줄곧 요구해온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안보상 필요를 이유로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마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을 비난하며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예고했던 현지 시간 14일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내부의 움직임도 복잡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국가 안보위원회가 미국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들은 자국 외무부 청사 밖에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화한 외무장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실제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쪽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7: 양해각서 체결 직전 감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력이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미뤄졌지만 서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10: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은 위협에 맞서 방어할 권리는 있다면서도 공격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무력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협정의 최대 변수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화를 냈습니다. 서명 1시간 전이었는데 왜 공격을 해야만 했냐며 망할 판단력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네타냐후가 공습 이후로든 헤즈볼라의 무인기 3대 침투 사건 관련해선 피해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흔들렸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몇 시간 뒤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돌출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양해각서를 위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며칠 전 지지자들에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11: 오늘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0: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는 트럼프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UFC 격투쇼가 백악관 잔디밭 특설링에서 진행됩니다.
12: 전자서명을 마치고 축하쇼를 하려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경기 중인 심야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7: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특별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마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13: 로마 성박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 주례를 한 유흥식 추기경과 함께 입장합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진행된 미사에서 유추기경은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14: 형제 자매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13: 이 대통령 역시 특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난 한 EU 공동선언을 두고 북한은 교전 상대국 핵무장을 운운하는 건 망상이라는 강도 높은

0: 높은 비판을 내놓은 상황.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희망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중단은 물론 흡수 통일과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재차 알렸습니다.
1: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이 대통령은 이후 국내 참모진들을 상대로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경제 성장에도 청년층의 명목 소득만 하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선관위 사태를 두고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악용해 선거 조작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0: 순방 중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바티칸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3: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에선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에서 관련 공문과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한 합동수사본부는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주말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왔는데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공문과 내부 메신저 내역까지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서울시 지역선관위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 주요 피의자는 출국 금지 조치도 마친 상태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조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가 최소 인쇄율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은 배경과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도 합당한 후속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 취재진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흘째를 맞은 잠실 개표소 시위엔 밤 10시 기준 경찰 추산 1만 명가량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5: 한미가 확장업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이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며 이는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아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9시 반부터 김 전 합참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금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문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 61명, 실종 40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해당 지역의 해저가 지진의 영향으로 최고 2m까지 솟아올라 물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환경천연자문부는 현지 시간 14일 지진 발생 장소와 가까운 남부 민다나오섬 사랑가니주와 동다바오주의 일부 해안지대에서 지진으로 땅이 융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기존 위치에서 약 200m까지 이동하는 등 해안선이 변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청약에 신생아 특별 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 일반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 경상권은 5에서 10mm의 비가,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6: 철새의 왕 철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가 2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가 늘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들, 기관, 딸 순이었는데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노인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배우자 학대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피해를 입을까 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오늘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나비새김이라는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이 기능도 더 개선한다고 하고 또 학대 재발생 위험이 큰 가정에는 인공지능 상담사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요.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 20도, 대구 19도, 대전 17도고요. 광주 19도, 강릉 17도, 제주 21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북과 경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모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6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해 26년 전에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남북은 다시 단절이 시대로 되돌아갔지만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다시 평화를 만드는 선순환이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 면담하고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겸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022년 6월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용 앱을 설치했습니다. A씨는 이를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2년 넘게 엿보고 사적 대화를 녹음,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B씨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고기와 수생 생물들이 살던 하천을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버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화순해수욕장 옆에는 물고기떼가 헤엄치고 고둥들이 살던 작은 하천이 있었는데요.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를 부어 메워버렸고 하천에 살던 해양생물들은 모조리 죽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이 법적으로 하천이 아니라며 해수욕장 활성화 취지로 반려동물 풀장을 만든다고 설명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형식적 지위를 핑계로 한 개발 중심의 행정이라며 아무런 고려 없이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었는데 양해각서 체결에 결국 실패한 것 같네요.
4: 네, 임박했다는 보도는 쏟아졌지만 양해각서 서명 소식은 없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양해각서에 서명하려 한다는 분석들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SNS에 양국이 14일에 이 양해각서 MOU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중재국인 카타르도 협상 마무리

0: 출국을 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부통령이 국내에 남아있는 게 기존 관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쁘고 부통령도 미국을 떠날 수 없으니 전자서명으로 대체하자라는 건데 네. 사실 외교가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 현재 미국과 이란이 서명을 앞둔 이 종전양해각서 MOU의 내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폐기했던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합의를 약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MOU는 사실상 완성된 비핵화 합의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에 가깝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고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희석하거나 혹은 미국으로 반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 쪽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이란이 핵무기 비보유를 재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양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0: 네, 초미의 관심사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에 해협이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지만 네.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뭐 통행료는 있는지 이런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란은 통제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결자산 관련해서도 이란은 서명 즉시 국외 동결자산 절반이 해제되고 미국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60일간 중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이 455조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미국은 이란의 협상 즉시 동결자산 해제 주장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OU에 서명을 한다 해도 미국한테 유리할 만한 점은 찾기가 좀 어렵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서 일단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점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좀 약간 황당하면서도 트럼프스러운 소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맞추려고 서명을 늦췄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언급했던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텔레그램에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MOU 서명을 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네. 이란 외무부도 며칠 내 MOU 체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뭐 최소 14일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란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서명을 강행하기는 어렵고요. 이란 내부에서도 현재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일단 파키스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타결이 됐고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중재국 입장에 지금 보도가 속보로 나온 상황인데 예. 그 전까지 아마 이란 내 강경파들의 반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란의 외무부 청사에서 아라그치 외무장관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일부 이란인들이 수치스러운 배신자 아라그치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파의 어떤 방해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된 이유가 이번 협정이 이란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정부의 주도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게 현재 강경파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미국이 더 불리한 조항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이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이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한 건데 강경파들은 이거를 미국에 굴복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가 아주 공교로운 날짜에 사망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례 일정이 잡혔다고 하죠.
0: 네. 이란 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공습으로 이제 이번 전쟁 시작한 직후에 폭사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다음 달 4일부터 테헤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숨진 지 126일 만에 공식 장례가 시작이 되는 셈인데요. 최종 장례식은 9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시아파 이슬람 성지인 마슈아드에서 거행됩니다. 예정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은 가능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이 되어야 하는데 전쟁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기가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눈에 띄는 건 장례식이 시작되는 날짜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겹친다는 건데요. 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이 시작되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250주년 되는 날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DC를 재정비하고 또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0: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란 전 최고자의 장례 일정이 아주 공교로운 날짜에 맞습니다.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0: 네, G7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프랑스에 모여서 사흘간의 정상회의를 시작합니다. G7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을 두고 상당히 긴장도가 높은 분위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의장국인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뭐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다른 정상들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나 또 외교적 압박을 다들 한 번씩 받은 상황이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1: 네.
0: 더불어서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이 전쟁을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동맹국들하고 갈등을 빚은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 방안이 아무래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또 미국과 동맹국의 이 해군이 공동 기뢰 제거 작전을 진행하는 합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억지로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혹은 지지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향해서 어떤 돌발적인 발언을 해서 서방 진영의 갈등이 또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이번 G7 정상회의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면전에서 그동안은 SNS를 주로 통했는데 이번에는 얼굴 앞에서 토로하는 자리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들이고요.
1: 예.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럽 지도자들이 최선을 바라긴 하는데 최악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일본 소식인데요. 스타벅스 본사가 일본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논란이 있기 전까지 스타벅스는 굉장히 잘 됐었고 일본에서도 네. 좀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 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스타벅스가 일본 법인인 스타벅스 커피 재팬을 우리 돈으로 4조 7,700억 원에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 일본이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1: 예.
0: 본사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 예.
0: 스타벅스 일본의 매출은 3조 2,400억 원, 영업이익이 2,100억 원대로 굉장히 좀 호조인데 그럼에도 매각 검토 대상이 된 건 일본의 이 인구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좀 작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1: 네.
0: 중국 시장만큼 성장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고
1: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0: 맞습니다. 네.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1: 예.
0: 게다가 스타벅스가 미국 사업에서는 좀 침체를 겪고 있는데
1: 네.
0: 일본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해서 이 현금을 확보하고 이걸로 뭔가 미국 내 시장 재건을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분석들이 일본 내에서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스타벅스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직원한테까지도 영업 관련 연수를 다 시켜주고 이 경영 이념도 열심히 지켜서 일본 내 시장에서 돈을 잘 벌었는데
1: 네.
0: 이런 일본 법인을 사실상 현금 확보를 위한 어떤 실탄용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군요. 그런데 일본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한국을 찾아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관련해서도 좀 심기가 불편하다면서요?
0: 네, 젠슨 황 CEO가 지난 5일에 한국에 와서 SK, LG 같은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도 하고
1: 네.
0: 예능 촬영도 하고 굉장히 바쁜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고향인 대만을 방문해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대만에 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안 들르고 그냥 떠났거든요.
1: 네.
0: 여기에 대한 일본 언론의 성찰이 나온 겁니다. 니케이는 일본은 한국과 대만보다 파트너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나 웨이퍼 같은 소재 분야에는 강점이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직접 연결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는 어떤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냥 TSMC의 협력사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 기업이 없다는 것도 이 젠슨 황의 패싱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구글이나 MS 같은 빅테크 기업은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규모 면에서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1: 네, 보통 유명 인사들이 일본에 들리면서 살짝 우리나라 하나를 들려는
0: 과거에는 이런, 많이 그랬죠.
1: 네,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네요. 그런데 네. 일본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0: 네, 니케이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일본도 엔비디아하고 협력

0: 협력은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한국이나 대만하고 비교하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젠슨 황의 시간을 쪼개서 직접 찾아가서 협력을 제안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지금 일본에 얼마나 있냐라고 성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AI 혁명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선도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일본의 국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1: 예.
0: 실제로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난 4월 발표를 보면 미국의 IT 서비스 수입 확대에 따른 적자는 2035년에 우리 돈으로 170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네. 그리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데 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게 집값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0: 네. 미들버리 대학과 전미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급격한 일반 출산율 하락세가 뭐 여러 경제적 여건이나 피임약 사용, 주거 보육비 등으로는 좀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시선으로 돌려봤더니
1: 네.
0: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시점부터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뭐 신체 접촉이라든지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보완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뭐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재밌는 결과네요.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유럽 순방 중에 있는데 SNS에 여당 책임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5: 네, 순방 중 X 예전 트위터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제목의 좀 긴 글을 올렸습니다.
3: 네.
5: 이 대통령은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막스 베버의 정치인론도 인용을 했는데요.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로 대의에 대한 열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 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감각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3: 네.
5: 결국 이번 SNS 메시지 핵심은 집권 여당이 투쟁의 언어가 아니라 성과와 책임의 언어로 국정을 좀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홍이 격화한 시점에서 나온 글이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앞서서 정청래 대표는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혹시 대통령을 향해서 한 게 아니냐 뭐 거의 맞는 것 같다.
5: 뭐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 거죠.
3: 예. 그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하고 이제 비슷한 결이었던 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 메시지가 이거 뭐 정청래 지도부를 향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단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라면서도
3: 네.
5: 이게 대통령 뜻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를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대통령도 결국 여당의 구성원이고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보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 건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 네.
5: 또 이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뜻을 곡해한다면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대통령 메시지를 지도 비판과 연결하는 데서는 분명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3: 네, 이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또 힘을 실은 최고위원들 메시지도 나왔다고요?
5: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질 수밖에 없지만 네.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반박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5: 박규환 최고위원 어제 SNS에 이긴 선거를 패배 심지어 참패로 둔갑시켜놓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면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또 꼬집었습니다.
3: 네.
5: 또 정대표 사퇴 요구는 기승전 정청래 사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연임 도전 의사도 밝히지 않은 당대표에게 공정선거를 위해 사퇴하라고 압박한다. 당원당규 따르면 될 일을 두고 왜 사퇴를 강요하느냐라고 반문을 한 건데요. 이게 당원의 총의로 선출된 당대표에게 할 말이냐. 대통령님 말씀대로 제발 선을 지키자라고 밝혔습니다.
3: 네. 하지만 반대로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을 것 같아요.
5: 네. 당장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 입장을 두고 네. 김지호 전 대변인이 이러한 접근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3: 네.
5: 어제 SNS에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의 전략과 공천, 후보 경쟁력, 조직 운영, 선거 운동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먼저 당 스스로의 전략과 판단, 공천 과정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민주정부혁신회의도 어제 논평을 내고 정성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와 실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이러한 국정 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3: 네.
5: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한 당대표였는지 아니면 중도 실용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갈등을 키운 선동가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3: 네.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중에는 왜 대통령한테 좋은 영향을 안 줬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 왜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는 건데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한 걸 놓고 청와대 안에서도 좀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 네 어제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권 관계자가 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내에서 정 대표의 발언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3: 네.
5: 발언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참모들 사이에서는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 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결국 사실상 당을 쪼개자는 선언이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 네.
5: 여기에 일부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 아니냐 이런 감정 섞인 반응까지 있었다라는 게 여권 관계자가 전한 청와대 기류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3: 네.
5: 정 대표가 비슷한 메시지를 이전에 탄핵 정국 때도 냈었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3: 네.
5: 어쨌든 정 대표 측에서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심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0: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기류가 급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안에서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0: 네, 주말 사이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내부 메신저 또 결제 내역 등이 이번 압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까지 줄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또 이후에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땠는지 사후 대응 전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1: 네.
0: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소위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가 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합수부는 주말 동안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했고 서울경찰청 광수대에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게 지난 11일이었는데요. 당시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합수부는 이번 주 초에 서울중앙지검 안에 이제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를 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모을 거라고 하죠.
0: 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1: 네.
0: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현장 상황을 재구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번 수사의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의 인쇄 매수를 결정을 하고 또 부족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압수물 분석과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이 당시 어땠는지를 재구성하고 이번 사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예.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난주 주중에는 규모가 좀 줄었었는데 주말에는 어땠을까요?
0: 지난 주말에 다시 새가 조금 불어났었다라고 합니다.
1: 예.
0: 13일 밤 같은 경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19,000여 명까지 모였다라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4일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600여 명이 남아서 시위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시위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를 규정하고 재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전에는 이거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 문제다라면서 성조기라든가 구구단체 상징물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1: 네.
0: 시간이 좀 흐르면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특히 이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나 전환길 씨 등 부정선거를 주장한 인물들도 계속 현장에 참가를 해서 참석자들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때문에 경찰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1: 예.
0: 개표소가 있는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 시위대의 짐수색 논란, 또 투표함 반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여전히 지금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이번 시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냈군요.
0: 네, 유럽 순방 중에 화상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민정수석실로부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수사 진행 보고를 들은 뒤 이 잠실에 운집한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 또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인 행태라 규정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실권자라면서 출국금지 그리고 수사 개시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이게 나경원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1: 예.
0: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또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비상임이었던 노태학 위원장보다 실권자 위철한 상임위원이다라고 직격을 한 건데요.
1: 네.
0: 특히나 이제 위철한 상임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0: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였는데요. 결국 네. 위철한 선관위가 셀프 조사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조사가 아니라 자수 또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 특검도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이 불가하다. 이렇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죠.
0: 네. 그러니까 조성래 사무총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간담회에서 네. 왜 갑자기 난데없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하느냐.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국조와 특검 자체는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1: 네.
0: 대통령 책임론으로 야당이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정쟁을 위한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1: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갔더라고요.
0: 네. 뭐 장 대표는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알겠어 알겠어 뭔 말인지. 그거 부정선거야. 내 한 표 돌려줘. 이런 글귀들을 참가자들에게 써줬다라고 합니다.
1: 네.
0: 또 SNS에도 이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라면서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라고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에게 재선거와 특검 논의를 위한 3자 회동을 제안을 하면서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김용태 의원 뭐라고 했나요?
0: 네, 결국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라면서 이런 리더십은 교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0: 전국단위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도 이것도 별개의 문제라면서 분노를 정치가 받아 안는 것과 분노에 올라타는 것은 다르다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지난주가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였다면 이번 주는 한여름 날씨로 급격히 넘어가는 듯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나기 소식도 잦겠는데요. 오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0도, 광주 31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전북 등 서쪽 지방을 위주로 아침 안개가 매우 짙게 껴있기 때문에 운전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조금 전에 송현석 기자가 파키스탄의 메시지,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됐다.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미국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0995님이요. 나라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네요. 행복한 일들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도역 공사 현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했고 이에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관할 지역 책임자였던 시장 후보와 소속 정당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기자들을 고발한 거죠. 그렇다면 선거철에는 안전이 우려돼도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 모두의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태도가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0: 6시 57분입니다.
1: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날개
2: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됐어.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을 타결했으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중재를 맡아온 파키스탄 샤바즈 샤리프 총리가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X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모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그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9시 반부터 김 전 합참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문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가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이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면서 이는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NCG 제6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아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1도, 24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9.6도입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6월 9일은 구강 복원의 날이었어요. 첫 연구치가 나는 6세와 어금니인 구치에서 따온 기념일로 연구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양치질을 해주거나 도와주세요. 이 시기 연구치 관리가 아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아이는 금방 자라고 이 중요한 시기도 손살같이 달아나니까 오늘 저녁에는 꼭 같이 양치해보세요. 연구치도 오래가고 아이와 함께한 추억도 오래갈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M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운 김종배 시사평론가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3일간 진행을 맡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 모두에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권 경쟁이 불이 붙었는데요.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해석을 두고도 다른 입장이 나옵니다. 먼저 2부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3부에는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재선거 주장에 집중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6월 15일 월요일 김종배 없는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0: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1: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 열겠습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B는 없지만 JB타임즈의 정신은 이어집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팬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레이리님, 이신우님, 제발 잠 좀 자자님, 유가님 등등 많은 분들이 김은지 기자 환영해요 라면서 반가워해주고 계신데요. 마스터 초이님은 김은지에게 시선 집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유저 YP님은 김은지 기자 드디어 하극상에 성공했군요.
11: 아이고,
12: 좋아요.
11: 전혀 라고. 아닙니다. 3일 대타에 불과합니다. 자, JB 잘 듣고 계시죠?
12: 라고 올려주셨고요. 박가림님은 김은지 기자와 더마카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일까요? 기대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JB타임즈에서 톰과 제리를 얘기한다는 건 정말 찐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5년 전부터 들으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김은지 기자와 저 중에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가 될지는 오늘 한번 해보면 알지 않을까요?
11: 저희는 좀 더 훈훈한 관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네, 저도 마음이 참 편해요. 네,
11: 감사합니다.
12: 그리고 박가림 님이 JB 어디 가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나? 라고 올려주셨는데 JB의 휴가로 이번 주 최고의 대퇴 진행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1: 네, 그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 파키스탄 발로 나온 소식인데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스위스에서 체결을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사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시선 집중하도록 하고요. 관련 뉴스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네, 세계는 우리 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가볼까요?
11: 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백을 포함하면 1500자가 넘는데요. X메시지로서는 꽤 긴 편입니다. 제목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긴 한데 실상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듯한 내용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빗댔던 그릇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하고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0: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네,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뒤따랐어요?
0: 네, 하지만 여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거든요. 해당 X메시지가 여당 지도부를 향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2: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뭐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뜻을 곡해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이렇게 좁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지도 않고요.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뿐만 아니라 선거 평가에 대해서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했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조승래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2: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뭐 12대 4니까 이겼냐 졌냐, 서울을 졌으니 다 진 거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인데 그걸 그 평가도 적절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그 당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 말이거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주는 경고, 2, 3일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와도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조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후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는 어제 여의도에서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이 담겨 있는데요. 제목이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에 청와대 내부서 격앙, 당 쪼개자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는 당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여권 관계자 발로 나온 기사에는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멘트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일부에서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감정 섞인 반응까지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1: 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분열상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0: 네, 정청래 대표는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실상 연임 도전을 위한 공약을 꺼내든 모양새인데요. 강대강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집권 2년 차를 향해 가는 정부 여당의 관계라기에는 여러모로 낯선 모습인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평택을의 분열이 결국 어부지리를 가져왔다. 분열은 필패.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와 같은 어른이 그리운 시절이다. 네, 민주당 내 상황은 2부에서 김용민 의원에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김은지 기자가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꼽히는 분이죠.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를 쭉 전해주셨는데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김민석 총리잖아요. 어제 충북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기 때문에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선거 직전까지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당에 탁 토스하면 당이 그걸 받아서 선거 기간을 싹 치러서 선거 결과에 만들어내서 다시 정부가 이어받는 그런 협력 관계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대비가 되더라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잠깐 살펴드리면 라디오헤드님, 오, 김은지 기자 삐딱하게 앉는 삐딱선 정신 최고예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세부터 삐딱하다.
0: 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앉게 되었네요.
1: 네, 칭찬입니다. 그리고 유재필님, 여당이 좀 더 통합적인 정치 메시지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장현성님은 아전인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전대를 두 달 앞두고 뭐 뜨거워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대통령한테는 이 상황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순방은 또 묻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0: 네, 순방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세한 얘기는 2부 인터뷰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3일에도 서울 잠실에서 열리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에게 전국 재선거, 특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3자 회동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0: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
1: 네. 이게 어제 뉴스를 많이 탔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사퇴 가시화될까요?
0: 네. 하지만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보면 글쎄라는 말이 나오는 중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해야 지도부가 붕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우재준 최고위원 1명만 장 대표 사퇴에 찬성해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 요구했고요. 곧 17일이나 18일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목소리가 세력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1: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세력 분포의 변화가 있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이제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였었는데요. 결선투표에서 정점식 의원은 103표 중에서 55표를 얻었고요. 48표를 얻은 김도읍 의원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직후 6월 달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던 송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6표 중에서 60표를 얻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해보자면 당내 큰 역학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탕평 인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뭐 국민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내에서는 세력별로 적절히 자리를 나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에는 부산재선 김미애 의원, 운영수석 부대표에는 대구재선 김승수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그리고 원내 수석 대변인에는 최수진, 최은석, 김태규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윤영근 의원이 내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지난 6.3 선거 당시에 상대 당으로부터 윤어게인 인사라는 비판을 산 분들도 있습니다.
1: 근데 이거를 당내에서는 탕평 인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약간 국민들과 눈높이가 맞냐.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0: 네, 의원총회에서 뚜렷한 결론이 없이 끝난다면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급할 게 없다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 범주류의 속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운명은 결국 2028년 다음 총선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급하게 움직일 게 없다는 계산이 서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사퇴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지도부가 버티기를 계속하면 장 대표를 물러나게 할 현실적인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당장은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6월 14일 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좀 내기도 했었는데요. 정의용 사무총장은 당대표 흔들기에서 시작되는 내부 갈등의 증폭은 정작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개혁과제, 대여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뒷전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지금 모든 당력은 선관위 관련 사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1: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3부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인데요. 다솜님이 여야가 다 참 점점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야가 다 대표 사퇴를 두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촌철평이신 것 같고요. 9253님, 오늘 두 분 토스 잘하시네요. 톰과 제리는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훈훈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네, 저희는 적어도 그런 모드는 아니다. 그런 네. 개미는 JB와 또 더마카 만의 시그니처다.
1: 네, 김창면님 여기도 집안 싸움 저기도 집안 싸움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녹두꽃님 자리 욕심들 그만하고 민생부터 챙기십시오라고 여야 모두에게 따끔한 질책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JB는 예측을 안 합니다. 아시죠? 김은지 기자님.
0: 네. 제가 그래서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지난 6.3 지방선거 때 그렇죠. 잘못된 하지만... 예측으로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1: 하지만 근데 또 궁금합니다. 김은지의 예측 궁금한데요. 천기누설 아니고 은지누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장동혁 대표 곧 물러날까요? 아닐까요? 김은지 기자의 예측은?
0: 네. 한동안은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 의총 이후에도 조금은 버틴다. 요거에 지금 거신 거예요?
0: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 에너지가 그만큼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리멸렬 혹은 지리하게 상황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 없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뉴스와 해설은 꽉 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 이 사건은 국가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한민국의 검찰

0: 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1: 네, 김계리 변호사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0: 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이 혐의를 중하게 판단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반 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서 한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의 군사상 이익을 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 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은 징역 30년을 더한 건데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0: 네, 이제 무엇보다도 비상경을 한 이유와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확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거의 보내지 않던 시기에도 작전이 계속됐고 합참의 반대에도 강행했으며 안보실 보고까지 차단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상황 조성 작전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 연말에 이루어진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에 따른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 아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최소한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과 완전히 달라요.
0: 네. 그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계엄 선포 이틀 전에야 계엄 결심했다. 라고 보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라고 밝혀서 논란을 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릴지 그에 따른 역사적이고 법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1: 네, 이 모든 재판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지기현 판사가 입장을 낼지도 저는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말이죠.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이번에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 한국어 노랫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캐대연의 골든을 부른 가수 이재가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 열린 개막식에서 이번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0: 네, 월드컵이라는 것은 축구라는 매개체로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와 한국어, 영어가 뒤섞인 가사가 스테디움을 메워서 좀 놀라움을, 좀 어떤 자랑스러움이 생기기도 했었었는데요. 올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에서 열리는 만큼 개막식도 3번 열리는데 이제만이 아니라 블랙핑크의 리사가 미국 LA 개막식에 서고요. BTS도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하프타임 쇼에서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뉴스가 전해져서 여러 가지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체코전에서 한국인 유튜버를 향해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멕시코의 한 남성이 부착됐습니다. 한국인 유튜버 뒤에서 손가락으로 양손 눈을 찢는 행동을 한 건데요. 해당 영상은 멕시코 현지 매체에서 소개가 됐고요. 해당 남성은 이제 사과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맡고 있는 단체 회장직에서도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월드컵에서 흔한 일상님이 월드컵 하고 있었어요? 라고 물음표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1승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데이지님, 이 영상 몇 번 본지 몰라요. 너무 뿌듯해서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아, 다음 소식이 약간 시간이 애매한데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네, 주가 조작에 관여한 기자 등이 구속되었다라는 KBS 보도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A씨와 경제매체 기자 B씨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2천여 건 출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올린 부당 이득 금액이 9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 조작은 그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있어서는 언론계의 반응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가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계라면 더 엄격하게 많이 전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식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X에 올라왔다라는 것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권력자의 따옴표 저널리즘보다는 해당 단독 보도를 언론이 너나 할 것 없이 받았으면서 특정 언론사에서만 특종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좀 바라보기도 합니다.
1: 네, 떠돌이

0: 김은지 기자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계속 시선 집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가 함께하는 시선 집중 계속되니까요. 계속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인가요?
0: 네, 인사해주세요.
1: 네, 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 네,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8: 네, 그렇네요.
7: 예, 하지만 좀 세상이 엄중하고 뉴스들은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내용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8: 네, 일단 그 내란을 잘 진압하면 세상이 참 편해질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생기니까 저도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먼저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몇 가지 뭐 지적을 하셨고 고민들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여당이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7: 네.
8: 다만 이제 이게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군들과 관련된 언급을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론적인 지적을 하시고 우리의 태도들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좀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7: 네, 국정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당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럼 뭐라고 진단하세요?
8: 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적어도 승리한 건 아니다. 혹은 아니 중요한 곳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면서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진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들이나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네. 많았거든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쌓여서 결국에 지지율로 지지율 하락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이제 막스 베버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좀 원론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생이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내란 청산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 대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상충되는 게 아닌데 여당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소리만 많이 높여왔지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민생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1: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이제 네. 새로운 당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잠깐 이제 불필요한 좀 분쟁이 있었던 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청와대에서는 또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고 어제 여론뉴스 발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0: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 정청래 대표가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SNS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1: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 네,
0: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분위기는 지방선거에 대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은 잘했는지 혹은 지금 정부에서 못 챙긴 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 네. 시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 당의 책임이 훨씬 뭐 거의 다라고 봐야죠. 일반적인 선거의 책임, 당의 책임이지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간 당의 책임인데 당의 책임을 얘기해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정권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지도 않기도 하고 최근에 1년의 과정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 과거 사례들을 들여보면 뭐 정부랑 지금 뭐 각을 세우겠다는 거냐 약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는 있는데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것들은 네. 지금은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왜 그런 말을 그럼 했다고 보세요?
0: 그냥 이분도 그냥 일반적인 수사를 했을 가능성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에서 뭐 김민석 총리와 또 뭐 정청래 대표 간에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은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 혹은 자기 이제 존재감을 또 한번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표현들은 지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근데 결국 이제 선거는 당의 책임이다 거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서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도 평가 대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0: 뭐 제가 볼 때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말은 부적절하죠. 네. 뭐 선거에 지금 정부가 나서서 선거를 진두지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 진두지휘라고 공천도 다 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정치적 책임을 제가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책임과 국민들께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정부에다가 책임을 마치 떠넘기듯이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사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연임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 역시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이제 스스로는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이 선거,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가 자기가 볼 때는 본인이 보실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연임 도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그러니까 안 나가 막 힘에 눌려서 혹은 다른 여론에 눌려서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여쭤봤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김미석 총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설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았던 점은 좀 뭔가 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귀신처럼 왜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정청래 대표에게 선거 지방선거 전부터 연임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라 약속해라라는 요구가 당내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혀 끝까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주도한 선거였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먼저 부각되는 게 맞지. 왜 굳이 그렇게 끌고 가느냐. 그건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잘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데 그 책임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당에서는 당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책임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0: 네,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결국 당권 도전할 거다 이런 예상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명심을 업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 눈에도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장 크게 보는데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 대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김민석 총리는 전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뭐 일례로 지금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에 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그 배수의 진 치고 간신히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사실은 법을 만든 거는 총리의 주도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좀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내란 청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도 똑같은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나 내란 청산 부분은. 내란 청산은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돼요. 정치적 상황이 변동됐을 때에도 내란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2차, 3차 내란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자신 있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답을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 내란 재판도 불안불안하죠. 조금 있으면은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으면 또 대법원으로 넘어갈 건데 대법원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단 말이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사법내란이라고 규정짓고 국민주권에 도전한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있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법원 행정처장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 추천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놓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희대는 지금 과감하게 탄핵시켜야 된다. 내란 재판에 조희대 손이 묻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당이나 정부에서 크게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사면을 제안한다라거나 이런 문제. 저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을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공식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탄핵 결정문이나 최근 지기현 1심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다. 예산 삭감했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판결이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남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네. 그러면 뭐 비상계엄 할 만했겠네. 이렇게 역사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역사적 기록만이 아니라 입법부가 역사 기록을 해야 됩니다.
0: 네. 예. 근데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는 일반인적제에서는 2024년 이제 9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네.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보면 계속 입법 폭주, 민주당의 입법 독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동기로 계속 들어가 있죠.
0: 네.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 리더십이 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좀 그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정청래, 김민석 두 분 다 좀 역할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의 시간 동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제들을 충분히 했느냐.

0: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만 해도요. 지방선거 전에 형사소송법까지 끝냈어야 됩니다.
1: 예.
0: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끝내지 못하니까 지금 전당대회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이후에나 형사소송법을 논의할 수 있는데 당장 10월에 공소청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자칫 10월 달에 공소청 출범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문제죠.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아, 그렇진 않고요.
1: 예, SNS에도 당대표 역할을 길게 써주셔가지고 출마를 네.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뭐 사실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제가 봤을 때 자신 있게 아,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1: 네. 관련한 리더십의 이야기들을 좀 오래 해주셨는데 법사위 이야기도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반기 법사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왜 그렇게 보세요?
0: 당연히 안 되죠. 지금 검찰개혁이 아직 남아있고 또 사법개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됩니다.
1: 네. 제가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긴 이야기를 짧게 들을 수밖에 없어서 네. 양해 말씀 구하고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 여기까지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10초 있는데 말씀하시겠어요?
0: 아,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시간 관계상 그럼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시선집중 2부 이어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승리 이후 주말 내내 축구 열기 뜨거웠는데요. 32강 진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오늘은 멕시코전 관전 포인트와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풀어가야 할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1: 네, 오늘 새벽까지도 축구 해설하시느라고 바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본 네덜란드 경기 막 나왔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해설해 주시겠어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심으로요?
3: 네, 일단 일본하고 네덜란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되게 재밌었습니다. 서로 골을 주고받으면서 결과는 이제 2-2로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사실 일본이 뭐 최근에 이제 워낙 흐름이 좋아서 어떨까 결과에 좀 관심이 모였는데 이제 무승부였고 일단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조에서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조에서 가장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를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높은데 일본이 이제 몇 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랑 32강 혹은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오, 한일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3: 네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를 빼놓고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제대로 된 한일전이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제대로 된 한일전, 모든 우리의 서로의 유럽파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붙는 한일전이 월드컵 본선에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 정말 난리가 나겠죠.
1: 야.
3: 지금 이제 서로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일본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32강 혹은 16강에서 한일전이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금요일에 이제 경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어떤 경기를 치러야지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는 겁니까?
3: 지금 우리는 뭐 체코를 잡았기 때문에요.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졌고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만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금요일 멕시코 말인지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는 홈팀인데요. 멕시코와의 경기가 사실상 1위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멕시코를 잡게 된다면 1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지더라도 사실은 마지막 경기가 최악치 남아공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요. 1위로 올라가도 좋지만 만약에 멕시코에게 조금 결과가 안 좋아도 2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위로 32강에 올라가게 되면 카타르, 스위스, 보스니아, 캐나다 이 중에 한 팀과 만나는 대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뭐 그게 복잡하진 않은

0: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선수들은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0: 네. 네, 그래서 일단 멕시코가 홈 팀이고 전력이 우리보다는 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멕시코가 멕시코의 김민재라 불리우는 주전 수비수가 지난번 경기에 퇴장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에 못 뛰기 때문에 상대의 주전 센터백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우리의 이강인이라든지 공격수들이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저희 금요일 날 경기 이제 파이팅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쭉 좋은 성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네. 댓글창에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일단 적법하다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네.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아, 제가 뭐 법원의 판결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1심에서는 법원에서 축구협회 패소를 결정을 했고 바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정몽규 회장이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끝나는 즉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정몽규 회장 개인이 물러나고 물러나지 않고를 떠나서 그동안 한국 축구를 운영해왔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방향, 비전 이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 한 명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내용, 한국 축구의 방향, 한국 축구의 생태계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한 명 바뀌는 변화가 아닌 체제 전체가 바뀌는 그런 변화. 즉 우리 팬들은 지금 한국 축구 판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판가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밖에서 있는 한두 명이 바뀌는 택가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려면 제도가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0: 일단은 지금 차기 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결국은 사람이 그 비전과 내용을 만들 테니까요.
1: 예.
0: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회장 선거에 도전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회장 선거라고 하는 틀이 한 200명 정도의 선거인단, 제한된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는 뭐 간접 선거, 즉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체육관 선거랑 비슷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선거인단을 좀 더 확대하고 지금 국무회의와 더불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직선제를 포함을 해서 좀 더 넓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선거인단, 즉 민심이 좀 더 올바르게 투영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될 거고 회장 자리에 그럼 더 좋은 회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좋은 내용과 비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어떤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1: 아, 어디나 정치와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위원님,
0: 예,
1: 끝으로 이것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멕시코전에서의 핵심 전력 누구고 우리가 좀 분석해본다면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누구일까요?
0: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지난 1차전도 보셨겠지만 이강인입니다.
1: 아.
0: 지금 플레이도 너무 압도적이고요. 또 멕시코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꽉 조여져 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의 기회가 나왔을 때 창의적인 패스, 번쩍이는 패스로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연결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강인 선수가 아마 최고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1: 예.
0: 우리가 경계될 선수는 상대의 지금 잉글랜드 무대에 뛰고 있는 라울 히메네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높이도 좋고 발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잘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덕분에 축구를 재밌게 볼 포인트들을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네. 한 20초 남았는데 마지막 관전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0: 뭐 이제 손흥민 선수 걱정을 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저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슈퍼스타는 걱정할 필요 없다.
1: 아하.
0: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가 첫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은 더 중요한 승부들 또 우리가 32강 가면 토너먼트 간판 네. 승부들이 열릴 텐데 그때 아마 멋진 활약을 해줄 겁니다.
1: 네, 명언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뜨거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맥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풀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6: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0: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MC 캠페인 SOL 협찬입니다.

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2: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김종배 없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번 주 다시 초여름보다는 한여름에 가까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동풍까지 넘어오면서 동해안을 빼고는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도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0도, 광주 31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곳곳엔 5에서 10mm 사이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 이번 주 의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기자회견도 했고 의총도 요청한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근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전화로 만나겠는데요. 이성근 의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1: 네, 의원님. 그 지금 소속 의원 25명이 정점식 네.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총 개최 요구했는데요. 이번 네. 주 목요일에 열리는 겁니까?
4: 이제 날짜가 목요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제 오후에 정점식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조특위를 의결을 할 예정이래요. 본회의. 그래서 그 본회의가 있는 날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두세 시간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제 6.3 선거 이후에 장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목소리는 드물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네. 의총이 열리면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사전에 좀 네. 이야기 들어보신 바는 어떻습니까?
4: 네, 의총이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의원들의 목소리는 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한 2주 가까이 돼가는데 실제 의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기류는 장동혁 대표 체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노선으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제가 만나는 의원들의 거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사퇴보다는 시간을 두고 물밑 설득을 통해서 장 대표를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 분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당장 그 다음 총선이 좀 남아 있고 게다가 그 공천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말은 많지만 아래에서 네. 직접 행동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있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세요?
4: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 대안과 미래와 같은 경우죠.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시간을 주고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당의 노선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중진들이나 또 일부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장 대표 개인을 보고 정치를 하고 정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실제로 물밑에서 파악한 좀 즉각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25명 외에 얼마나 더 있으신지는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 숫자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예. 전체 110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이 아닌데
1: 예.
4: 제가 만나본 의원들의 거기에는 중진도 있고 전임 그 원내대표단에 소속되었던 분들도 있고 한데 거의 대부분이 장 대표 체제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1: 예, 무게감 있는 전직 지도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4: 네.
1: 지금 당장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의총 요구하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정 대표는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4: 저희들이 요구한 그 재선거 문제에 관한 토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의 거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지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총 소집을 하겠다. 그러나 여야 간에 지금 국조특위라든지 인사청문회 등 원내 현안들이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내용과 좀 무관한 총 일정과 관련된 얘기들만 나누었습니다.
1: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4: 네.
1: 당장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안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쳐다도 안 본다. 장동혁이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신 패배하는 거다. 이런 글을 네. 올렸거든요.
4: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제1야당 공당의 대표로서 당에 조그만 쓴소리를 하는 그 단체 그러니까 모임에 대해서 정신 패배란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지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장 대표의 반응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하고 같은 꼴이라고 봅니다. 본질을 봐야 되죠. 이번 지방선거가 과연 승리한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오만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뤄진 선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2대 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인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을 한 곳은 패배를 했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거리를 둔 곳은 서울이라든지 평택 을과 같은 곳은 거리를 둔 곳은 오히려 이겼고 부산 북구갑의 경우는 장동혁 체제에서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했던 무소속 후보가 전당에 지원을 받는 후보에 비해서 이겼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본질은 보지 않고 정신 승리와 정신 패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지금 현직 당대표로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방금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44.3%,

0: 민주당이 38%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이제 앞서가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좀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 같은 네. 경우에는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는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1: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이게 결과 자체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둔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오세훈 개혁적 성향의 시장. 유희동 의원처럼 개혁파 활동을 했던 의원 그리고 우리 당 소속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보수 진영에 있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일반 유권자들은 보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변화와 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의 상당한 실책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와 같은 경제적인 어떤 악재들 민생 부담으로 과중시키는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그 여야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이 이제 데드 크로스죠. 그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옳거나 특별히 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방선거 결과 쇄신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 부분과 정부 여당의 실책들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어제 또 지도부에서는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당대표로 엄호하는 메시지들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당이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당대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들리긴 하는데 그에 대한 네. 말은 어떻게 좀 응답하시겠어요?
1: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투표할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실책을 하면 그에 대한 심판적 성격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아니고 스스로가 잘 못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되 우리가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해가는 것을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정의용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당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그리고 당대표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거, 전면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저는 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특히 2030 세대가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운동단체와 별개로 제도정치권, 특히 정당의 경우에는 이런 광장의 에너지를 다룰 때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분노로서만 표출할 것이 아니고 제도정치권 이것을 대안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당 국회에 소속돼 있는 입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해법을 찾고 또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선관위의 총체적 불실 관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찾는 데 더무게 중심을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장의 목소리에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부정선거라는 슬로건과 재선거라는 슬로건이 같이 이렇게 광장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강한 강조

0: 제1야당의 대표가 하게 되면 자칫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논리를 우리 당이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당장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김선규, 유상범, 조승환, 곽규택, 주진우, 최수진, 박충건 의원도 문제가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의총에서 이 이야기가 좀 터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대안과 미래가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와 재선거의 주장이 광장에서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제도정치권의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와 감정은 광장에서 놓을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부정선거의 주장 자체가 과거에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 선거 결과가 왜곡됐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당에서 하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재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전면적인 재선거. 장동혁 대표나 일부의 의원들은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다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귀국감 선거까지 전면적으로 다 하자는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주장을 지속하는 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총회에서 명확한 당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들 대안과 미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 봐서도 장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광장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슬로건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의원들과의 소통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정치를 통해서 제도 정치권에서 바깥으로만 나가 있는 모습이 과연 네.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의 대표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기된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총에서 명확한 당론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또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인데 복당 이슈가 의총에서 다뤄질 거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접하고 있는 의원들의 기류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이슈는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당내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점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정점치 원내대표의 경우는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중의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시간을 두고 차츰 논의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그리고 재선거 문제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를 다루기로는 조금은 험난하지 않겠냐. 그리고 논의 자체가 잘못된 개파 논쟁으로 갈 우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 네. 그리고 와중에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요새 광폭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다라는 보도가 아침에 중앙일보 발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도 만난다는 연락이 오셨습니까?
0: 저는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 네, 끝으로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의총에서 장 대표 관련된 거취에 결론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좀 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예상해야 될까요? 결론 없이 끝나면.
0: 그렇죠. 아무래도 결론이 일단 두 가지 안건이 메인이잖아요. 재선거 관련된 부분은 시급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원과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한 수위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 안에서의 대부분의 공통인식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의 어떤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의원님 앞으로 계속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네. 의원총회에서 하시는 말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 개혁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굉장히 밝으신 표정이신데요.
4: 아닙니다.
1: 네,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취재하셨어요?
4: 오늘 그 서울 용산구 의회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막말과 갑질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용산구 의회 갑질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 가해자인 5급 전문위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인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1: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까지 했는데 왜 징계 조치가 안 내려졌나요?
4: 이게 괴롭힘 판정이 나온 다음에 구의회가 서울시의회에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초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는 광역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접수를 받고 당일날 바로 4시간 만에 이걸 반려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용산구의회 심의위원회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엇갈린 게 용산구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 법령상 권한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또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구청에서 다시 조사를 해라라는 의견이었고 결국 이달 초에 다시 재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이 명백하게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두 번 세 번 같은 진술을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아 이게 참 제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 네 우선 그 가해자인 전문위원 A씨 같은 경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의회에서 일을 해왔고요. 피해자들에 따르면 막말과 갑질이 시작된 건 2023년 그러니까 장기간 괴롭힘에 노출이 되어 온 겁니다. 가령 지잡대 출신이다라든가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 또 왜 부모님이 너한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만들었냐라든가 빌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여자 정책 지원가는 선호하지 않는다
1: 같은. 이게 2023년 그러니까
4: 5년까지
1: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1990년대가 아니라
4: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학벌이나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형편 뭐 성별까지 전부 비하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데요. 피해자 A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보통 그분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이나 시댁이나 친정이나 부모님 뭐 하시냐 개인적인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밥 먹을 때나 차 먹는 자리에서 그런 걸 이제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친정이 인천이다 인천에서 자랐다 했더니 어 너 이부망천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터슴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 비하는 일상 있는 거고요.
1: 이걸 또 다 취재하시는 유승민 작가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심각한 말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대로 옮기는 것도 민망하고요.
4: 네. 또 이렇게 뭐 막말 빼고도 이제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적 지시도 있었는데요.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특정 구의원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전부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가입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뭐 연구 계획서 작성, 면접 준비까지 하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서너 군데를 다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모두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까지 알아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애초에 신고나 제보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구의원이 지방선거 이번 지선에서 이제 공천심사에 탈락을 하고 나니까 전문위원 A씨가 피해자를 불러내서 너 혹시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에 너가 신고를 한 거 아니냐 사적 지시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피해자 B씨의 이야기를

0: 들어보겠습니다.
1: 한 시간 동안 추궁을 하고 갑자기 녹음하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녹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고 해서 핸드폰까지 뒤져봤습니다.

0: 않고요.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이제 회사를 떠난 상태인데요. 아. 현재 재직 중인 피해자 A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여기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이나 되게 이제 심하죠. 저희는 시의회로만 가면 징징계든 경징계든 받고 처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달 동안 멍하니 지금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거든요.
0: 네, 남은 직원들은 지금 가해자의 복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2: 아, 그래요?
0: 갖고 있는 예. 상황인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지만 피해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의 재조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보호장치, 그러니까 조례를 믿고 신고를 했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 이런 보호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의회 갑질 조례에 따라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고 징계까지 추진이 된 사실상 첫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법제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전국의 다른 지방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게 또 한번 드러난 거죠.
2: 네, 그러니까 이번 보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빠르게 좀 시정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솜님께서 가해자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조치가 빠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직위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네, 지금까지 6분 집중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4: 탄탄 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김종배 진행자의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요. 1147님이 잘한다 이런 칭찬을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6873님도 칭찬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대타는 짧고 JB는 길다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응원은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김종배 진행자 빈자리 잘 메우면서 저는 연장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0: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3: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2: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이 만든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능이 너무 강력해서 안전장치가 풀리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미국 또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AI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국가별로 자체 AI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소버린 AI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이스X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 공모 과정에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해서 수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뭔가 바뀐 모양이에요. 잠시 후에 들어보죠.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에 종전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6월 1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 조민현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앤스로픽이라는 인공지능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이 워낙 성능이 뛰어나서 이게 네. 미국 정부도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모양인데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서 외국인들은 사용 중지 뭐 이렇게 됐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앤스로픽은 두 모델을 출시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고요. 지금까지 AI 관련해서 수출 통제라고 하면 주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1: 예.
3: 그런데 이제는 미국 정부가 AI 서비스를 첨단 반도체나 군사 기술처럼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통제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요. 해외 이용자뿐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앤스로픽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까지 접근 제한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1: 그렇게 여기 CTO가 근데 캐나다 사람이라 접근이 갑자기 안 되고 있다고.
3: 그러니까요.
1: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하더군요.
3: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민감한 기술을 해외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수출로 보거든요. 이걸 이제 간주 수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첨단 무기 기술을 외국인 연구원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수출 통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논리가 최상위 AI 모델에도 적용된 거고요. 앤스로픽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0: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만 막으면 되지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국적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인인지 외국 국적자인지 아니면 이중 국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즉시 갖추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접속을 막았습니다.
1: 이게 다들 성인인데 왜 막아?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막을 때는 아, 19세 미만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막는 걸 어떻게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왜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막는 거예요?
0: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페이블5와 미토스5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1: 예?
0: 특히 문제가 된 건 탈옥, 영어로는 제일브레이크라는 방식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아마존의 제보였는데요. 원래 AI 모델에는 해킹이나 생화학 무기처럼 위험한 요청에는 답하지 못하도록 안정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1: 아, 생화학 무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일상 생활에서 뭐 쉽게 살 수 있는 걸로 만드는 방법 알려줘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교묘하게 바꾸면 이걸 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스로픽의 모델은 아마존의 AI 플랫폼에서도 제공이 되는데 아마존 연구진이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 모델이 기업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아, 그런 질문에는 답을 못하도록 막아는 뒀는데 네. 어찌어찌하니 그 막아둔 게 풀리더라.
0: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존 연구진은 여러 단계의 질문을 통해서 AI 모델의 보안 그 취약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답변을 이제 내놓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이 돼요.
1: 예.
0: 예를 들면 기업의 쇼핑몰이나 뭐 은행 앱, 사내 업무 시스템처럼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서비스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설계도와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블5가 이런 구조를 분석해서 보안상 약한 지점을 짚어낸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고요. 이런 최신 AI 모델을 그 방어하는 쪽에서 쓰면 보안을 점검하는 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1: 예.
0: 공격하는 쪽에서 쓰면 어디를 노리면 뚫리는지 찾는 데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1: 똑같은 거니까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본 것도 이제 여기에 있고요.
1: 저 은행 전산실 해킹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런 질문에도 답을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니까 해낸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최상위 모델이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1: 예.
0: 엔스로픽은 이번에 문제가 된 탈옥 기법이 뭐 광범위한 해킹에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에서 일부 취약점을 찾아내는 제한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1: 예.
0: 주장하고 있고요. 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다른 최상위 AI 모델에도 이런 비슷한 보안 취약점 분석은 가능한데 왜 엔스로픽만 만드냐 막느냐 이건 과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야, 이게 성능이 강력하니까 이렇게 막아두기도 하고 막은 게 이렇게 풀리기도 하면서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네요.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도 막혔겠네요. 그럼 갑자기.
0: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국내 일반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서비스가 며칠 되다가 갑자기 중단됐고요.
1: 예.
0: 국내 기업과 기관도 영안간에 들어갔습니다. 엔스로픽은 최근 미토스 기반 보안 협의체인 프로젝트 글라스 윙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면서
1: 예.
0: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이제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고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과 기관의 접근도 차단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엔스로픽과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가장 큰 파장은 AI 접근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만든 AI라도 글로벌 서비스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 수출 통제 지침에 따라서 막힐 수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버린 AI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것이다.
1: 각자 국가별로 가져야지 안 그러면 이거 갑자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마음에 안 들면 다 통제해 버리면.
0: 네.
1: 못 쓴다 이렇게 의존하고 쓰고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AI 모델이 성능이 뛰어나고 활용 가치가 크긴 하지만
1: 예.
0: 핵심 업무나 보안, 금융, 공공 분야처럼 끊기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영역은 이렇게 해외 AI 모델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은 미국에서만 써 이러면
0: 아 그렇죠.
1: 우리야 뭐 네이버 쓰면 되지 뭐 우리야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검색을 못 한다고 내일부터 뭐 이러면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각자 모든 국가들이 각자 또 AI 모델을 만들어서 개발하려면 뭐 GPU나 메모리나 이런 수요는 또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지금은 그냥 다 구글이 해 우리 갖다 쓸게라고 하니까 나름 효율적인데 그것도 따로 쓰려면 또 그런 부담은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요즘 인공지능 업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AI를 업무 전반에

0: 쓰기 시작하면서 사용료 부담이 커졌는데요. 기업이 AI를 서비스에 연결했을 때는 AI가 읽고 쓰는 글자 조각인 뭐 토큰 단위로 이제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AI의 문서를 많이 읽히고 답변을 길게 받을수록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도 이제 커지는데요.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나 문서 정리, 내부 검색은 알리바바나 딥시크 같은 중국 AI 모델에게 맡기고 복잡한 분석이나 보안 업무든 챗GPT나 클로드 같은 미국의 고급 AI 모델을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오픈 AI와 엔스로픽도 가격이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오픈 AI는 대대적인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제 두 회사 모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수익성이나 기업 가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요. 물론 중국 AI가 최종 비용까지 싼 건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답을 여러 번 고쳐야 하거나 검증 비용이 더 들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미국 정부의 세상이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가 현실화되면서 가뜩이나 가격이 싼 중국 AI를 더 써보려는 그런 유인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 미국 거는 불안하니까.
0: 네.
1: 뭐 중국 것도 중국이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 벌어지면 끊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1: 여기도.
0: 맞습니다.
1: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가격 경쟁에 돌입을 했다. 처음에는 회사원들 직원들한테 인공지능 아직도 안 써? 왜 이렇게 토큰을 안 써? 토큰 많이 쓰는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야 라고 했는데 요즘엔
0: 네.
1: 토큰 아껴 쓰라고 또 공문 내려오고 그런다 하대요.
0: 네.
1: 자, 김근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스페이스X 상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뭐 무사히 상장에는 성공한 것 같고 공모가보다는 한 가격이 20%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뭔가 좀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2: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했습니다.
1: 예.
2: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공모가 135달러 대비 19.3% 상승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기업가치 순위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여섯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예.
2: 이번 아이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스페이스X 공모에 3,500억 달러가 몰렸는데 근데 앞서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전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공모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공모주 청약이 무산됐습니다.
1: 그러니까 받으려고 했던 공모주를 갑자기 안 주기로 했다면서요?
2: 아, 네. 원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공모주 31만 4,815주를 배정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미래에셋증권에 단 한 주의 물량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1: 직접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 거쳐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나 봐요.
2: 네.
1: 우리는. 예.
2: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IPO 청약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측도 앞서 청약을 진행할 때 이제 투자자들 대상으로 뭐 실제로 물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는지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 예.
2: 다만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직후 미국 현지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갑자기 더 달라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네. 좀 덜 친해서 뒤로 밀렸다.
2: 네. 그래서 특히 일본 증권사는 물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감독원도 이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원래 미국에서 공모하는 공모주는 한국에는 당연히 못 받는 거였는데 그동안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랑 뭐 주주관계이기도 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받아온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신청하려고 그 돈 맡겼던 분들은 돈도 묶이고 주식도 못 받고 첫날 상장에는 구경만 하거나 뭐 된 거냐 이거 이제 이런 또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ETF들도 이 스페이스X를 좀 담아놓고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못 받아서 뭔가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2: 네, 그래서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해서 이제 주식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장 첫날에도 장내 매수해서 이 확보한 주식들을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에 이제 편입하겠다. 그래서 최대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2: 이제 통상 공모주가 주식 상장 첫날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이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거였는데 내용인데요. 결국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청약이 무산되면서 한국투자신탁 운용도 그냥 상장 당일에 장중에 주식을 매수해서 ETF에 편입했습니다. 비중은 20%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 이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를 비롯해서 지난 3월 이후 출시된 미국 우주 ETF들은 스페이스X 편입

0: 계획을 밝히면서 좀 인기몰이를 했거든요.
1: 이거 사두시면 상장하는 날 우리는 공모주 받아서 늘 거라서
0: 네네.
1: 그냥 앉아서 먹는 돈이 있어요. 이거 사두세요라고 홍보를 했겠네요.
0: 네네. 한국 투자신탁 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요.
1: 못 받아서 이제 못 채웠다 이거죠?
0: 네. 그래서
1: 그럼 시가에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내가 사지 이 친구들아. 내가 왜 ETF를 사? 이제 이런 반응이었네요.
0: ETF 종목 토론방에도 이제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데 이제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제 최근 한 달간 이 편입 계획을 밝힌 ETF 4종에 몰린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조 8,874억 원에 달합니다.
1: 그 정도 투자자들이 이런 ETF들을 샀는데 다 못 담았다. 그 공모가에.
0: 네, 다만 다른 ETF들 뭐 타이거, 뭐 코덱스, 솔 이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이 영업일 내 ETF에 주식 편입하겠다라고 밝힐 만큼 뭐 이번 사태와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주식을 편입할 걸로 보입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이거 에휴, 뭐 우리도 노력했는데 못 받았어요. 뭐 미안해요 하고 넘어갈 일인지 그 받을 걸로 예정하고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우린 들어오니까 이쪽 사시면 또 뭐 된다고 해서 투자자들 모았던 건지 그러면 손해배상 얘기도 또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ETF 같은 건 공모가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그거 믿고 다른 걸 안 샀거나 그거 믿고 사뒀다가 괜히 못 받았으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든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아무래도 금감원이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ETF 과도한 마케팅 자제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것 역시 금감원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다른 소식도 좀 넘어가 보죠. 이란하고 미국이 종전에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국제 유가는 근데 종전 이전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한 것 같은 요인들이 남아 있나 봅니다.
0: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이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1: 예.
0: 19일에 공식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의 원인이 이제 전쟁이었던 만큼 국제 유가는 뭐 점차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1: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풀리면 문제 없는 거고.
0: 네, 그렇죠.
1: 예.
0: 네, 당장 전쟁 전 수준을 돌아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선 수백 척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습니다.
1: 예.
0: 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한 번에 지나려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에 갇힌 유조선들이 먼저 해협을 빠져나온 후에 그다음에 에너지를 실을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해협에 진입해야 됩니다.
1: 또 당분간은 막혀 있을 거다 그래도.
0: 네네.
1: 예, 예. 그리고요.
0: 생산 측면의 문제도 있는데 그동안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영향으로 설비 가동을 좀 제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원상복구로 하기까지 또 시간도 걸릴 텐데 실제로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이제 6, 8주 안에 원유 생산량의 약 70%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예전에 비해서 한번 수도꼭지 막아놨던 건 맞아요. 그 다시 풀더라도 쉽게 안 캐진다고 원유가.
0: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동안 시행됐던 국제 유가 상승 억제책들이 한계에 다다를 만큼 만약에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 본격적인 고유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 그런 걱정도 좀 있고 또 어떤 변수들이 좀 있겠어요?
0: 또 다른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여태까지 국제유가 상승 억제책으로 국제유가 상승을 막았었는데
1: 예.
0: 우선 미국이 상승 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 경제에 원유를 공급했었습니다.
1: 그동안은 이제 원유가 공급이 안 되니까 미국이 덕했다.
0: 네. 예. 1억 7,200만 배럴을 풀었는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 석유 공급 감소분 1,000만 배럴의 약 20%를 미국이 대신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또 중국이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략 비축유 확보를 중단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방어했습니다. 중국은 일단 지난해에 비축한 재고를 활용하고 또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급 등으로 인해 석유 제품 수요도 감소했거든요.
1: 그래서 중국도 생각보다는 수요를 크게 늘리지는 않고 전략 비축유 쓰는 바람에 수요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네. 덕했고 그래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도 유가가 그나마 덜 뛴 건데.
0: 그런데
1: 뭐 이제 풀렸으면 별 문제 없잖아요. 이런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중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러 나가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재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의 비축 재고 방출도 7월에서 8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간신히 턱에 차서 야 이거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싶던 거였는데 다행히. 전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전쟁 끝나고 생산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렇게 간신히 버티던 거가 잘 릴레이가 돼서 충격이 없겠냐 하면 그건 장담 못한다는 얘기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도 한동안 석유 최고 가격제 이거 하고 있는 바람에 정유사는 조금 손해보고 그거 나라에서 얼마나 복구해주니 많이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1: 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는데요.
0: 예.
1: 사실 오늘 19일 0시부로 종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0: 전쟁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긴 할 텐데 명분은.
1: 근데 아마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가 끝나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기름값 인상 유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 예.
1: 이미 우리나라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까지 치솟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고 가격제 중단까지 겹칠 경우 뭐 4%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찍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아직은 국제 유가가 올라 있으니 이것도 당장 풀기는 좀 어렵다.
1: 네. 그리고 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정부가 이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로 인해서 민간 기업이 손실을 보니까 이걸 보전해 주겠다. 그를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비로 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0: 근데 이게 업계랑 얘기가 다른 게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싸게 안 팔고 수출했으면 벌을 수 있었던 돈 그거는 최소한 정부가 보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장사꾼인데 손해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하는 얘기 같고 이제 정부는 무슨 소리야 원가 얼마에 들어왔으니 딱 이렇게 해서 딱 손해 안 볼 정도로만 하면 되지 무슨 이 상황에 이익까지 보려고 해요 이제 이런 의견 충돌이 있나 봐요.
1: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상 원칙이 담긴 고시는 이달 중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0: 그 원칙을 정해놓고 이걸 했어야지 하고 나서 원칙을 정하려니까 항상 이게 말이 서로 다르죠. 이건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어려우니까 뭐 알아서 기업들이 좀 그렇게 하든 어떻게든 관계는 없으나 이게 아무튼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김다미 씨가 물가 지표 중에는 빵처럼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들여다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또 밀가루 같이 생산자들이 주로 사다 쓰는 원재료의 가격

을 보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조만간 빵값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걸 텐데 굳이 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둘 다 조사를 할까요? 그냥 하나만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둘은 약간의 시차만 두고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뒤따라서 곧 움직일 텐데 왜 굳이 두 개를 다 조사하냐 뭐 그런 질문이신 건데요. 이게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값이 오르면 조만간 빵값도 오를 것 같긴 하죠. 그런데 밀가루만 오르고 빵은 안 오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밀가루는 안 올랐는데 빵값은 오르기도 하거든요. 밀가루는 비싸졌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빵을 잘 안 사 먹거나 아니면 제빵사 인건비가 또는 전기료 또는 가게 월세 같은 게 별로 안 올랐다면 빵값은 제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밀가루 값은 오히려 내렸더라도 빵값은 다른 이유로도 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전 국민 빵 먹기 열풍이 불었다거나 빵의 다른 재료들도 있잖아요. 우유나 버터 값이 올랐다거나 해서 밀가루는 내렸는데 빵은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휘발유값 비싸진 게 중동산 원유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휴가철이라서 휘발유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이게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재료비나 원가가 올라서 비용이 비싸져서 오르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보고 있으면 빵값이 올랐어? 왜 올랐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냥 올랐대. 이유는 모르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를 함께 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안 올랐는데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자리야? 그럼 빵값이 오른 건 빵의 재료가 비싸져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빵의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건가 보구나. 요즘 경기 좋은가 보네.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둘 다 측정해서 보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답니다. 예.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다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의 어느 CEO 얘긴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난 평생 절대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건가?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고, 어차피 할 걸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참 싫어서 그날 바로 헬스장에 갔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성공한 다음 사랑하고 결혼한 다음 건강 챙기고가 아니라 동시에 다 하라.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직선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금요일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6일 만입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전쟁 중단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15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및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것이라며 상대 측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란 정부도 자체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모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그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 첫 경기에서 일본이 접전 끝에 네덜란드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F조 1차전에서 후반 5분 선제골을 내준 뒤 7분 뒤 나카무라가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19분 다시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경기 막판 가마다의 동점골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2.4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